첫 시작부터 떠들썩하게 불러서 더욱 시원한 노래였죠. 남창가곡 개면조 소용이 어흐마 들으셨는데요. 이오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칼릴 지브란이 한 이야기, 나무야말로 지구가 하늘을 향해 쓰는 시란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시 작품이니 이 숲속에 가면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나무들이 서 있어서 때론 숲속 정적이 깨질 수도 있겠죠. 저마다의 사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나무들에게 만약 다리가 달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만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리저리 무언가를 향해 옮겨 다니겠죠. 혹시 숲 밖으로

나가기도 할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한데요. 요즘 숲속 그늘로 들어가면 기온이 보통 몇 도가 더 낮아져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서 그 고마운 마음에 오늘 칼릴 지브란 이야기와 함께 숲속 나무와 관련된 상상을 좀 해보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여밀락 1장입니다. 이료풍류회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여밀락 1장 들으셨는데요. 일요풍류회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이번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주는 그늘막들로 버틸만 했습니다. 도심에 꽤 우거진 가로수들이 많아 참 다행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로수 참 잘 심어놨어요. 이번 여름 이 나무 그늘이 있어서 참 고마운 때입니다. 윤혜성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봄봄님께서 화요일의 행복 산책길 오늘도 함께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바람이 좀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조금씩 느끼고 계시죠?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가을 느낌이 바람에서 묻어나는데요. 가을바람을 우리가 금풍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방위로는 서방에 해당하고요. 서쪽이 오행 중에 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풍은 바로 가을바람을 말하죠. 여전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 기운에서 금풍이 아주 조금씩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즈음이라서 이번에 금풍을 소재로 한 시조를 노래한 평시조 한 수 만나보시겠습니다. 금풍이 부는 밤에 나뭇잎이 다 지거다. 한천 명월야에 기러기 울어옐제. 천리에 집 떠난 계기 잠 못 이루어 하노라. 평시조 금풍이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입니다.
1: 금풍!

금풍이 부는 밤에 나뭇잎이 다 지거다. 한천 명월야에 기러기 울어일제 천리에 집 떠난 계기 잠 못 이루어 하노라. 평시조 금풍이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조 시 속에서는 나뭇잎이 다 지는 늦가을의 가을바랑, 금풍 이야기라서 음악 듣는 동안 서늘한 기분이었는데요. 미리 듣는 가을 노래 오늘 시원하게 들어보셨습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1007님 늘 거기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을 노래 없이 반주 음악으로만 연주한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요 중에서 속도가 비교적 느린 육자백이나 흥타령 이런 곡을 반주 음악으로 들어보면 기분이 많이 다른데요. 가곡에서 느린 속도의 음악을 반주 음악으로 들을 때는 또 어떨지 이번에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가곡 반주 음악 듣겠는데요. 곽태천의 피리, 사재성의 해금, 이삼스님의 대금, 김상준의 단소, 송인길의 가야금, 윤현숙의 검은고, 이오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래 없이 듣는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어떠셨나요? 곽태천의 피리, 사재성의 해금, 이삼스님의 대금, 김상준의 단소, 송인길의 가야금, 윤현숙의 검은고, 이오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반주 음악이라기보다 독립된 줄풍류 음악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가곡 반주 음악은 기본적으로 악기 선율에 가곡 선율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반주 음악만 들어도 독립된 기악곡의 모양새를 모두 갖추게 되죠. 오늘 가곡 반주 음악 노래 없이 기악으로만 감상해 보셨습니다. 3453님께서 아주 예쁘게 그린 그림 그리고 백일홍 사진과 함께 어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네 미술관에 백일홍이 만발입니다. 제 집에는 그림의 꽃이 만발입니다. 여름의 고집도 한풀 꺾인 듯 오늘도 안온하게 국악산책과 작업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올려주신 그림 아마도 직접 그리신 것 같은데요. 아주 예쁜 그림입니다. 화가이신 듯한데요. 3453님 오늘도 작업하고 계시겠죠. 반갑습니다. 이어서 보허자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보호자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입추 지나 날이 꽤 시원해졌어요.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절기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간 폭염경보가 있었던 모든 곳이 다 해제됐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저녁 무렵, 아침 저녁으로 아주 시원해져서 쾌적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코너 보내줄까요? 음악 문화의 여백, 음악은 왜 존재할까?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글을 하나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책 속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을 글이 음악은 왜 존재할까라는 제목

이고요. 부제가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음악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 가설을 세우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을 약간씩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략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했다.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음악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뇌에 음악이 이토록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을 테다. 전 세계가 음악과 함께 산다. 약 3만 5천 년 된 팬파이프가 발견되었다. 그 말은 보행자 도로보다 팬파이프가 먼저 있었다는 뜻이다. 인류학자들은 우리의 삶에 음악이 어떤 의미였을지 알고자 한다. 나는 인류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 나는 음악 없이 살 수 없지만 인류학자는 없어도 된다. 그러나 인류학자와 음악이 모두 필요한 질문이 있다. 음악이 진화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 가설이 있다. 1. 음악은 파트너 선택에 유리하다. 2. 음악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3. 음악은 사회에 유익하다. 첫 번째 가설. 음악은 파트너 선택에 유리하다. 지구력이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세련된 석기시대 남성은 음악으로 자신의 창조성을 드러내 매력적인 석기시대 여성을 얻었다. 두 번째 가설.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음악을 발명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가설이 있는데 전 세계에 비슷한 자장가가 있기 때문이다. 자, 자라고, 제발 좀 이제 자, 라고 소리를 지를 때보다 노래를 불러줄 때 아기는 확실히 더 평화롭게 더 오래 잔다. 남자는 저음을, 여자는 고음을 가진 까닭을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남녀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다. 그러나 자연은 모든 중요한 소리를 고음으로 만들었다. 아기 울음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휴대전화 벨소리, 또한 고음은 이끄는 소리이고 저음은 따르는 소리이다. 남자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면 여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사제, 판사, 백파이프 연주자를 보라. 그리고 여자처럼 고음으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좌향좌라고 명령할 때 마지막 좌를 높이 올린다. 여자는 남자보다 보통 한 옥타브가 높다. 마지막 좌를 낮게 깔면 아무도 왼쪽으로 돌지 않을 것이다. 귀에는 고음을 감지하는 유모세포가 저음을 감지하는 유모세포보다 3배가 많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일까? 고음, 이끄는 소리 여자 대 저음, 따르는 소리 남자. 세 번째 가설, 음악은 사회에 유익하다. 내가 누군가와 음악을 한다면 나는 그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음악은 사람을 연결한다. 그것만으로도 음악은 사회에 유익하다. 모든 행사와 중요한 사건에는 그에 맞는 노래가 있다. 민요, 자장가, 동요, 노동요, 선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 애도의 노래, 장송곡, 행진곡, 응원가 등. 자연은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런 특이한 성대를 주었을 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 네 옥타브를 노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졌다. 물론 모두가 머라이어 캐리처럼 노래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의사소통만 해도 되었다라면 굳이 네 옥타브를 낼 필요는 없다. 한 옥타브를 내는 성대면 충분했으리라. 그러므로 노래하라. 파트너 유혹을 위해, 잠들기 위해, 혼자 또는 여럿이. 당신은 뮤지션이다.

경기민요 창부 타령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보내드렸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책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 음악은 왜 존재할까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글 읽어보았습니다. 음악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 가설을 세우면서 설명한 글인데요.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글이라서 음악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었죠. 음악을 발명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가설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자장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 또 자연이 모든 중요한 소리를 고음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 음악은 왜 존재할까라는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실제 음성의 특성상 남성의 목소리보다 여성의 목소리가 더 뚜렷하고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사실,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크리스토퍼 로이드의 이야기도 그런 설을 뒷받침하고 있네요. 글동무님께서 오늘도 좋은 음악과 말씀들 감사드려요. 국악산책 덕분에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아쟁산조입니다. 윤윤성 명인이 자신의 아쟁산조를 발표한 그 음악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1980년대 무렵에 그 아쟁산조를 발표하셨습니다. 명인은 10대 때부터 단가, 판소리, 판소리 고법, 태평소 이런 여러 악기, 음악을 배우면서 남들과 비교되는 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나이 19대에 부친이 타계하시자 당시 여러 국극단의 악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반주하시면서 음악성을 더욱 키워나가셨고요. 한편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그려나가셨습니다. 임춘행 여성국극단에서 일하실 때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바로 한일섬 명인을 만나게 된 건데요. 이후에 아쟁 연주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아쟁 연주자로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셨는데요. 자신의 산조는 80년대 초반에 구성해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윤윤성류 아쟁 산조 듣겠습니다. 윤윤성 명인의 제자이죠. 명인의 아드님인 윤석영 연주자와 함께 거의 형제처럼 함께하면서 명인의 집에서 아쟁 산조를 배운 신현식의 아쟁 연주로 듣겠고요. 김지혜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윤윤석 류 아쟁산조 들으셨는데요. 신현식의 아쟁, 김지혜의 장구정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쟁 연주자 신현식은 어려서 부친에게 박종선 류 아쟁산조를 배웠는데요. 윤윤석 류 아쟁산조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그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명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신현식의 부친과 윤윤석 명인이 거의 의형제처럼 지내셨다고 하죠. 이 아쟁 연주자 신현식은 방학 때가 되면 거의 명인 댁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아쟁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명인께서 거의 막내 아들처럼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스승의 음악을 이은 연주 감상해 보셨습니다. 나우에님께서 새싹 문자로 안녕하세요. 방금 전 읽어주신 책 제목과 저자 이름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란 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판소리 한 대목 골랐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공명 출사 대목입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공명이 사는 초당을 두 번이나 찾아갔을 땐 허탕을 했고요.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제갈 공명이 초당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바로 만날 수가 없었고요. 약간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공명이 분명 안에 있긴 한데 바로 나오지 않는 거죠. 이 성질이 급한 장비는 불을 지르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공명이 유현덕을 보고 갖게 된 인상 또 유현덕의 공명에 대한 첫인상이 이 대목에 비교적 상세히 묘사가 됩니다. 우선 공명이 현덕을 살펴보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모리 장단에 맞춰 부르는데요. 그 부분 좀 풀어볼게요. 면여 관옥이요 자고 기이하여 순약 도지하고 수수 과술이라. 면여 관옥이라고 하면 얼굴이 마치 관옥과 같고 자고 기이 두 귀를 스스로 돌아본다는 말인데요. 두 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크단 말이죠. 또 순약도지는 입술이 마치 연지를 바른 듯 붉다 이런 뜻이고요. 수수과술 손을 아래로 들이우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손이 그림에도 보면 유비의 모습이 지나치게 긴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유현덕의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오모홍포에 뚜렷이 앉은 모양 중흥할 인군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0: 오모홍포라고 하면 검은 모자에 붉은 도포란 의미인데요. 그와 같은 앉아있는 모습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인군의 모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하 내용을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공명 출사 대목을 윤진철의 소리 조용숙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공명이 그제야 감탄하고 함무하며 천단한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현주를 도와 천마지력을 다하겠나니다. 현대기 반기하며 운장과 익덕을 불러 단례를 나눈 후에 이 사람은 내 둘째 운장이오 이는 내 셋째 익덕이옵니다. 공명이 반기하며 아우 균을 불러 예 균아 유관장 세 분께서 날 같은 천사를 대접고조 포수 금백리에 물러서 삼고 초려 지극하시니 지은을 남망이라. 이 몸을 허락하니 후원의 매화를 버리지 말며 내 공성신태 할 날이나 기다려라. 예, 형장은 대사 성공하시고 수의 환가하시기 바라나니라. 아우에게 이렇듯 당부하고 현덕과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만천이오 장불만십이라. 천하사를 의논할지 이때요 운장은 못마땅히 여겨 공명이 나이 어리고 진실한 제조국권을 형장이 너무 택과의 대조함에 불과한 건 아니다. 현덕왈, 내가 공명을 얻음이 고기 물을 얻음과 같은지라. 아우는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로난 공명이 하는 말이 주공, 빨리 군사를 초모어서서 현덕이 백성 삼천인을 모집하여 공명이 시시로 진법을 가르치되 때마침 조조가 하우돈으로 하여금 10만 군을 이끌고 지쳐온다 은할. 공명왈, 운장이 군령을 아니 들을 것 같사오니 칼과 인을 빌리소서. 현덕이 허락하고 이런 공명이 자.

있을 것이니 남방봉하루를 모아 방망선양하여 양초우 불을 놓아 조우는 선본이래요. 적장을 유인하고 이떡은 중군이 되어 적군이 이르거든 입시음 살아라. 주공은 일군을 거느리고 뒤를 접응어서서 군장이 떡 대소환 우리는 적군을 막거니와 그대는 집속의 편이 있고요 헌단 말가 공명이 호령어듯 칼과이 얘기했건 위령자는 참할라 병력같은 호령소리 위험이 추상같다 현덕이 무한어요 현재여 현재여 운주유와 치중 혈성 천리 지혜를 허이 모르는 고 두아우는 추호 영을 어기지 말라 이때요 하고 또 누구 이전이 방망파의로 현덕진을 보더니 계속하며 하는 말이 현양을 몰아다가 맹호를 침범함이로다 조운이 말을 놓아 급급히 달려오다 하고 돈과 서로 마저 집에 앞싸우더니 조운이 패하는 채 오던 길로 닿느니라 하후 돈의 양약 쫓기로 작정하니 우금과 이견이와 적을 경시하면 배한다 하였으면 길이 좁고 갈수석과 수목이 종자 번디 만일 불로 치거두면 너희를 놓더리요 문이 듣고 옳게 여겨 군사를 거둔이라 뜻밖의 사면에서

0: 이 말을 놓아 찬충우도를 쫓아오니 하우도 대견하야 취습도 도망하고 그 비장입덕은 고리는 부릅두고 내 의논 묵은 이전하 닫지 말고 잠바더라 우리 같은 근손이고 사람이 깨어진도 우금을 몰아치고 또 그 뒤를 바라보니 후봉계장 관운장이라 병력 같은 근소리오 이 영이 황급하야 정신없이 달아을 알지 그때의 공명선생 군사를 거둔디라 공명의 신기묘산 귀신도 난칭이라 군장이 떡이야 장졸들이 모두 다 경탄을 호는구나 황명이 높은기족 방망극 소둔하고 두 번째 출정하여 폐하의 업무를 하니 공명선생 높은기록 삼구이기 진동터라 그때여 조승상은 80만병 그늘이고 손권의 격서를 보낸지라 초조의 격서를 손권이 본년 후 모책을 얻는지 도속이 여짜오되 통호와서와니 기왕 하친 약조하였으니 원컨대 현주께서는 강하에 가옵시오 유비와 동심 합력하시오 조조준을 지월지인데 가히 대사를 이루리라 손권이 올케여여 노숙을 강하로 보낸지라 이때여 유현덕은 조조파을 며칠을 상의허를 제수문장이었자오되 강동 손권의 밀사 노숙이 와서 배웠겠다 하옵니다 공명 듣고 대소하며 이제는 좋은 일이 생겼더라 대사를 이루리라 노숙이 우리 군중을 탐지하러 온 일이니 만일 조조의 동정을 못 삼거든 나에게로 미루소서 노숙을 청하여 공명과 윤담을지 유현준 호품 말씀 들은지 오래 오니 조조와 싸워보니 장졸 평세가 어떠하더니까 그 이런 공명선생이 아니라 노숙이 다시 공명과 윤담을지 선생이 기왕 전쟁에 허신하셨으면 어디 인군을 도우미에 떴 떠난 일이 오늘 무도한 유황숙을 무어다로 따라오셨다니까 나를 따라 강동가세 나를 따라 강동가세 우리나라 손장군은 총명이 인해하고 경현 예사헌명 국구 국무헌명 장병이 심하니 군량이 무한하고 군부각 국비허여 영웅이 심내헌니 나를 따라 강동하면 대사 성공할 것이니 나를 따라가면 또
1: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공명 출사부터 주유 격동까지 들으셨는데요.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다음 대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시원한 태평소 소리 준비했습니다. 경기 호적

경기 호적 풍류, 최경만의 태평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한낮에 볕이 뜨겁지만 저 볕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알곡이 익어가겠구나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 푸른 빛의 풋사과가 한참 나와서 싱싱하고 맛있던데요. 앞으로 이 여름 햇빛 제대로 받으면 하루하루 다르게 붉어지고 더 먹음직한 사과로 익어가겠죠. 결실의 계절로 달려가는 즈음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싱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0: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엄마, 태성, 태현, 아빠 넷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요일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유원지에 놀러도 가고 교회에도 나가보고 싶다. 아빠가 가면 반드시 태현이하고 태성이한테 자전거를 한 대씩 사줄게. 건강하게 사이좋게 아빠를 기다려주세요. 화가 이중섭이 어린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평범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화가 이중섭의 편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이중섭은 생활고 때문에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아빠가 다음에 만나면 자전거 사줄게 라는 말을 편지에 덧붙이곤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또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이런 상상이 힘든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들수록 우리에게는 내일을 꿈꾸게 하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업사진과 예술사진을 넘나들면서 영상으로까지 영역을 확장 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용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 상업사진과 예술사진을 넘나들면서 영상으로까지 영역을 확장 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용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피트 테오의 노래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피트 테오의 노래로 강원도 아리랑 아주 새로운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7531번 쓰시는 분께서 우리가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추억 그리기 이거 좋아하는 곡이셨다고 또 반갑게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셨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가을바람좋아님께서는 멋진 방송 잘 들을게요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아이디처럼 가을바람이 약간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 저녁쯤 되면 좀 들긴 하죠.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사진은 눈앞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기록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 찍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오늘 모실 분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이어질 이야기까지 사진에 담고 계신 분인데요. 40여 년간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오고 계신 김용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김용호입니다.
0: 네. 40년 넘게 사진 작업을 해오신 분이 제 앞에 계시다고 하니까요. 왠지 지금 카메라를 들고 계시지도 않는데 약간 긴장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사진을 찍으셨어요. 뭐 패션 사진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남준, 이어령 선생을 비롯한 인물 사진 그리고 뭐 예술 사진까지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장르를 좀 넘나들면서 이 동시대를 기록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사진가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예, 사진을 물론 당연히 제가 사진가임은 분명하고요.
0: 네.
1: 예, 이제 그 사진을 찍는다는데 대한 제가 그 다음 질문이 포토랭귀지라는 제 작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0: 예.
1: 근데
0: 예.
1: 사진을 단순히 어느 인물이든 풍경이든 대상을 찍는다 해서 거치지 않고요. 그 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만약에 인물이라면은 그 사람의 살아왔던 흔적이든 과거든 또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든 또는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제 작업의 목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찍는다는 행위나 사진으로 표현되는 건 맨 나중에 나타난 결과물의 과정일 뿐이지 사진을 위해서 작업을 한다기보다도 대상에 대한 공부와 연구와 한 것이 사진이라는 결과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좀 더 사진을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더 많이 표현하고자 해야 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굉장히 그 집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사진 작업이나 사진 전시를 갔을 때 아, 이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표현이 되었는가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그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 사진을 찍는 사진가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테크닉적으로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냐 보다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잘 담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신다는 그런 얘기네요.
1: 네, 물론 카메라는 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다 아주 중요하죠.
0: 네네.
1: 어떤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기술적인 데만 몰입하는 것보다도 그 기계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어떨 때는 뭐 좀 약간 질문에 직인 답인지 모르겠으면 기계 자체에다가 기계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카메라를
0: 네.
1: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지 않고 카메라 자체에 맡겨놓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0: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예. 사진가의 작동으로 인해서 기계는 움직이는 건데 카메라에 맡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그 개념이 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카메라는 결국은 이제 노출과 카메라 셔터와 빛의 상태에 따라서 작동하기는 하는데 소위 말하면 우연성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0: 아.
1: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에 두지 않고
0: 예.
1: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에 대한 흐름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죠.
0: 그렇죠.
1: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연구원들로 진행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문득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나
0: 네.
1: 어떨 때는 그 모든 걸 내버려 둘 때도 잠깐이라도
0: 네.
1: 내버려 둘 때 의외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0: 정말 예. 저도 그 사실을 예. 믿습니다. 예. 그 우연성.
1: 예. 우연성. 잠깐 더 우연 설명드린다면 의외로 제가 자동카메라, 소위 말하는 똑딱이 카메라
0: 예.
1: 그냥 아주 기계적 작동이 필요하지 않은 어떻게 해서 아주 비전문적인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0: 아.
1: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0: 네.
1: 그 카메라를 가지고 찍을 때가 소위 말하는 의외의 결과물들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것들이 마치 카메라와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뭔가가 나타났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0: 네. 그런 작품들을 많이 구경하고 싶네요. 그 의외성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들. 근데 그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제 아까 처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장르의 작업을 하시든지 간에 포토 랭귀지 이 좀 저는 새로운 이 개념으로 듣게 되었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포토 랭귀지라는 이 단어를 제목으로 한 책도 쓰시기도 하셨던데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1: 그 사진이라면 보통 이제 한 장의 결과물을 가지고 보여주죠.
0: 네.
1: 그것이 인물이든 풍경이든 어떤 광고든.
0: 네.
1: 근데 이제 저는 사진에 대해 생각할 때 분명히 보고자 하는 대상이 한 장의 사진일 때는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찍었을 당시의 시점만이 있는데
0: 그렇죠.
1: 그 대상에는 분명히 과거가 있었고 그 대상의 미래도 있는 것이죠.
0: 네네.
1: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보여줄 수는 없을까. 또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인물이라면은 그 사람이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죠.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연작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듀안 마이클이라는 외국의 작가가 최초에 시도했던 방법들인데 말하자면 한 장의 사진으로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고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붙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진의 시점은 어딘가 있겠죠. 근데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의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0: 네.
1: 연작 사진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진들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하는 포토 랭귀지 사진으로서 단순히 정지된 스틸로서의 정지된 상태의 그 장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대상이 보고자 하는 대상의 과거와 미래와 어떤 그 풍경과 인물이 보여주는 감정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거기에 대한 공부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0: 아, 그 연작 사진 말씀하셔서 예를 들면 연작 사진에 대한 작업을 하실 때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그냥 마치 연속 촬영으로 지금 딱 한 순간 말고 이 전과 바로 전과 그 전전과 혹은 바로 그 다음 이것을 이어붙이는 작업인 것인지 아니면 한참 뒤에 그 대상을 다시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1: 그 방법은 이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치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0: 예.
1: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죠.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떤 풍경이나 인물을 찍어야 한다면 건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0: 사진 작업을 하시기 전에요?
1: 예, 예. 예. 일종의 영화를 찍듯이 약간 콘티를 짜고 만들고 촬영을 하고 그걸 그중에 찍은 사진을 다시 정립을 해서 베스트 컷을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구성을 하기도 하죠.
0: 네.
1: 그러면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외에 대한 결과물들 작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
0: 네.
1: 또 끝나고 난 뒤에 또는 사진을 찍고 난 무작위로 찍고 난 뒤에 그 사진을 흩어진 사진들을 하나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0: 그거는 작업에 따라서 그때 달라지나 봅니다.
1: 예.
0: 네. 와, 그 서사를 미리 한번 구상해보고, 근데 구상해본

0: 된다는 것이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탐구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예술가의 창작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네요. 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모든 사진 작가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작가님만의 좀 독특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1: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듀안 마이클이라는 외국 작가가 이분이 그 르네 마그리트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르네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적인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르네 마그리트의 말년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연작 사진을 찍는 작가들은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은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자,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매거진이나 아니면 뭘까요? 광고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것들은 어떤 상업 사진 혹은 상업 이미지일 텐데,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의 사진이라면, 우리가 이제 예술 사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작가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창작적인 세계이다. 또 이렇게 보통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작가님께서는 이런 기준으로 두 장르를 구분하진 않으신다고요?
1: 글쎄요. 그 작가의 고유의 창작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 작업에 대한 결과물을 파인아트, 순수예술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받아 작업했던 결과물 자체도 만약에 그 창작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광고라는 거는 이제 일회성이죠. 소위 말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 시점에 어떤 제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 사진을 찍었고, 그럼 그 제품과 함께 그 광고 사진 수명도 끝나는 것인데, 그 만약에 표현했던 작업이 영속성을 가진다.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설사 광고 사진으로 사용됐다더라도 그거는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거든요.
0: 그러네요.
1: 실질적으로 뭐 해외에는 그런 작가들이 많고요. 제가 찍은 광고 사진도 콜렉터들한테 콜렉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까지는 단순히 사용 용도가 처음에 시작이 광고용으로 했느냐, 아니면 개인이 어떤 자신의 창작물을 위해서 순수한 작업을 했냐에 대한 구별들은 없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2012년에 촬영했었던 한 카드사 광고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상업 광고와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이제 고급 취향을 소위 즐기는 사람들의 테이블 위에 이제 카드가 마치 그것들의 하나인 소품인 것처럼 아주 작게 등장을 하거든요. 보통은 어떤 브랜드나 상품을 홍보하려면 그걸 가장 돋보이게, 주변의 것들은 가장 흐릿하고 각광시켜야 되는 부분을 더 돋보이게 하는 작업일 텐데, 이거는 그냥 여느 옆에 것들과 같은 소품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작업이었고 왜 이런 그 방식을 쓰셨는지요?
1: 그 작업은 현대카드사에서 잇카드라는 카드를 출시하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가 광고와 이미지 작업이었거든요.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은 흔히들 제품을 설명할 때 있어서 이제 제품이 가지는 기능성 또는 뭐 뛰어난 우월성 뭐 이런 상업적 가치 등을 표현하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당신이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당신은 어떤 감정을 가질 수가 있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패션 사진들을 보시면은, 패션 사진은 분명히 만약에 뭐 주로 의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곳 사진들이 많은데, 의외로 패션 사진에 보면은 뭐 모델이 얼굴만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그것도 흔들리고, 최근에는 뭐 핀트가 맞지 않은 사진도
0: 맞아요.
1: 나온다든지 등이 나오는 이유가, 옷에 대한 정방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보다도 당신이 이 옷을 입었을 때 당신이 감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0: 그 어필하는 것보다도 당신한테 당신이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뭐 제가 현대카드 광고를 위해서 뭐 이런 화폐의 역사라든지 카드에 대한 것들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1: 네.
0: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이 가지는 욕망이 결국은 화폐를 통해서 뭔가를 구입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자 욕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1: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더 뭐랄까요? 작가의 그 의도가 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업 사진도 상업 광고나 이미지도 많이 하셨지만 아까 그 구분이 없이 작업하시는 것처럼 예술가들의 인물 사진도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승모와 살풀이 춤의 명인인 임해방, 또 시인 김남조, 화가 박서보,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또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등 이렇게 예술가들을 찍게 된 계기도 있으셨을까요? 괜찮습니다.
0: 네, 처음에는 이제 패션 잡지 GQ 잡지의 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예. 그 우리나라의 명인들을 찍는 작업을 했는데 그걸 제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백남준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좀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명인들을 촬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하게 됐던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배경이 이제 맞음 제가 또는 뭐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뭐 사회적 성공을 누리고 자신의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됐던 배경에는 우리 선대의 많은 유명 예술인들의 노력과 결과에 관한 문제라 보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분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 제가 사진가로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했었고요. 또 실제 그런 작업들은 저희 선배 사진가분들도 많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1: 네네.
0: 많은 분들이 작업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좀 그분들이 무엇인가를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인가에 대한 작가의 편법이 좀 더 설명적이었죠.
1: 네.
0: 맞으면은 뭐 작가는 글을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쪽인데 제가 인물 사진은 그냥 인물을 그냥 지금 제가 대표적인 예로 백남준 사진이 있습니다. 백남준 사진을 많은 분들이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백남준 선생님은 뭐 퍼포먼스도 많이 하시고
1: 그렇죠. 예.
0: 좋은 그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뉴욕을 방문해서 백남준 선생님 찍었던 사진은 백남준 스튜디오에서 검정 배경을 치고 인물만 찍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찍고자 하는 인물의 대상에 대한 설명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흑백 배경에 인물만으로서 그분을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1: 네.
0: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등장했던 것이 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물과 손에.
1: 손이요?
0: 예.
1: 네.
0: 그 손이 이제 보면은 뭐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손을 제스처를 자꾸 쓰게 되는데 손이 어떤 제가 어떤 두뇌의 동작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이 같이
1: 맞아요.
0: 움직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손과 인물은 그 대상을 표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이런 이 웅변을 하는 사람이든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이든 그림을 삼든 그 사람의 표정은 분명히 그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황병기 선생님 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작품이 하는데 가야금 명인으로서의 이런 아주 깊은 이런 철학이 잘 표현됐다고 봅니다.
1: 네네.
0: 표정과 손이 동작.
1: 그러네요.
0: 예.
1: 네. 감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손동작과 함께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 그리고 깊은 주름을 가지고 있는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님의 인물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 기존 인물 사진들과의 좀 차이점이라면 좀 뻔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한국문화 예술 명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재발견했다? 약간 그런 느낌을

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한 장의 사진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역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들의 살아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다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궁금한 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뒷 배경을 전부 다 흑백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딱한 거의 상반신 정도에만 집중을 했는데 흑백 사진으로 작업을 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 컬러는 사실은 되게 좀 설명적이죠. 설명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흑백과 컬러의 차이점들이, 컬러 사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0: 네.
1: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색을 단순화하게 되면은 보여주자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히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대상들이 인식하는 느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창작자가 전달하고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흑백 사진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인물에서는요.
0: 네, 그러네요. 그 사진 찍으실 때, 특히 인물 사진 찍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토 랭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삶이나 감정이나 철학 같은 것들을 될수 있으면 사진에 담고자 노력을 하고 연구하시기 때문에 사진 찍으면서 그 대상과 많은 대화를 할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질문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1: 글쎄, 일단은 의외로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일단 대상에 대한 공부는 무지 많이 합니다.
0: 네.
1: 뭐 백남주 선생님을 촬영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할 때는 백남준에 대한 모든 전기와 뉴스를 다 읽을 정도였고요. 예.
0: 예.
1: 또는 뭐또 다른 뭐 다양한 분들 찍을 때는 그분의 가족관계, 뭐 여러 가지 취미, 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부터 해가지고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0: 네.
1: 대다수 많은 분들이, 저만 하더라도, 뭐, 저도 찍는 쪽이지, 찍히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찍히는 게 불편하죠. 힘들고.
0: 네.
1: 아무리 또 뭐, 그런 대중적인 노출이 아주 많은 스타라면은, 자신을 잘 표현하는데 익숙하지만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사진 촬영이 불편하죠.
0: 그렇죠.
1: 그럴 때,
0: 예.
1: 적절한 말 한마디 정도가,
0: 네.
1: 그 적절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 중에 한두 개가 결국은 그분들이 마음을 열게 하고 그분들이 찍는 대상을 편안하게 받아볼 때그 무엇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시간이 아주 순간적일 때도 있고 또는 긴 세월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라고 답을 할수
0: 내리기가,
1: 없는, 예.
0: 네. 이게 막 딱히 매뉴얼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대상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2002년, 22년에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사진도 기록하기도 하셨던데 혹시 그때 그 정말 짧은 순간에 나누었던 어떤 한마디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1: 그 이어령 선생님의 작업은 저한테 대단히 기념비적인 작업인데요.
0: 예.
1: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그 병을 말기 중 병을 가지시고
0: 예.
1: 스스로 졸음사를 선택하시고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면서 여생을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에 대단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0: 그렇죠.
1: 떠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제가 작업하고 있던 한국문화예술 명인전의 확장으로 이어령 선생님을 평소에 알고 지내고 존경하시는 분인데 사진을 찍고 싶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때 마지막 집필을 마치고 뭐 이제 계속 지속적인 이제 집 자택에서의 요양이 들어갈 단계에 제가 방문을 하게 돼가지고 사진을 찍게 됐는데 제가 찍은 사진을 이제 조그만 카메라 모니터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같이 갔던 이제 기자분이 김용호 작가는 사진을 참잘 찍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선생님 하신 말씀이
0: 네.
1: 있으셨어요.

0: 이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 아니네라고 말씀하셔서.
1: 잘 찍은 사진이 아니라고요?
0: 예. 예. 그래서 저도 깜짝 속으로 당황하고 예.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약간 당황하는 분위기였는데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거는 잘 찍은 사진이 아니고 내가 보인다고
1: 아,
0: 나를 표현했다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사진가로서 가장 찍은 인물에 대한 인물이 찍혔던 분이 사진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1: 그러네요.
0: 예, 보이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께 제가 사진을 말년의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에 사진 선생님이 저한테 돌아오신 대답이 사진이 있습니다 였어요. 그 사진을 단순히 기록으로만 보고 뭐 마치 내가 나는 차가 있습니다.
1: 네네.
0: 나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보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촬영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이 내가 있다는 표현은 누구도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표현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당신이 찾아줬다는 뜻으로 네. 받아들였거든요.
1: 네.
0: 저도 굉장히 기뻤고
1: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진짜.
0: 저도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선생님의 말년을 찍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떠나실 때까지를 기록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K 또 허락을 해 주셨어요.
1: 네.
0: 그때
1: 네.
0: 아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이후로 이제 집중 요양에 들어가시고 외부인을 삼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1: 네. 근데
0: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떠나실 때까지 기록들을 제가 남기고 남겼죠.
1: 아, 이런 이야기는 김영호 작가님을 모시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데요.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김영호 작가님과도 인연이 아주 깊은 연주자라고 들었습니다. 강은일의 탬버린 듣고 오겠습니다.

0: 강은일의 탬버린이었습니다. 1510번 쓰시는 분께서 광고 보고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고 사진에 작가님의 철학이 들어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해주셨고요. 6280번 쓰시는 분, 우연한 순간을 포착해서 본질을 담은 사진, 찍는 사람도 또 보고 느끼는 사람도 모두 감동입니다. 4921번 쓰시는 분, 사진은 많이 찍을수록 명작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 문자를 보내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짧은 답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찍을수록 명작이 나오냐는 질문 해주셨어요.
1: 그럴 수도 있고요.
0: 예.
1: 아닐 수도 있고요.
0: 그게 정답이죠, 사실은.
1: 예. 근데 그 적게 찍는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0: 그건 그렇습니다.
1: 숫자가 많다고 엄청 노력을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말을 아무리 길게 많이 한다더라도 알맹이 없는 말이 있고 깊이 고민하고 한마디만 했는데 그 말이 상대방을 심금을 울릴 때도 있죠.
0: 네.
1: 이 때문에 뭐 소화계 왕도 없듯이
0: 네.
1: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0: 네.
1: 아무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예.
1: 그 방법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겠죠. 계속 찍으면서 찾는 방법도 있고.
0: 그렇죠.
1: 많이 고민하다가 단 한 장의 셔터를 눌러서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고요.
0: 네. 예.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사진으로 감각을 표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용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자, 이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여쭙고 싶은 거요. 아까 인물사진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눴었잖아요. 혹시 아직도 좀 나의 카메라 안으로 이 피사체로서 넣고 싶다 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찍고 싶은 대상?
1: 그건 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찍고 싶잖아요.
0: 뭐 예.
1: 사람은 자신만의 우주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린아이든
0: 아.
1: 또 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은 노인이든 지금 빛나는 스타든이든 누구나 자신만의 감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뭐 대한민국 희망시라는 작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65명을 찍은 적도 있었고요. 네. 꼭 누굴 대상이라고 결정적으로 누구만을 찍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0: 네.
1: 그것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다른 누가 찍지 찍은 것과 다른 그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늘 있습니다.
0: 네, 예. 네. 아, 너무나 마음에 드는 대답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또 다른 그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김용호 작가님은 자연 풍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의 시간을 담은 사진 영상전을 열기도 하셨었는데 이미 좀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떤 전시였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주에서 있었던
1: 예,
0: 네,
1: 예.
0: 사진.
1: 그 제주도에 가면은 돌문화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0: 예.
1: 그게 이제 사설 공원이 아니라 도립 공원이거든요.
0: 아.
1: 예전에 백운철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개인으로서 목서군이라고 제주의 돌과 나무들을 모았던 공원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 공원을 제주도에서 그 한 몇십만 평 되는 부지에다가 그분과 함께 제주 돌문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우리 제주도에 있는 다양한 그 귀암 괴석들을 다 모아서 어떤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제주도의 설화라고 할 수 있는 오백장군과 설문대한망의 전설을 표현한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에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초청 전시를 했습니다.
0: 예. 그 전시 제목을 살펴보니까 남국재견이고요. 네. 부제가 이우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 네, 네, 남국재견은 제가 그 남쪽 나라를 다시 본다는 뜻인데
0: 아.
1: 이 작품의 제목은 이제 대만 감독 후샤오셴이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0: 예, 예.
1: 후샤오셴 감독의 남국재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한 30몇 년 전 영화인데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고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4.3 사건과 같은 대만에서도 중국 정부로부터 피난 내려온 국민당 정부와 대만의 원주민과의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 사건을 이제 영화화했던 작품이죠. 제주도민들의 4.3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군정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대만 원주민들에 대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아시아 3국, 한중일 3국에는 보면 우리나라가 부속도시로서 뭐 일본에는 오키나와가 있고 한국에는 제주도가 있고
0: 네.
1: 대만에는 중국에는 타이완이 있었죠. 그 3국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부에는 각자가의 상처와 역사가 있는데
0: 네.
1: 그 점에 대해서 남국재균이라는 제목을 쓰고 남쪽 나라 제주도를 다시 보자는 개념으로서 표현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부제로서는 유현이란 말을 쓴데요. 유현이란 뜻이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0: 네.
1: 네. 노자의 도덕경의 뜻은 유현의 뜻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아득하고 고요한 뭐 언어로는 다 설명해서 신비로운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를 제주도를 뭐 소위 말하자면 이제 제주도를 간다. 하면은 사실 관광지로 가죠.
0: 그렇죠.
1: 그냥 여름이니까 바닷가를 가서 휴양을 하는 휴양지로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0: 네.
1: 근데 그 제주도 가지는 이런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이제 초자연적인 아름다움 바다에 관광지로서 아름다움 됐지만은 제주도가 가지는 초자연적인 아름다움 이 있다는 거죠.
0: 네.
1: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이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유인의 아름다움, 깊고 고요한 정서들이 제주도에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0: 네.
1: 그래서 그 유인의 아름다움을 제주도의 돌문화 공원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그 이상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본질적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재발견해보자라는 뜻의 남국재견이라는 제목의 전시였는데 개막 행사가 당시 6월 12일에 열렸던 걸로 들었는데 굉장히 근사하고 멋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뭐 함께 공원도 거닐고 또 해금과 정가 연주도 어우러지고 이런 시간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풍경 좀 전해주세요. 어땠는지.
1: 예.
0: 네.
1: 그래서 개막 행사 때 제가 이제 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제 전시만을 보지 않고
0: 네.
1: 돌문화공원의 아름다움을 봐주기를 제가 기대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전시를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관람을 오셨는데 그 전시장을 가기 전에 한 2시간 정도를 돌문화공원을 먼저 산책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정원에 관한 정원의 항원이라는 책을 쓴 윤광준 작가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인솔해서 한국 정원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0: 네.
1: 그 산책 도중에 돌문화공원의 숲속 사이

0: 이 사이에다가 그 많은 동자석이라든지 이런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숲속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 강원일 씨의 해검 연주라든지 또는 정마리 씨의 정가 공연을 했습니다. 어제 사람들이 그냥 숲속 산책만 하다가 조용한 장소에서 깊은 아주 고요한 곳에서 뭐 정마리 씨가 홀연히 나타나서
1: 네.
0: 뭐 노래를 부르고
1: 예.
0: 또 한 바퀴 돌아서니 이 강원일 씨가 초연한 복장으로 해금을 연주를 하고 안에서
1: 네.
0: 관람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1: 아, 와, 그러니까요. 전시도 보지만 그 전시 이상으로 이 제주 돌문화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오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뭐 한지에 프린트한 뭐 어떤 그런 다양한 작업들도 하셨는데 그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작가님이 그 해답을 찾으셨는지 궁금해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제 개인적 정의로 내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이번 제주 전시회에서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적 아름다움에 많이 접근을 했다고 보고요.
1: 아.
0: 그래서 그 예. 그 그래서 작품이 제목을 유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1: 아, 예.
0: 유현이란 말이 조금 전에 설명해 갔을 것처럼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아늑하고 고요함.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이란 말로 가진 뜻이 유현인데 그것이 한국적 아름다움의 원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의 돌문화공을 통해서 그 깊은 숲속과 그 오랫동안의 이런 이 선조들이 만들었던 다양한 유물들, 바위들, 초자연적인 숲들과 동자석을 통해서 여기서 보고 있는 것들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아름다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이 전시의 전체적인 그 전시의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또 세계에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오는 9월에 프랑스 파리 디자인 위크 기념 전시에 참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남국재견 제주 다시 보다 유현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전시될 예정이에요?
0: 예.
1: 예.
0: 올해가 한불 140주년이고요.
1: 네.
0: 그래서 그 한지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이로 그 주목받고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고문서 복원지를 이제 한국의 전통 한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1: 네.
0: 예, 그전에는 이제 한국 한지가 선정되기 전에는 일본의 와지가 고문서 복원지였는데
1: 예.
0: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된 게 한국의 전통 한지죠.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0: 프랑스 쪽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한지 마니아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디자이너와 디렉터들이 한국의 한지를 가지고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0: 한국의 아티스트도 참여하고요.
1: 예, 예.
0: 한지를 가지고 작업했던 많은 작가들 틈에 제가 사진가로서는 유일하게
1: 예.
0: 제가 찍은 이번에 유연 작품의 일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텔 데 마리네라고 하는 그 프랑스 해군성 박물관입니다.
1: 네네.
0: 거기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네. 파리 디자인 위크 한지 마니아라는 타이틀로서 우리 작가님의 아까 남국재견 작품의 일부가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2023년에는 와 진짜 그 영역의 확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편 영화도 선보이신 적이 있더라고요.

0: 들었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좀 끊임없이 그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도전을 이어가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1: 예, 제가 워낙 그 호기심이 많고 다방면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0: 예.
1: 많다 보니까 이제 특이한 작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하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주로 잘 하는 거에만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작업 제 작업과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0: 네네.
1: 뭔가 새로운 걸 하자고 하면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0: 네.
1: 그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지금 영화 작업 같은 경우도 AI 기술을 가지고 이런 영화 편집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이거든요.
0: 네.
1: 그쪽이 이제 중에 제작사였죠.
0: 예.
1: 그래서 그 AI 기술을 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영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작업자들한테 AI 기술과 AI 편집에 관한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아 그러면 AI 시대인데
0: 한번
1: 배워야 되겠다.
0: 예.
1: 네. 그래서 배우고 지원금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됐죠.
0: 예. 와,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동안 해오신 작업이 그 집요한 대상에 대한 호기심, 관찰력, 탐구 정신, 연구 정신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 있게 뭔가 작품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근사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작가님 시간이 이렇게 훌쩍 다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거 하실 계획이실까요? 궁금합니다.
1: 지금 그 올해 10월 달에 디자인 하우스에서 월간 디자인 하우스에서 하는 막이라는 전시를 합니다.
0: 네.
1: 디자인 하우스가 올해 50주년이 됐고요. 디자인 하우스 30주년 전시회도 제가 참가했는데 제가 50주년에도 초청 작가로서 조그만 작품을 내게 됐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발표했던 모던 보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모던 보이라는 작품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기니까요.
0: 네. 네. 그거는 이제 전시장에 가셔서 네, 구경하시는 네. 걸로
1: 네.
0: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앞으로도 계속 작업이 기대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응원을 드리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전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사진가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용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6089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 방송 청취하면서 사진에 관한 분야에 대해 좀 더 흥미가 생기게 되네요 해주셨고요. 2111번호 쓰시는 분, 깊이 있는 사진 이야기 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매일 한 시간이 늘 아쉽다고 또 이렇게 애정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 김용호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존 하셀의 블루 페리오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축제를 진짜 축제답게 완성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어느 축제장에서든 가장 인상 깊은 건 무대 위 열정만큼이나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관객들의 환한 표정입니다. 스스로 흥에 겨워서 마음을 열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에너지가 모일 때 비로소 진짜 축제가 시작되는 거겠죠. 결국 축제란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완성해가는 게 아닐까 해요. 세상의 다채로운 소리들을 가장 열린 마음으로 즐길 준비가 된 곳,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인데요. 그 신명나는 소리의 잔치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이진영입니다.

그림의 현주로 판 프로젝트 2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크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을 담은 음악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아, 똑같은 축제를 찾아가도요. 어떤 분은 참 잘 놀았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쉽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이는 결국 하나죠.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순간을 즐겼느냐. 이게 아닐까요? 마음이 끌리는 공연 앞에서 주저없이 서서 추임새도 보내보고 낯선 소리에도 귀 기울여보고 새로운 먹거리도 기분 좋게 맛보면서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 그렇게 호기심과 또 열린 마음으로 판을 누릴 때 비로소 축제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느덧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오늘 국악방송과 함께 축제를 200% 즐길 준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는 오늘도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한층 더 가깝게 향유할 수 있는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너와 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 음악으로 함께 해볼까요? 민은경의 노래 중앙컬처밴드 원의 연주로 너영 나영 전해드리죠.

민은경의 노래 중앙컬처밴드 원의 연주로 너영 나영 전해드렸어요. 1178님께서 저의 첫 조카 우주를 만나는 시간이 어느새 일주일이 남지 않았어요. 날이 선선해지는 시기에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면서 두근두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첫 조카는 남다르죠. 첫정이라고요.

그래서 무한 사랑 받을 텐데 건강하게 태어나서 또 사랑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오늘 날씨 가을 날씨인 듯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또 날씨가 좋아지네요. 무더위가 살짝 꺾인 느낌이에요. 전주 세계소리축제 축하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내일 이제 개막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부터 일요일인 8월 16일까지 닷새간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펼쳐지는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여러분 찾아갈 거예요. 먼저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변함없이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김금화의 김금화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굿으로 유명한 큰 무당이었고요.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한 미국 공연 이후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뒤 줄곧 나라굿을 주도했던 이인입니다. 그녀의 굴곡진 삶의 한 자락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는 이번 소리축제의 꽃 홍보대사 만나는 시간 마련해봤어요. 어제 첫 번째 홍보대사였던 소리꾼 소장 씨에 이어서 오늘은요. 차세대 소리꾼 이수연 씨와 함께 전주 세계소리축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현장 찾을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지난 소리축제에 담긴 정겨운 추억 있으신 분들도 반가운 사연과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6642님께서 여름 한낮 우리들의 작은 축제 음악마루입니다. 흐르는 음악에 마음도 얹어보고 그리고 진행자님의 진행에 귀도 기울이고 아름다운 장면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곡 청해 주셨는데요. 태교 음반 가운데 하나예요. 엄마와 아기의 모습을 강마을의 정취로 그린 연주곡인데요. 6642님께서 신청해 주신 강마을. 김은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듣고 올게요.

6642님께서 신청해 주신 강망을 듣고 왔어요. 김은주 외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들으시고 6642님께서 바람 시원한 강가에 앉아서 먼 산 위로 흐르는 하얀 구름 보는 듯 행복이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날씨가 신기한데 정말 이제 바람도 시원해지기를 바라보고요. 그런 그 시원한 바람 느끼면서 듣는 연주곡 더없이 좀 평온함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들으신다면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고래아의 노래와 연주 준비했는데요. 전폭적으로 놀아보세 듣고 올게요.

그리고 한옥찻집. 나는 일어나 춤을 추었다. 춤을 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의 움직임이 격렬해지고 머리가 쭈뼛거렸다. 그 순간 내 몸 안으로 신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17회를 살아오면서 묻어둔 서름과 한을 다 풀어헤쳤다. 환영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서름이, 배고픔이, 아픔이, 원망이 뜨거운 눈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돌아서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내 소임과 거기서 얻는 보람에 이 모든

모든 고통과 원망을 견뎌낼 수 있었다. 못사람들이 참지 못할 고통을 감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람. 그것이 신의 제자로 선택받은 내 운명인 것이다. 편치 않은 나라 살림 주름이 활짝 펴서 국민 모두 넉넉한 살림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할 생각이다. 일흔을 넘긴 나이, 조만간 맞게 될 여든. 그 나이는 내겐 그저 인간 세상에 머무른 횟수에 불과하다. 지난 세월처럼 앞으로의 날들 역시 나는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 무당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나를 본 인디언들이 한순간 무엇인가 놀라는 얼굴이었다. 통역이 전하는 이야기로는 내게서 방금 오색 불빛이 나는 걸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들 역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인디언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보니 그들도 집 안에 신당을 모시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술잔을 채워놓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었다. 손바닥으로 땅을 치며 몸을 격렬하게 떠는 춤이었다. 춤을 출 때 1달러짜리 지폐를 이마에 붙여줘서 깜짝 놀랐다. 한국의 풍속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만세바지 내림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 중에 일부다. 불리러 가요, 외기러 가요, 닫힌 문을 열러 갈제 나를 따라오너라. 험하고 머나먼 길이니라.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가고 또 갈제 나만 쫓아오너라. 오다가 보면 돌뿌리가 있다. 가시 덤불이 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라. 모든 시련과 싸워 이기고 극복하여라. 높이 보고 가거라. 깊이 생각하며 가야 하느니라. 다 겪고 겪다 보면 지친다. 지치면 넘어진다. 또다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일어나거라.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면 마침내 내가 설 곳이 있느니라.

윤은화 작곡의 무희 전해드렸어요. 무속 장단 위에 춤을 추는 것을 형상화한 곡이었는데요. 윤은화의 양금과 징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금화의 만신 김금화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생전에 무형유산 서해안 풍어제 예능 보유자이자 우리 시대에 큰 무당이셨던 고 김금화 선생.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비단꽃 넘새는 선생의 성함인 금화 그리고 남동생을 바라며 지어졌던 아명 넘새를 합친 이름이라고 해요. 배고픔과 소외 속에서 치러낸 벅찬 삶이었지만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의 아픔을 달래는 일에 쓰셨던 분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라. 그러다 보면 마침내 내가 설 곳이 있느니라. 이 만세바지의 한 구절이 정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어쩌면 이 삶이라는 거친 가시덤불길 위에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야말로 저마다의 숙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고단하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완성해낸 한 사람의 생애를 엿본 시간.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금화 자서전 만신 김금화와 함께 해봤어요. 김금화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서해안 배연신 꽃 가운데 부정 전해드리죠.

0: 유덕선자 백옥성관을 팔명동산 건강하고 실수고 제비선들 간군마다 생기지방 찾아 아들어 네, 만백종의 장원식이요 내 네, 오늘은 나갈 땐 서리와 속이요 떨으실 땐 신선북 내눌러 치며 만백성에다 장원 줍니다 네,
1: 고맙습니다
0: 소가몽

0: 마다 장원 숙여주시오.
1: 김금화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어요. 서해안 배연신꽃 가운데 부정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탈의 연주곡 준비했는데요. 액메기 탈의 형 만나보시죠.

탈의 연주로 앵매기 타령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번 한 주는 특집으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특별한 손님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세요. 1부 끝곡은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너도 먹고 물러가라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소리의 연주로 든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빛깔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주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일하다가 바빴는데요. 영디님 목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숨 쉬라는 뜻인가 봐요. 파이팅이에요.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어요. 아우, 영디바라기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740님께서 시원하게 커피와 감자튀김 즐기고 계신다라고 문자 주셨는데 커피 한 잔의 여유 정말 제대로 느끼고 계신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은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만나실 텐데요. 축제 이야기 그리고 축제를 빛내고 있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주 세계소리 축제를 널리 알리고 있는 특별한 손님 홍보대사 소리꾼 이수현 씨와 얘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어요. 홍보대사로서

축제에 임하는 자세, 또 즐길 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주 세계소리 축제에 관한 추억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0: 컴퓨터나 하루 이틀 목욕일이 넘어간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다고 적만터 흔들어 하루는 도련님이 춘향을 다니고 사랑가로 논이란디. 이 춘향아, 우리 고종로라고 자.
1: 아이,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0: 건넌방의 너희 어머니는 소실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하셨다고 니라. 그래.

0: 나왔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줘.
1: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웃지 없는단 말씀이오.
0: 내가 놀다려 날 누구 달려느냐? 그저 내 양팔을 넘겨오며 너 다니는 대로 치며 지금 따라다니면 그간의 재미들이 참 많지야. 이제는 춘향이가 방법이 되어 도련님을

0: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주 세계소리축제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우리 소리를 알릴 두 번째 주인공 모셨습니다. 젊은 판소리 무대의 주인공이자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이신 소리꾼 이수현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유, 네. 미소가 참 아름다우신데.
1: 감사합니다.
0: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또 소리축제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2026년 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이자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에 선정된 이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내내 전주에 머무르실 텐데 전주와는 인연이 좀 있으세요?
1: 전주는 제가 어렸을 때 대회에 나온 것 말고는 네. 성인 되고 나서는 처음이에요.
0: 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1: 네.
0: 오, 그러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전주의 느낌, 인상, 뭐 그전과 비교해서도 좋고 네. 오늘 느낀 느낌, 최근에 느낀 느낌도 좋고 어떠세요?
1: 사실 저번 달에 홍보대사들끼리 네. 전주 덕진공원에 놀러 갔었는데요.
0: 아, 네.
1: 네, 그때 연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참 예쁜 곳이구나 네. 느꼈습니다.
0: 아, 지금 딱 좋을 때 오셨어요.
1: 너무 예뻤어요.
0: 덕진공원에 만발, 아직도 만발해 있나요?
1: 네. 저번 달에 갔을 때는 엄청 예쁘게
0: 그렇죠.
1: 피어 있었어요.
0: 지난달에 절정일 때 가셨네요. 네. 그 풍경 사진 좀 많이 찍으셨어요?
1: 네, 많이 찍었습니다.
0: 잘하셨어요.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축제가 막을 올리는데 젊은 판소리 무대 준비에 또 홍보대사 역할까지 겸하게 되셨어요. 개막을 앞둔 소감 어떠세요?
1: 우선 이렇게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에 선정된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일인데 네. 이렇게 홍보대사까지 함께 맡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내일부터 축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긴장도 되고
0: 그렇죠.
1: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 또 제 무대가 끝나고 나서는 저도 관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0: 네.
1: 또 다양한 공연들을 즐기고 또 그럴 생각이어서
0: 네.
1: 정말 설렙니다.
0: 또 5일 아니 그 전부터니까 그 이상으로 즐길 각오 딱 하고 오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부담은 되지만
1: 네.
0: 또 즐길
1: 네,
0: 각오도.
1: 맞습니다. 네.
0: 홍보대사로서 축제 기간 내내 이제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실 텐데
1: 네.
0: SNS 활동도 하시잖아요.
1: 네.
0: SNS 활동하실 때는 한복을 입으세요?
1: 아니요. 요즘 날씨가 또 너무 더워서
0: 네.
1: 축제 내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촬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0: 네.
1: 대신 저희 홍보대사 바람막이가 있어요.
0: 네.
1: 있어요.
0: 네네.
1: 그게 전주 세계 소리축제 바람막이인데
0: 네.
1: 그거 요즘 실내가 또 춥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공연장 안에서나 또 겉옷 겸 축제 기간 내내 입고 다닐 예정입니다.
0: 아, 홍보대사만 입는 거예요?
1: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또 전용 어쨌든 이제 홍보할 수 있는
1: 네.
0: 의상이 따로 있는 거군요.
1: 네, 바람막이를 또 주셔가지고
0: 네.
1: 챙겨왔습니다.
0: 아무래도 지금 무더위가 심한 때라 한복
1: 네.
0: 입고 활동하기 좀 어려움이
1: 네,
0: 있겠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홍보대사만의 어떤 혜택,
1: 네.
0: 특전 뭐 이런 거 혹시 없어요?
1: 있습니다.
0: 어떤 거예요?
1: 축제 기간 동안에
0: 네.
1: 이제 저희가 원하는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0: 아, 다

0: 네.
1: 모든
0: 네.
1: 아, 관람할 수 있는
0: 네. 미리 보고 싶은 공연 말씀드리면 네. 이제 티켓 주시겠다고 아, 해주셔서
1: 네.
0: 그런 혜택이 또 있습니다.
1: 아, 홍보 대사인데 그 정도는 있어야죠. 네. 아, 그러면 이제 본인 무대 준비 과정도 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번 젊은 판소리 바탕 준비하면서 하루에 연습 얼마나 하고 계세요?
0: 못해도 2시간은 채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1: 네.
0: 우선 공연 2달 전까지는 이제 조금씩 디테일 위주로 네. 끊어서 연습을 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공연 한 달 전부터는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불러보면서 체력 안배나 이제 표현력에 중점을 둬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1: 네. 이게 또 체력도 신경 써야 되고
0: 네, 맞아요.
1: 표현력도
0: 네.
1: 챙길 게 많네요.
0: 네.
1: 그럼 특히나 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춰서 연습을 했다 하는 거 뭐 있으세요?
0: 전 아무래도 표현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1: 네.
0: 가사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또 저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려면
1: 네.
0: 제가 잘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관객분들도 그걸 느끼실 테니까
1: 네.
0: 또 표현력에 중점을 두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그 표현력이라는 게 뭐 표정, 뭐 몸짓 그쵸. 이런
0: 네.
1: 게 다
0: 네, 맞습니다.
1: 아, 해당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나눌 텐데 먼저 네. 그 소리가 궁금해요. 좀 소리가 네.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려주실 소리 준비하셨는데 어떤 대목인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소리는요. 김세종제 춘향가 중 박석곡에 올라가는 대목입니다.
1: 네.
0: 흔히 박석치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서 남원으로 돌아와 박석곡에 오르는 장면이고요.
1: 네.
0: 이제 그 곡에 위에서 남원 산천과 광활루, 오작교 등 옛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춘향과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1: 아, 그럼 느낌이 어떤가요?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면 아련함도 좀 있을 것 같고.
0: 아련함도 있고요. 또 춘향, 이렇게 박석곡에 오르면서 네. 이제 경치를 구경하다가 춘향집에 당도할 때는 또 소리가 계면조로 바뀌어서
1: 네.
0: 이제 또 마지막에는 조금 애절한 느낌이 또
1: 그래요.
0: 드는 네, 그런 대목입니다.
1: 자, 그 느낌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수연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 박석곡에 올라가는 대목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수현 씨가 직접 북장단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수현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춘향가 가운데 박석곡에 올라가는 대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 어사 또 생각에 처해가 관물을 오래 먹어 눈치가 비상한 놈이라 천기 누설 될까 허여 편지 한 장 얼른 써서 네 운봉 영장전 올리고 다녀오너라. 방자를 보낸 후에

여주가 그 선한 대는 불.

허자 엎드른 가는 봄빛을 헷기란 듯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현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판소리의 춘향가 가운데 박석곡에 올라가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얼씨구 좋다. 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추임새 넣고 싶었는데

0: 혹여나 방해될까 봐 참고 그냥 듣고만 네. 있었습니다. 박서곡에 올라가는 대목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번만 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방금 들려드렸던 박서곡에 올라가는 대목은요. 이몽룡이 박석곡의 위에서 남원 산천 그리고 광활루 오작교 등의 옛 풍경을 바라보면서 네. 춘향과 함께했던 지난 날을 회상하는 대목입니다.
0: 아, 그래서 이제 광활루도 나오고 오작교도 나오고 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김인설님께서 이수현님 이춘향인데요 라고 소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셔서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영디바라기님께서 우리 이수현님 소리가 좋아서 SNS 팔로우 하셨대요.
1: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발빠르게 팔로우도 해주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1: 저도 마팔 하겠습니다.
0: 아, 네네. 마팔 해주신다. 자,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의 아련함과 회한이 느껴지는 소리까지 듣고 왔는데 그 방금 들려주신 소리가 김세종제 네. 춘향가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 소리째가 가진 특징이 뭘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제가 부르는 춘향가는 이제 김세종제 춘향가 중에서도 조상현 선생님 바디인데요.
0: 네.
1: 이제 전체적으로 소리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요. 또 사설도 유려하고 또 장단과 선율의 짜임새가 굉장히 탄탄한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1: 그래서 부를수록 공부할 게 많은 소리인 것 같아요. 네.
0: 해도 해도 정말 끝이 없다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요?
1: 네, 정말 끝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서 계속 수련을 해 나가는 또 과정이시고
1: 네, 네. 네.
0: 네, 이번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서도 이 김세종제 춘향가를 들려주시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언제 공연이죠?
1: 네, 바로 내일인 8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정당 모악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정성껏 준비했으니까요.
0: 네.
1: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내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 전주에 있는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1: 네.
0: 공연이 예정돼 있어요. 저희 딱 방송 시간이라서
1: 아.
0: 어떻게 좀 이게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싶기도 하네요. 아,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홍보대사 소리꾼 이수연 씨와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국악과 인연을 맺었는지 저는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1: 네.
0: 소리꾼의 길로 어떻게 해서 처음 들어서게 되셨어요?
1: 저는 처음에 엄마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0: 네.
1: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0: 아~
1: 또 막 TV 프로그램도 가요 무대,
0: 네.
1: 열린 음악회,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봤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맨날 집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니까
0: 네.
1: 이제 엄마께서 안 되겠다.
0: 네.
1: 너 판소리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0: 네.
1: 하셔서 이제 엄마 손 잡고 따라갔습니다.
0: 아, 예능의 소질이 좀 있으셨구나.
1: 네, 어렸을 때 하도 제가 노래를 많이 불러서
0: 네네.
1: 엄마가 일찍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0: 근데 엄마가 보셨을 때는 노래와 춤 중에서 그래도 노래가 더 잘
1: 네.
0: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그러면 네. 몇 살 때 시작하셨다고요?
1: 제가 이제 8살 때부터
0: 네.
1: 해서 이제 곧 20년 차가 되어갑니다.
0: 어머나 어머나 20년 그 말이 쉽지. 사실
1: 네.
0: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1: 맞아요.
0: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소리길을 쭉 걸어오셨는데 그러면
1: 네.
0: 소리하시는 분들은 산공부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이거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는 않으셨어요?
1: 중간에 정말 힘든 순간들도 많았는데요.
0: 네.
1: 처음에 어렸을 때 시작했을 때는 가사의 뜻도 잘 모르고 초등학생이 이별이라는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0: 네.
1: 부르기에도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었는데
0: 네.
1: 점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0: 네.
1: 가사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하다
0: 네.
1: 보니까 이제야 조금 뭔가 재미가 있어졌어요.
0: 특히나 판소리 사설이 좀 어렵잖아요.
1: 네.
0: 이걸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분

0: 분들은 사실 이 말 자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1: 많아요. 오. 네.
0: 어린 나이에는 특히나 그게 또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갈수록 그러면 이해를 해가면서 재미를 붙이게 되신 건가요?
1: 그렇죠. 또 경험도 해보고 하면서 네. 이제 춘향이의 마음도 좀 알게 되고.
0: 아, 그래요? 네. 사랑도 해보셨군요.
1: 네, 아무래도. 네.
0: 네, 역시 경험만 네. 한 게 없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여전히 이제 판소리가 어렵거나 멀게 느껴진다는 젊은 세대 관객들도 계시니까요.
1: 네, 네.
0: 젊은 소리꾼으로서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사실 판소리가 저처럼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여전히 어려운 장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판소리를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편하게 네.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또 요즘에 국악과 다른 장르 크로스오버의 좋은 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중에서 하나 들어보시고 네. 한 가지라도 재미있게 느껴지는 지점이 생긴다면 이제 판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0: 일단은 접근하는 거.
1: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0: 쉽게 접근해서 점차점차 알아가도 충분하다.
1: 네.
0: 2300님께서 와 좋다 잘한다 멋지다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취임새를 문자로 또 네. 보내주셨네요.
1: 네,
0: 자 그러면
1: 감사합니다.
0: 또 여러분 문자로 취임새 많이 보내주세요. 한 대목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수연 씨가 준비한 대목 어떤 대목인가요?
1: 네, 이번 대목은요. 앞서 들려드렸던 박석곡의 대목에 바로 이어지는 후원을 비는 대목입니다.
0: 네.
1: 요 대목은 춘향무와 향단이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서 이제 이몽룡이 꼭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네. 간절하게 비는 대목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후원에 비는 대목 이수연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춘향무와 향단이가 아, 이도령이 제발 암행어사 되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비는 대목이 어떻게 또 표현이 될지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문자로도 추임새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문자로 소리 좋다 하시면 샵 0302번으로 추임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연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춘향무 후원에서 비는 대목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2: 어사또 문전의 은신하야 그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치성신공도 오나하를 받거든 또 있느냐 향당이 이기 청화수를 다시 떠소반 위에다 받쳐놓고 저도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을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수연 씨 소리와 복장단으로 춘향가 가운데 춘향모 후원에서 비는 대목 듣고 오셨는데요. 3900님께서 좋다! 1인 다역 재능 충만입니다! 라고 하시고 자몽자몽님께서 아, 춘향아 씨 잘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 오늘부터 이제 이수연 씨 이춘향입니다. 그리고 6642님께서 우리 소리의 멋, 우리의 소리꾼들 전주 소리 세계소리 축제 진정 아름다운 세계 속의 축제가 될 것 같다 하시면서 아, 고운 소리꾼, 고우신 소리꾼 이수현님 내년에는 크신 소리꾼으로 활약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응원 또 해 주셨어요.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아, 이게 기운 듬뿍듬뿍 담아 네. 가셔서 네. 내일 또 공연이시잖아요.
1: 네.
0: 아, 이게 힘이 좀 되시지 않을까요?
1: 근데 방금 이 네. 말을 들으니까 네. 더 힘내서 그렇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0: 특히나 이렇게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응원의 힘이 진짜 크게 작용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또 네. 공연하면서

0: 신체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정말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보약 같은 느낌?
0: 네. 맞아요.
1: 네. 듬뿍듬뿍 오늘 기운 전해주세요. 이수연 씨 내일 또 공연 잘할 수 있도록. 아, 내일 개막이잖아요.
0: 네.
1: 근데 올해 개막식은 개막작 중심의 공연보다는 축하 무대 느낌이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개막식 어떻게 치러져요?
0: 네, 올해 개막식은 만개의 숨, 하나의 판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데요.
1: 네.
0: 여러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큰 잔치판 같은 무대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송가인님과 우리 소리 바라지, 사물놀이 청배 연희단의 다양한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1: 네.
0: 무엇보다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개막식으로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축제의 첫날을 아주 신명나게 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역시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 축제 홍보할 때 더 열정이 느껴지네요.
0: 네, 맞습니다.
1: 역할은 네. 제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개막 공연은 혹시 몇 시인가요? 내일 개막 공연 열리는 시간이
0: 네. 네, 내일 개막 공연 열리는 시간은 8시입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0: 네.
1: 수많은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개막작을 비롯해서 이 무대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추천 프로그램 혹시 있으실까요?
0: 네, 있습니다. 네. 바로 김소라의 여성농악 안녕 평안꽃인데요.
1: 네네.
0: 8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에
1: 네.
0: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열립니다.
1: 네.
0: 사실 이 공연에도 제가 출연하는데요.
1: 네.
0: 네, 좀 제 홍보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공연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아, 그러면 이 안녕 평안꽃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이수연 씨도 함께 소리를 이렇게 얹어서 하시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면 저희가 두 번 뵐 수 있네요. 이수연 씨 무대를.
0: 네. 12일에 한 번, 14일에 한 번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축제 현장에서 소리 축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해외 네. 뮤지션들하고도 만나고 이야기 나눌 기회도 많이 있으세요?
0: 아직까지 다른 출연진분들을 직접 뵈지는 못했는데요.
1: 네.
0: 그래도 이번에 축제 기간 동안에 기회가 된다면
1: 네.
0: 여러 공연을 또 관람하면서 소통해보는 것이 저의 이번 축제에서의 작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혹시 예전에 과거에도 뭐 해외 음악가들, 뮤지션들하고 뭐 이야기 나눌 기회들이 있으셨을까요?
0: 아니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1: 네. 이제 앞으로 많아지실
0: 네.
1: 거예요. 앞으로 더 해외 진출도 하시고
0: 네.
1: 많은 활동들 하시면서 또 네.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전통 소리의 깊이를 고수하는 것. 그리고 요즘 청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이 사이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이수연 씨가 꿈꾸는 어떤 본인만의 소리 방향은 어떤 모습이에요?
0: 우선 저는 노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1: 네.
0: 또 춘향가처럼 전통 판소리를 깊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하고 싶은
1: 네.
0: 욕심이 있어요.
1: 아, 네.
0: 근데 다만 지금은 새로운 것을 하기 전에 제가 가진 전통의 뿌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제 판소리 자체를 조금 더 깊고 제대로 공부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20여 년을 공부했는데 앞으로도 더 공부할 게 그렇게 많나요?
0: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 정말 어렵고도 네, 험난한 길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저희 국악방송과도 이수연 씨가 인연이 있는 게 2025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팀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은상 수상하셨죠?
0: 네, 맞아요.
1: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소리뿐만 아니라 작사도 하셨던데요?
0: 네.
1: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참여를?
0: 제가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1: 네.
0: 무던이라는 팀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1: 아, 현재도요?
0: 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밴드 음악에 처음 도전하면서 직접 작사랑 작곡에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1: 네.
0: 또 감사하게도 은상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서
1: 네.
0: 제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1: 아,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젊은 소리꾼으로서 이런 점이 더해졌으면 좋겠다고 혹시 바라는 점 있으세요?

0: 떠오르고 있는 젊은 신진 예술가들의 무대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1: 네.
0: 또 데뷔 플랫폼이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런 기회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이수연 씨가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오지 네.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 끝으로 현장을 찾아주실 관객들께 초대 말씀 그리고 또 홍보 대사로서의 다짐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0: 네, 먼저 제가 직접 무대에 서는 출연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 홍보대사라는 역할도 맡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의 공연만 잘 마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축제 곳곳을 직접 다니고 다양한 공연들을 즐기면서 그 매력을 많은 분들께 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올해 전주세계 소리축제에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전통음악부터 월드뮤직, 창작음악까지 정말 다양한 소리와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 네.
0: 망설이지 마시고 전주에 놀러 오신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내일 공연, 이수연 씨 네. 공연 한 번 더 홍보해 주세요. 몇 시, 어디인지.
0: 네. 내일 8월 12일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춘향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고요. 저도 내일 춘향가 무대를 시작으로
1: 네.
0: 축제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주에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잘 준비하셔서 공연 무대도 또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0: 네.
1: 오늘 또 귀한 소리와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 소리꾼 이수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수현 씨 보내드리면서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 우리 이수현 씨가 활동하고 있는 팀이에요. 무던의 노래와 연주로 무던히 전해드릴게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열리는 무대 중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감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 팔복예술공장인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다 방치됐던 옛 공장이 청년들의 상상력과 창작의 열기로 채워지면서 근사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에요. 음악과 소리를 담아내던 테이프 공장이 이제는 우리 소리와 문화의 숨결로 채워진다는 게 참 뜻깊게 다가오는데요. 특히 이번 세계소리축제 기간 동안 이곳에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 그리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어제 김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 공연의 뜨거운 인기만 봐도요. 팔복예술공장이 전해줄 활기가 벌써 기대가 되죠. 축제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둘러볼 만한 곳이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산조의 깊은 호흡과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 공연 긴산조 협주곡 3가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독주곡으로 이어져 온 산조의 전 바탕을 국악관현악과 결합한 협주곡 무대인데요. 올해는 해금과 검은고를 중심으로 산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휘는 원영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가 맡고요. 작곡가 장태평과 김연섭이 새롭게 만든 협주곡을 선보이는데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의 대표 홍옥미 명인과 국가무형유산 검은고산조 전승교육

육사 김무길 명인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지영이류 해금산조 협주곡입니다. 섬세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아낸 해금산조인데요. 지영이류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협주곡입니다. 한갑등류 검은고산조는 단아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가락과 섬세한 식임새가 특징인데요. 김연섭 작곡가는 이 작품에 삼조라는 이름을 붙여 산조를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담아내는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전통의 깊이를 품은 선율 위에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색채를 더한 긴 산조 협주곡 3에서 우리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AI가 판소리를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으로도 궁금해지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여름방학마다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인천문화예술회관 2016 썸머 페스티벌이 8월 15일과 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과 국악이 만난 특별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5일엔 전통음악집단 셋이 선보이는 A와 I가 추어주는 판소리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죠. 이번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의 대표적인 눈대목을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함께 감상하는 색다른 국악 공연입니다. 판소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풍부한 표현이 매력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긴 사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AI가 만들어낸 일러스트가 무대 배경에 펼쳐지며 이야기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와 생생한 연주 그리고 AI가 그려낸 새로운 풍경이 만나 판소리를 더욱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올여름 가족과 함께 색다른 국악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A와 I가 추어지는 판소리에서 AI와 함께 펼쳐지는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이 경기도 화성으로 찾아갑니다. 익숙한 고전 이야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극 귀토 토끼의 팔란이 오는 8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아트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얘기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궁으로 끌려간 토끼가 특유의 재치와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는 별주부전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국립창극단의 귀토 토끼의 팔란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무대가 아닙니다. 판소리가 가진 해악과 풍자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시선과 감각을 더해 새롭게 탄생한 창극인데요. 팔란이라는 제목처럼 토끼가 겪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모험은 무대 위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공연은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아트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강원도 태백의 아침 기온이 16도였다고 하던데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1: 아름답네요. 16도면은 뭐 가을이죠.
0: 그렇죠.
1: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 덕분인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던 열돔이 깨지고 있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더위는 물러가고 남부지방을 괴롭히고 있는 가뭄을 식혀줄 비 소식이 빨리 좀 오면 좋겠어요.
1: 그동안 폭염에 적응을 해서 그런지 진짜 요 며칠은 더위가 제법 견딜만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한 곱이 넘고 두 곱이 넘으면 가을도 곧 만날 수 있겠죠.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청취자 문자도 있었잖아요. 나이와 계절은 고지서처럼 얄짤없다.
1: 그렇습니다. 에. 자, 고지서처럼 어김없이 오후 2시에 달려오는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도 시원하게 함께 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로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견고했던 열돔에 드디어 균열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진 태백. 아.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0: 둘 다 좋습니다. 네. 13호 태풍은 비껴갔지만 15호 태풍

0: 찬홈은 우리나라 동해로 들어설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더위를 얼마나 식혀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1: 야, 폭염과 열대야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다 보면은 이제 가을이 오겠죠.
0: 네.
1: 가을을 기다리면서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기분 관리, 마음 관리, 네. 네, 신경 써야겠죠.
0: 6186님께서 가야금으로 가을이 오면.

0: 인데요. 네. 마음을 좀 달래는데 음악이 도움이 되겠죠.
1: 어, 그럼요. 네. 사실 막 엄청 더워가지고 불쾌지수가 막 높아서 막 무더위에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행동, 뭐 본의 아니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네. 오해,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1: 그쵸.
0: 불쾌지수가 무서워요.
1: 그래가지고 예. 막 후회하고.
0: 맞아요.
1: 하, 내가 왜 그랬을까.
0: 순간 그냥 버럭 했다가 아 괜히 그랬네. 이렇게 후회하는 수가 또 있고요.
1: 그래서 오늘은 기온도 조금 이제 꺾이고 했으니까 네. 불쾌지수를 올리는 말 말고 좋은 쪽으로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 뭐 살면서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기분 좋고 뿌듯하고 감동적이었던 말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문자 소통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많죠. 그냥 뭐 추임새가 될 만한 말들은 다 좋은 말들이죠.
1: 네.
0: 좋다. 어머 예쁘다.
1: 그죠.
0: 잘한다. 이런 것들이 다 감동적인 추임새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1: 오늘도 우리 저 PD님이 별안간에 오시더니 아 제가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0: 기분타.
1: 기분이 좋지요.
0: 잘한다.
1: 아유, 예. 언제든 반기죠.
0: 잘생겼다. 이런 것들.
1: 그렇습니다.
0: 예. 자 여러분이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 좋고 뿌듯하고
1: 네.
0: 감동적인 말들은 무엇이었는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대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2: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기가 막힙니다.
1: 진짜 소리죠. 진짜 소리.
0: 네. 박병천, 조국래의 소리로 살풀이 고음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직접 뵙고 싶어도 뵐 수가 없는데
1: 좋으시죠.
0: 이렇게 앨범이라는 게 이런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음악이 남아있습니다. 네. 자,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 살면서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야 이건 참 기분 좋고 뿌듯하고 감동적이었다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는지 네.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0: 9517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들 기분 좋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 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만나요 이렇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좋다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게 하는 것 같다고
1: 맞아요.
0: 하십니다.
1: 네,
0: 맞아요. 이런 진짜 인사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간다고 네. 이렇게 하죠. 9517님께 일단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저희는 네. 뭐 근데 그 모든 말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죠. 감사합니다.
0: 네. 일단은
1: 나.
0: 일단은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하듯이 저희 예.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1: 이게 뭔 죄예요?
0: 투명하게 딕션, 얘기하지 않죠.
1: 딕션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0: 네.
1: 딱 끝났다.
0: 씀도 하죠. 씀도. 에, 그냥 씀도.
1: 죄송합니다.
0: 이렇게 지금까지 인사를 했었네요.
1: 네.
0: 근데 이것도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1: 네.
0: 1대1로 인사한다? 그럴 때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죠.
1: 수고하셨습니다.
0: 라고.
1: 단체로 할 때는
0: 나 이렇게 이렇게 구렁이 담넘듯이 이렇게 하죠.
1: 기운만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
0: 그쵸.
1: 네. 네. 그 기운이 사실 다 아니겠습니까?
0: 예.
1: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0: 네, 알겠습니다.
1: 640 하나님.
0: 네.
1: 더운 날에 기분 좋게 웃어주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다 좋죠. 말이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울 때 그저 웃으면 좋죠 하셨는데.
0: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1: 맞아요.
0: 그래서 더운데도 인사하시고 되게.

0: 특히 우쌍인 분들 보면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1: 그건 능력이에요.
0: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맞아. 근데 일부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1: 네.
0: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1: 못해요.
0: 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빨리 얘기하나요?
1: 네. 상화 씨 보면은 뭔 일 있는 거 아니죠?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기본적으로 좀 제가 우상은 아닌가 보네요.
1: 예, 아니고요. 무표정. 된다고 뭐 인상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신데.
0: 아, 네네네.
1: 그냥 이제 무표정인데. 아. 무표정하고 있을 때 약간 무섭죠.
0: 생긴 거 자체가.
1: 기운이.
0: 아니, 저는 이제 표정이.
1: 네.
0: 저는 이제 중립이거든요, 중립.
1: 그게 이제 상화 씨는 중립인데.
0: 전 중립을 좋아하죠.
1: 주변에서는 뭔 일 있는 거 아니죠?
0: 아, 그래요? 아, 생긴 게 좀 문제가 있네요.
1: 생긴 건 아니고.
0: 야,
1: 뭔가 집중하실 때.
0: 아, 집중.
1: 에.
0: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중도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조 배터리 640 하나님 드립니다.
0: 네. 5617님께서 제가 빵을 좋아한다고 간식 살 때 그거를 꼭 챙겨주는 후배가 있는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시면서
1: 이럴 때 진짜 감사하죠. 저도 오늘 점심을 못 먹었다고
0: 네.
1: 또 PD님이 빵이랑 커피랑 다 사주셨어요.
0: 진짜 저 애 키우는데 얼마나 지금 저 빠듯한데 그걸 또 잘 챙겨 드시고 오세요. 진짜.
1: 그러니까 괜히 밥 안 먹었다고 했나? 밥 먹었다 그랬고.
0: 아니 근데 지금 네. 빵 좋아한다고 이거 챙겨주는 후배가 혹시 이성일까요? 난 그게 궁금하네. 그렇잖아.
1: 이성이면 뭔가
0: 그린라이트 아닐까요?
1: 더 나아갈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
0: 아무튼 뭔가 뭐 결과나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과정이 좀 있으면 좀
1: 이런 적이 있으세요? 뭐 뭐든 좋아요. 받았던 쪽이든지 아니면 줬던 쪽이든지.
0: 초등학교 때도 됩니까?
1: 아, 가장 빛났던 시절.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절.
0: 활짝 폈을 때가.
1: 빌드업 되기 전.
0: 수염도 없고 말랐을 때고. 그때는 뭐 피지컬 그런 거 안 따질 때니까.
1: 저도 얘기 들었어요. 상원 씨 그때 인기 많았다고.
0: 초등학교 때를요?
1: 네.
0: 초등학교 때 얘기.
1: 고등학교 때였었나?
0: 고등학교
1: 때. 그때 인기 많으셨다고.
0: 그때는
1: 아 윤계상 시절.
0: 아 그러면 그냥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좋은 네. 소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7226님께서 옛날에 회사 부장님께서 저보고 야 너는 뭐든지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 특히 그게 더 기억에 남으신대요.
1: 진짜 좋은 상사이시다.
0: 그렇지. 그래. 이럴 때 아, 맞아. 나는 지금 자존감 물론 지금 뭐 무슨 일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 나는 뭐든지 잘하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좀 회복이 되죠. 그렇죠?
1: 그렇죠. 기운을 받는 거고.
0: 네.
1: 이제 회사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잘하는 게 기본값. 있다 보니까 잘하면 기본이요 못하면 이제 질타의 대상이 되는 건데 네. 부장님이 야 넌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되게 좀 보니까 훌륭한 리더 형이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그쵸?
1: 진짜 좋은 리더들은 못하는 게 아홉 가지여도 한 가지 잘한다 북돋아가지고 더 잘하게끔 만드는 능력인 것 같아요.
0: 제가 약간 그쪽에 가깝죠?
1: 어디예요? 어디
0: 글쎄 나도 모르겠네.
1: 상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솔선수범의 리더십.
0: 아,
1: 네,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0: 좋네요.
1: 막 내가 일을 책임지고 탁 하면서 남들 눈치 보게.
0: 아, 동영아,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1: 남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아, 근데 그 솔선수범 리더십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0: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1: 네.
0: 9631님. 바투의 상사디야? 안녕하세요. 내일 계약하는 검은고 전공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1: 오. 네, 어서 오세요.
0: 와,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방금까지 방학이 끝났다는 사실에 침울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투의 상사대야 방송에

0: 듣자마자 신명나는 추임새에 몸이 먼저 반응해서 저도 모르게 얼쓰고 잘생겼다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오. 역시 저는 잘생긴 것 같아요. 오. 이제 스리슬쩍 옆에서 낮잠 자는 검은 거를 깨워야겠습니다. 오, 시적 표현. 이건 제가 항상 되뇌이는 말인데요. 100마디 좋은 말보다 한 그릇 맛있는 국밥이 낫다. 저는 검은 고 연습하고 그리고 공부하다 힘들 때면 밥을 먹습니다.
1: 밥을 먹으면 참 힘이 나는데요. 쓰다 보니 검은 고 좀 타고 저녁에는 고기 구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투의 상사디아 파이팅! 와! 이야.
0: 멋지시네.
1: 성함도 함께 남겨주시지. 저희 기억 좀 하게.
0: 몇 학년인지도 네.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1: 지금 고등학생이면 우리가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끼를 부르게 한번 나와주셔야죠.
0: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고등학생임에도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죠.
1: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진출할 그쵸.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만날 수 있거든요.
0: 이제 우리 저기 후배죠 후배.
1: 네.
0: 일단은 우리 후배님 오늘 시간이 좀 있어 보이시는데 네. 그 검은 고 깨우시면서 전화 한번 좀 저희에게 오늘.
1: 오늘 2부 그래. 청국장 있는 날이죠.
0: 오늘 방학 마지막인데 의미 있게 가야죠.
1: 아 좋네요.
0: 그쵸?
1: 네.
0: 네. 자 오늘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2부에 대기 중이죠.
1: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악방송 청취자들의 얼렁뚱땅 기죽박죽 신나는 민요 한자락 판소리 한자락 악기 한자락 들려주실 분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슬기둥 동당 네.
1: 여기에 출연하는 걸 뭐 공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연습한다. 네. 네, 틀어놓고 연습한다.
0: 일단은 저희가 그런 거 다 떠나서
1: 네.
0: 떡 선물을 바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0: 자 오늘 떡 선물 보내드리고
1: 네.
0: 청국장 요거 참여하면 또 선물 또 나가죠. 요거.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자 한번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 주시면 어떨까? 네.
1: 좋았던 기분이 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0: 100마디 좋은 말보다 청국장 한번 참여하는 게 낫다.
1: 청국장이 낫다.
0: 네. 아. 자. 9631님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음악을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녀 유지숙 신정애의 쌀음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봉녀 유지숙 신정애의 소리로 쌀음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6748님. 네. 예쁘고 늘 밝다는 소리를 클 때부터 자주 들었어요. 와. 친정 아버지가 동생한테도 항상 언니처럼 밝아야 된다고 했죠 하셨는데.
2: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1: 기본적으로 밝으시구나.
2: 그리고 예쁘시나 보다.
1: 네. 와. 빛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기운, 남자든 여자든.
2: 기운 자체가.
1: 맞아요. 맑고 밝고 청량한
2: 그치, 그치.
1: 그런 분들.
2: 부럽습니다.
1: 부럽습니다.
0: 8288님. 요즘 들어 더 이뻐진다. 이렇게. 아니면 정말 재주가 많다는 말이 기분이 좋아요. 고생했다. 이런 말도. 기분이 좋아지고.
1: 아, 요즘 들어 더 예뻐진다. 이런 말 듣기 좋죠.
2: 그죠, 그죠.
1: 혹은, 너 연애하니? 이런 얘기 들을 때. 왜? 그래 보여. 딱 이럴 때.
2: 네. 좋네요, 진짜.
0: 4219님, 우리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엄마가 반찬 챙겨주시고, 많이 먹어. 그렇게 추임새 해드리면은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신혼이시네.
1: 많이 먹어 이런 말.
0: 네.
1: 너무 좋죠.
0: 이렇게 챙김을 받을 때 네. 기분이 좋죠 진짜.
1: 반대로 밥이 넘어가냐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기분이 다운되죠.
0: 그렇지. 그리고 네.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1: 네.
0: 이렇게 뒤돌아서면서 아이고 저 양반은 저기 이제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들릴 듯 말 듯.
1: 먹고 있는데.
0: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께 이렇게 하죠. 야 이거 너가 아버지 갖다 줘라.
1: 엄마 냉장고에 이거 썩었어. 냅둬. 아빠 주게.
0: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1: 그것과 네. 대조적으로 네. 많이 드세요. 다 서로 이렇게 이쁜 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0: 유산균 선물 4219님께 챙겨드리겠습니다.
1: 네.
0: 8318님께서 방학한 딸이 저를 많이 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빠 죽을 한 달 동안 물음표네요. 뭐 이렇게 끓여주고
1: 네.
0: 이름 불러주면서 우리 딸 최고 고맙다고 내가 오. 해줘요 이렇게.
1: 오. 따님이 집안일도 돕고
0: 그러시게
1: 아버지에게 죽을 한 달 동안
0: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1: 예.
0: 이렇게 주시니까 예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1: 자녀가 이 공공의 집안일을 많이 돕는다.
0: 네.
1: 이건 부모님들이 정말 정말 잘 키우신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다. 해줘 버릇했으면
0: 그게 너무 당연하게
1: 당연한 건데
0: 그쵸.
1: 서로 간에 이렇게 보완하면서

0: 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자녀분들은 나중에 성인되고 밖에 나가서도
1: 아, 잘합니다.
2: 잘하죠.
0: 네.
2: 맞아. 8131님께서 배드민턴 대회 우승하고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0: 어, 배드민턴 대회 나가셨어요?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2: 와, 맞아.
0: 네. 근데 우승을 하셨다고요?
1: 이야.
0: 저희 동네에 이제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배드민턴장도 있어요.
1: 네네.
0: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치시는데 네. 잘하는 분들 진짜 어, 많아요.
1: 진짜.
0: 스매싱 팍 하면서 와 진짜 잘한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1: 대단하시네.
0: 우승을 했다. 이건 야. 뭐 진짜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1: 그치.
0: 네.
2: 축하드립니다.
0: 네.
2: 3265님께서 밥 먹을 때 복스럽게 이쁘게 잘 먹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0: 네. 반대로 어 돼지처럼 먹는다고 구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누가 그래요? 누가?
2: 그런 거는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0: 거리 두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땡튜브 같은 데도 네. 저는 먹방을 좀 자주 아, 보게 그러세요? 되더라고요.
2: 어, 그러세요.
0: 아주 맛깔나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맞아 맞아. 맞아.
0: 김치 맛깔나게 드시는 분들. 막 찜닭 이런 거 아주 막
1: 아.
0: 발골 작업하시면서 드시는
2: 아, 기가 막히죠.
0: 먹방 에이. 땡튜버들. 아, 뭐 요즘에는 잘 먹는 거 자체가 컨텐츠니까 예, 아주 좋은 또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기분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영렬 두 번째 달의 농부가 듣고 오겠습니다.
3: 그럼 저럼 오사또 남원으로 내려와 변장을 하고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5뉴월 농망 시절이라 갓땡 모슴들이 보리밥에 막걸리를 배불리 먹고 상사 소리를 매격하며 모를 심는 뒤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0: 고영렬 두 번째 달의 농부가 듣고 왔습니다.
1: 한희정 님이 두 분은 참 톰과 제리 같아요.
0: 그런 느낌 있죠.
1: 네.
0: 예. 누가 톰이죠?
1: 아.
0: 상호 씨 아닐까요? 톰이? 제가 제리 같고.
1: 아, 그래요?
0: 예.
1: 네. 제가 맨날 좀 당하는 편이니까.
0: 아니, 톰이 매력적이잖아요.
1: 아, 이래서 고영 씨가 제리구나.
0: 반대인가 모르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정보 챙겨드려야죠.
0: 그렇죠.
1: 네, 함께 가겠습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0: 바투의 상사디아.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사디아 뉴스 봉앵커입니다. 이 기자.
1: 네.
0: 오늘이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100일 전이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수능 D-100일인데요.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입 전형별 전략을 면밀히 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예, 전략도 전략이지만 일단은 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나고 아프지 않게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1: 물론입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수험생 수는 약 48만 4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더울 때는 바람도 쐬어가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0: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생활 리듬이 깨진 경우도 많다 그러죠?
1: 네, 맞습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는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0: 예, 휴식 시간에는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도움이 되겠군요. 이제 곧 개학이죠.
1: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48만 8천여 명의 수험생 여러분, 아자아자 아자자자자. 이상 이 기자였습니다.

0: 안진성의 해금으로 꿈을 달리다 듣고 왔습니다.
1: 자두님께서 벌써 100일 전이라니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제 수능이 D-100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48만 8천여 명의 수험생 여러분들 긴장 벌써부터 될 거예요.
0: 되죠.
1: 예.
0: 진짜.
1: 남은 시간을 이제 잘 활용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 컨디션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컨디션 망가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몸 관리, 잠 많이 자고 먹는 거 잘 먹고 네. 예, 무리하지 않고
0: 맞아요.
1: 그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생각만 해도 제가 다 떨리네요, 진짜.
1: 아, 저는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0: 그러게요.
1: 그 부담감, 압박감.
0: 에휴.
1: 입시 참 힘듭니다.
0: 네.
1: 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똑똑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의 선물은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오늘부터 인천 제물포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는 그리스 바다가 빚은 위대한 문명 전시회가 12월까지 열립니다.

0: 이번 전시는 한 그리스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국제교류전인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3000년 전에 쓰인 호메로스 원작의 오디세이를 바탕으로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영화가 지금 흥행 중입니다. 오디세이는 10년간 이어진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또다시 10년에 걸쳐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이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토록 돌아가고자 한 고향은 어디일까요?
1: 1번 유토피아, 2번 이타카, 3번 티키타카. 자,
0: 보셨어요? 오디세이?
1: 아니, 못 봤죠.
0: 아, 저 진짜 보고 싶은데 네. 아직 못 봤습니다.
1: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0: 평론가, 대중, 관객 모두 극찬을 하고 있는
1: 작품입니다.
0: 네. 자, 런타임이 한 3시간 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대요.
1: 3시간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0: 아니요, 3시간.
1: 3시간. 네, 알겠습니다. 자, 유토피아 좀 빨리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0: 네.
1: 오답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들어와 가지고.
0: 네.
1: 자, 유토피아, 이타카, 티키타카 중에 힌트 드리겠습니다. 약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어 같아요. 일본어.
0: 그런 느낌이죠.
1: 자, 제가 한번 살짝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이타카, 그 다음에 티키타카. 이렇게.
0: 아, 너무하네.
1: 왜요?
0: 하나만 너무 도드라지게.
1: 아, 제가 다시 해볼게요.
0: 수면 위로 올려버리셨잖아요.
1: 유토피아, 그 다음에 이타카, 그 다음에 티키타카.
0: 왜 음성까지 달라지냐고. 와,
1: 왜요? 그래요?
0: 근데 기발하긴 하네요. 재밌긴 했습니다.
1: 뭐 봉영 씨 오늘 또 업해 갑니까? 저 하나 더 있긴 한데.
0: 저 먼저 할게요. 왠지 비슷하실 것 같아요.
1: 뭐죠?
0: 청소 언제 해? 지금 해? 아니. 야, 비슷하지 않나?
1: 예. 아, 좋다.
0: 야, 빨리 들어가서 양치질 하라니까. 양치질. 빨리. 약간 있지 않나요?
1: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0: 빨리 양치하라고. 빨리.
1: 아,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좋아요, 봉유 씨.
0: 예.
1: 좋네요, 진짜.
0: 부끄럽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1: 아니에요. 좋습니다. 예. 네. 봉용 씨 덕분일까요? 정답이 많이 들어오네요.
0: 오답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
1: 좋습니다.
0: 유토피아, 이따가. 티키타카.
1: 네. 그치. 아, 이렇게 저기 하면 되겠네.
0: 어떻게요?
1: 치과 선생님이
0: 네.
1: 자주 하시는 말씀.
0: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예,
1: 치과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0: 예.
1: 환자분. 유토피아입니다. 환자분 이따가야죠. 환자분 티키타카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0: 아, 재밌다.
1: 치과 선생님 이렇게 가야지. 근데 또 봉영 씨가 또 이렇게 잘 밑을 잘 바꿔주셔서
0: 재밌었어요.
1: 네.
0: 힌트 절묘합니다. 해주신 2628님 감사드리고,
1: 정답 이제 발표해도 되겠죠?
0: 발표할까요?
1: 아무튼 이거 엄청 요즘 인기라고 하네요.
0: 지금 흥행이 장난이 아닙니다.
1: 자, 오디세우스가 또다시 10년에 걸쳐서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지요.
0: 네.
1: 정답은 2번 이타카가 정답이었습니다.
0: 7444님께서도 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팬이라서 정답을 압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1: 네.
0: 힌트를 드리자면 엄마가 제게 맨날 이따가 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보내주신
1: 네.
0: 1722님께서도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네.
1: 자, 영화와 함께 6000년 역사의 그리스 해양 문명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 바다가 빚은 위대한 문명, 전시회는 오늘부터 12월까지

0: 인천 재물포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개봉한 이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 중이라고 하고요.
1: 네.
0: 이 영화 사상 최초로 전체 분량을 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편집을 위해서 1940년대 방식으로 사람이 일일이 필름을 잘라 이어 붙였다고 하죠. 필름 길이가 무려 600km라고 합니다.
1: 대단하죠. 와. 놀란 감독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0: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1: CG 안 쓰기로 또 유명하신 감독이어가지고요. 네. 자, 떡 선물은 0320님께 드립니다.
0: 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팅, 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면 수명이 끝난 거라고 하죠. 프라이팬 코팅은요, 잘못 사용하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라이팬 코팅은 중불 이하에서 최적 성능을 내도록 설계돼 있어서 너무 센 불에서 사용하면 코팅을 분해시킨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프라이팬의 코팅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 1번 예열을 센 불에서 한다. 2번 요리를 마치자마자 뜨거운 팬에 물을 그냥 넣는다. 3번 실리콘이나 나무 소재 로 조리 도구로 사용을 한다.
1: 계속 이렇게 보기에서 힌트를 주실 거예요?
0: 네? 아, 저는
1: 음성이 확 또 달라지셨는데.
0: 아, 그랬나요?
1: 네.
0: 아,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0: 오직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프라이팬을 저희가 근데 그 너무 센 불에 사용하면 코팅이 분해된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네. 사실상 정답을 드렸어요.
0: 아, 예.
1: 그걸 제외하면 보기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아.
1: 예.
0: 네.
1: 이 소재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0: 아, 소재.
1: 네.
0: 아하. 뭘까요?
1: 휴대폰 케이스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0: 네.
1: 주방 용품에도 많고.
0: 네.
1: 코 성형할 때도 이게 들어가요.
0: 아, 그렇죠.
1: 보형물로.
0: 오,
1: 이게 네, 들어가죠.
0: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1: 자, 센 불이 들어갈까요? 뜨거운 팬을.
0: 아, 우리 들어가죠? 사람 몸에.
1: 예.
0: 오.
1: 실리콘이 들어갈까요?
0: 오늘은 소재로 갑니다.
1: 네.
0: 네.
1: 네.
0: 소재입니다.
1: 네.
0: 자, 센 불이 우리 몸에 들어가느냐? 뜨거운
1: 팬.
0: 팬이. 우리 몸에 막 들어가 버리느냐?
1: 네.
0: 아니면 실리콘이 들어가느냐?
1: 네. 네.
0: 그러니까 성형할 때 말씀이신 거죠?
1: 코 성형할 때.
0: 네. 코 성형할 때.
1: 보형물로.
0: 보형물.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힌트인 것 같아요.
1: 음성의 차이는 정말 모르겠군요. 963 하나님. 보기 한번 더 드리셔야겠는데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0: 그 프라이팬의 코팅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1번. 예열을 그냥 대 엄청 센 불에다 그냥 해버리고 아. 2번 요리 하자마자 엄청 뜨거운 팬을 그냥 물에다 담가버린다. 3번 실리콘이나 나무 소재로 이렇게 살살살살
1: 부드럽게
0: 부드럽게 오래가자 오래가자 이렇게
1: 아, 오래가자까지 가시면 어떡해요.
0: 이렇게 어? 잔상처나면 안 되지.
1: 네.
0: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그런 조리 도구를 사용한다.
1: 저도 휴대폰 케이스로 이 소재를 씁니다 하신
0: 네.
1: 7444님도 계시는데
0: 네.
1: 예,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힌트가 아주 알듯 모를듯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1: 네.
0: 주셨습니다.
1: 네. 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어려우셨죠?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은 3번 실리콘이나 나무 소재로 이 조리 도구를 사용한다.
1: 그렇습니다. 이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네. 중불 이하의 온도에서 최적의 성능을 프라이팬 코팅이 발현을 하니까요. 그렇게
0: 네.
1: 설계가 돼 있다니까 너무 고온에 조리하시는 건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김치 선물의 주인공
0: 김치는 0731님께

0: 50분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맛있게 잘 드십시오.
1: 네.
0: 자, 1부 끝곡 띄워드리고요. 또 청국장 어떤 또 끼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지 기대가 되네요.
1: 네.
0: 소아쟁이는 최혜림, 25년 가야금에는 이지혜, 기타에는 최덕렬의 연주로 시르실 6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기타 배워.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한복 상점이 8월 13일 목요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대잖아.
1: 오, 정말? 2018년도부터 시작된 한복 상점 박람회는 그야말로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복을 짓는 장인들에게는 잔칫날이라던데.
0: 그래 그래.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때 찾아가는 한복 상점이 부산에서 열렸는데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 한복 상점 인기가 엄청나지.
1: 올해 한복 상점 박람회는 한복을 짓는 시장을 주제로 광장시장 한복 장인들과 현대적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업을 나란히 선보인다는데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얼마나 멋질까.
0: 한복을 입고 오는 관람객, 사전 등록을 한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데 사전 등록이 내일까지래요.
1: 오, 그렇구나. 한복의 전통과 그 전통을 뿌리에 두고 현대적으로 맵시를 뽐낼 국내 유일이자 최대 규모의 한복 박람회 한복 상점. 벌써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한복을 짓고 입고 나누는 자리. 그래, 우리도 한번 가볼까?
2: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소간부상의 삼백청 본돈 나일왕단 콘서트 알겐 두어 적고

0: 그리고
1: 잘 빠진 동정.
2: 저고리 고름 매볼짝 씌면 오른쪽 짧은 고름을 왼쪽 긴 고름 위로, 윗고름 아래로 돌려 넣어주고, 아래쪽 긴 고름 잡아 고운 리본을 만들고, 윗고름 내려 돌려 고리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었다.

찌면 배레 솔기 끝을 발 안쪽에 맞춰주고 남은 바짓단을 모아 뒤로 돌려주고 댄 끝을 솔기에 대고 두 번 돌돌 돌려 외코로 묶어주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11일 화요일 2부 출발합니다. 색동 아리랑 박인혜 김창완 한복동호회에 그리고 한복 세상을 꿈꾸다 회원들이 함께했네요.
1: 네,
0: 듣고 왔습니다.
1: 보고 입고 예쁘게 즐기는 우리 전통 2026 한복상점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리네요.
0: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복 전문 박람회인 한복상점. 해마다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1: 2018년 서울역 문화역 서울 284에서 팝업 마켓으로 시작해가지고 코엑스를 거쳐서 DDP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소비자들,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규모를 키워온 행사라는 데서 더 의미가 있는 한복 전문 박람회입니다.
0: 그렇습니다. 한류와 K-콘텐츠가 지금 뭐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은 물론이고요. 디자이너들의 관심 그리고 외국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던 한복이 이제는 일상에서도 함께 즐기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0: 네.
1: 13일부터 시작하는 한복상점, 한복의 진화와 매력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0: 한복 멋있어요.
1: 예뻐. 그 복장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그 스탠스도 좀 바뀌잖아요.
0: 한복을 진짜. 입으면 좀 여유가 좀 생기죠.
1: 좀 자세도 그렇고 좀 네. 이렇게 좀 여유도 있는 데다가 네. 품위도 좀 있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전에는 뭐 우리도 입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막 우리도 한복 입읍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입을까요?
0: 뭘요?
1: 한복
0: 방송 때?
1: 응.
0: 제일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함부로 꺼내면 또 입어야 돼요.
1: 아 맞아.
0: 예.
1: 아 오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청국장에 다행히. 참여해 주신다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0: 네.
1: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빨리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한번 모셔볼까요?
2: 전국!
3: 청국장!
1: 정말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청국장!
0: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이리 오너라.
0: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5: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가야금을 전공하고 있는 1학년 김유림입니다.
1: 어머머머머. 가야금 전공하고 계시는 학생이시네요.
5: 네.
1: 가만있어 봐. 오늘까지인가요? 방학이?
5: 네.
1: 아, 여름 방학 어떻게 잘 보내고 있어요?
5: 네, 저번 주 금요일까지 성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했고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개학을 해서 학교에 나갑니다.
1: 성공부 재밌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공부는 이제 합숙의 개념이죠?
5: 네.
1: 연습에 엄청 집중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5: 네.
1: 예.
0: 며칠간 다녀오셨어요?
5: 저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0: 5일 동안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5: 그냥 숙박한 건 아니고 그 특강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집으로 다시 왔어요?
5: 아침 8시에 와서 밤 8시에 돌아왔습니다.
1: 아 너무 좋았겠다. 그죠?
0: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5: 네.
1: 12시간씩 연습하면 좋죠. 너무 좋죠.
5: 너무 좋죠.
1: 너무 행복하죠. 음악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5: 네.
1: 아.
0: 어떻게 많이 좀 는 것 같아요? 어때요?
5: 네. 제가 어린 나이에 가야금을 시작을 해가지고 성공부를 가면 제일 막내여서 눈치가 좀 많이 보였는데
0: 네.
5: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선배들도 계시긴 하지만 후배들이 많아져서 좀 더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임덕영 선생님께서

0: 임도경
1: 재밌는
0: 선생님.
1: 이야기도, 네,
0: 네.
1: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2: 어허.
1: 되게 특별하고 재밌었습니다.
2: 가만있어 봐. 선생님이 임도경 선생님이세요?
1: 네.
2: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나오셨었고, 방송에.
1: 네.
2: 그래서 청국장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지금 내어주신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유림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몇살때 가야금 잡으셨어요?
1: 저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2: 아이고야.
0: 7살 때요?
1: 네.
2: 그러면 잠깐만, 지금 10년 되신 건가요?
1: 네.
2: 아이고, 굉장히 오래되셨네.
0: 7살이면 본인이 선택했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1: 그 엄마가
0: 네.
1: 악기 하나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영상들 보여주셨는데
0: 네.
1: 그 중에서 제가 가야금 선택해서 했습니다.
2: 그러면 가야금 전공인데 뭐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은 건 없었나요?
1: 제가 옛날에 해금도 잠깐 배웠었고
0: 해금.
1: 가야금 경창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0: 배우고 있어요, 지금?
1: 네.
0: 뭐 배우고 있어요, 요즘에?
1: 요즘에는 제비전공 배우고 있어요.
0: 흥보가 배우고 계시는구나.
1: 네.
0: 그래요?
2: 어떻게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하신 게 이건가요? 제비전공?
1: 네. 맞습니다.
2: 아, 오늘 해주실게.
0: 산조 안 하시고?
1: 산조도
0: 둘다
1: 지원 중.
0: 준비했구나.
2: 너무 감사합니다.
0: 좋아요, 좋아요.
2: 자, 그러면 제비전공 살짝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잠깐 조금 들려야 되니까.
2: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0: 좋아요. 네.
2: 자,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0: 어이.
2: 볼까요?
1: 그때여 강남 제비왕이
2: 응.
1: 각국 나갔던 제비 점고를 허겄다.
0: 오.
1: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래기, 멀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홍통아지가 져서 선동 커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 전노 승보제비 여짜오되 조조가 아뢰리다

제반에 다리가 작각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부실 얼마

0: 허웅.
1: 와, 너무 잘한다 진짜.
2: 그 판소리 전공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와,
2: 와.
1: 그냥 가야금 병창의 전공이라고 해도 다 믿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와, 타고나셨네.
2: 병창, 그러니까 가야금은 7살 때부터 하셨다 했고, 병창은 네.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0: 제가 판소리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1: 아, 예.
0: 판소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고. 배웠었고 병창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1: 아, 어쩐지 소리가 잘하더라고요. 아. 익었더라고 소리가 식임새가 좋습니다. 어, 기대가 큰데 또 가야금 산조도 준비해 주셨죠?
0: 네.
1: 어떤 류예요?
0: 김병오류예요.
2: 김병오류.
1: 어려운데 김병오류.
2: 와.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파일을 보내셨습니까?
0: 네.
2: 아, 그리고 보니까 지금 김병오류 가야금 산조랑 또 하나 뭐 보내주네요.
1: 춘설이다, 춘설.
2: 아, 요게 춘설이라는 곡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0: 네.
2: 요거는 언제 녹음하셨어요?

0: 어땠어요?
1: 저 어제 저녁에 녹음했습니다.
0: 어제 저녁에 지금 제 상공부 이제
2: 예.
0: 해가지고 지금 지금 실력이
2: 그렇죠.
0: 엄청 늘어 있거든요.
2: 솔직히 몇 테이크 가셨어요, 녹음?
1: 좀 오래 걸렸긴 했어요.
0: 아, 그래요?
2: 솔직하다.
0: 그럼 몇 시간 하셨어요, 녹음을?
1: 저한 두세 시간 한것
2: 우와, 야, 귀가 그만큼 예민해하고 기준이 높다 보니까 다시 하고 다시 하신 거예요.
0: 좋습니다. 제가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골랐던 그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0: 네.

0: 우와 너무 잘하잖아요.
1: 유림님.
0: 어머. 네.
1: 본인이 한 거 맞죠?
2: 네.
0: 이거 뭐 음반 튼 거 아니에요 지금?
1: 와 네. 이게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거예요?
2: 네.
0: 이야. 어이 스마트폰 녹음 맞아요?
1: 오 잘하네.
0: 모든 게 놀랍습니다.
1: 유림 학생은 꿈이 뭐예요? 지금 병창도 하시고 가야금도 하시고 이제 해금은 뭐 잠깐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해금 쪽으로는 안 가실 것 같고.
2: 네.
1: 꿈이 뭡니까?
2: 제가 나중에 전통 국악뿐만 아니라 창작 국악까지 좀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예술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0: 네.
1: 방송에서 한번 뵙고 싶네요.
2: 아, 저 네. 나가고 싶습니다.
1: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0: 와, 유림 형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2: 아,
1: 그리고
2: 감사합니다.
1: 오늘 용기 내서 이렇게 청국장에 참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제 개학이에요, 내일이?
0: 네.
2: 네.
1: 어때요? 방학이 더 좋아요? 개학해서 학교 가는 게 더 좋아요?
2: 방학이 더 좋습니다.
1: 이번 방학 때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2: 좀 학교, 고등학교 처음 가니까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서 좀 이렇게 약간 쉬는 타임을 가진 게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방학의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 하나 쌓으신 것 같아서
2: 네. 네.
1: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유림 학생
2: 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와 멋진 연주까지
0: 너무 잘해.
1: 이렇게 잘해요 진짜. 왜 이런 친구도 있고 또 나는 뭐 잘 못하지만 난 흥이 또 많아 하신 분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럼요.
1: 예, 예. 예. 감사하게 또 이렇게 전공하는 학생까지 참여해 주셨네요.
0: 네. 자, 김유림 학생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청국장의 주인공 네. 만나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어?
1: 어? 자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0: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창포초등학교 5학년 김세훈, 김지훈입니다.
0: 아 두 분이에요.
1: 두 명은 잠깐만 김세훈과 김지훈요?
3: 네.
1: 형제예요?
3: 쌍둥이요.
0: 잠깐만 쌍둥이요? 혹시 그러면 어머님이 그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3: 네.
0: 오.
1: 지금 뭐 화가 났어요?
3: 아니요.
1: 기분 안 좋아요? 괜찮은 거죠?
0: 어머.
3: 네.
0: 근데
3: 네.
0: 쌍둥이인데 두 분이 다 국악을 하시는 거예요?
3: 네.
0: 뭐 배우고 있어요?
3: 대금 소금.
0: 대금 소금을 각각 배우고 있어요.
1: 여보세요?
4: 네.
1: 네. 네. 지금 뭐 어디 불편한 거 아니죠?
3: 네.
1: 네. 그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일단.
3: 네.
1: 오늘 뭐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어떤 거 해줄 거예요?
0: 대금 막
1: 대금으로.
3: 대금 소금. 대금 연주하고 싶어서.
1: 연주하고
0: 아,
1: 싶어서.
0: 그래요?
1: 연주 중 연주도 전통 뭐 산조 혹은 정악 혹은 창작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3: 네.
1: 어떤 거 해줄 거예요?
3: 저희는 인연.
1: 인연?
3: 가요.
0: 가요.
1: 가요.
0: 인연.
1: 이선희 씨의 인연?
3: 네.
0: 어허.
1: 어머.
0: 아 근데 두 분 진짜 쌍둥이 맞네. 대답할 때도 동시에 같이 하네요.
1: 그래요, 그래요. 지금 옆에 엄마도 있어요?
3: 네.
1: 그래. 엄마가 지금 핸드폰을 잡아주고 있군요.
3: 네.
1: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김세훈, 김지훈

0: 학생 대금 이제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인연 들려줄 수 있어요?
1: 네.
0: 네.
2: 네, 좋습니다.
0: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대금을
2: 물어야죠, 이제.
0: 입에 대고.
2: 예.
0: 자, 가볼게요.

0: 이야.
1: 너무 잘한다.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지금 우리 세훈, 지훈 친구 중에 누가 대금이고 누가 소금이었어요?
3: 세훈 대금, 지훈 소금.
2: 아, 세훈이가 대금이고 지훈이가 소금. 소금이고 둘이 일란성 쌍둥인데 누가 더
3: 이란성.
2: 이란성이에요?
3: 네.
2: 누가 형이에요?
3: 제가 세훈.
2: 세훈이가 아. 형이에요. 형이 대금 불고 동생이 지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네. 세훈이가 대금 형인데 대금 불고 동생이 지훈인데 소금 불고.
3: 네.
2: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두 친구 다 대금 뭐 이런 악기 소금을 하게 됐어요?
3: 3학년 때 저희 학교에 구화 오케스트라가 3학년부터 지원할 수 있어서 네. 3학년 때 지원해서 대금을 했어요.
2: 학교에 이

0: 특별 그 오케스트라단이 있어요, 학교에.
1: 네.
0: 어이구, 감사하네.
2: 근데 대금도 그렇고 소금도 소리 내는 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0: 그치요.
2: 한 번에 났어요? 아니면 고생 좀 했어요?
1: 조금 3학년 때 시작해서 한 제대로는 4학년 때쯤.
2: 아, 연습을 열심히 했나 봐요. 너무 잘하시네요.
0: 쉽지 않거든.
2: 특히 지훈 군. 네? 소금 음정 높지 않았어요?
3: 조금 힘들지 않았어요?
2: 예?
1: 조금 힘들었어요.
2: 그러니까 그런데도 음정이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하더라고요.
0: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국악 오케스트라가 있고 특별 활동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악기를 접했는데 두 친구 다 혹시 중학교랄지 전공할 생각도 있나요?
1: 아직은 고민 중.
0: 그렇지 이제 취미로 네. 악기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거죠. 두 친구 다 그러면 악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배우고 하고 있어요?
1: 다른 거는 학교에서는 국악 영재도 하고 네. 피아노도 배우고 있어요.
0: 아, 음악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다 체험을 해보고 있군요.
2: 이번에 여름방학 때는 뭐 하면서 보냈어요, 시간을?
1: 지금 레슨도 받고 네. 소금도 하고 그리고 놀면서 그냥
4: 축구도 했어요.
0: 축구
2: 좋아요?
0: 축구 좋아해요?
1: 네.
2: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1: 메시.
0: 아, 메시.
2: 둘 다?
1: 아니요.
0: 그러면요?
1: 저는 이강인.
2: 아, 이강인 선수 좋아해요. 이번에 AT 마드리드로 이적했잖아요.
1: 네.
2: 이강인 선수 혹여 들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1: 파이팅.
2: 파이팅.
0: 가만 있어봐. 그러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도 있어요?
1: 네.
0: 누구? 내가 누구예요? 세훈이에요, 지훈이에요?
1: 지훈이요.
0: 지훈이 동생. 동생이 네. 축구 선수 꿈이군요. 그러면 네. 그 어린이 축구 교실 이런 것도 다니고 있어요?
1: 아니요.
0: 아, 그건 아니지만 아, 꿈을 키우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아우, 우리 세훈 지훈 친구 오늘 멋진 연주 들려줘서 감사드리고
1: 네.
0: 그 꿈을 향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2: 아, 진짜 잘한다.
0: 예쁘네.
2: 그리고 맑죠.
0: 그렇죠.
2: 예. 아, 우리 뭐 국악이 이렇게 향기롭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예. 지훈 세훈 어린이 정말 건강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고요.
0: 네.
2: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준, 함상아, 그리고 내손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듣고 올게요.

0: 황성준, 함상아, 내손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듣고 왔습니다.
1: 역시 어린이들의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청취자 청국장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국립국악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수원입니다.
1: 어? 아까 그 저기 문자로?
2: 네, 맞습니다.
1: 아, 진짜 연락을 주셨어요. 와.
0: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예.
1: 예, 아까
2: 반갑습니다.
0: 가면서 봐. 아까 국립국악고등학교에 그 2학년이라고 하셨고 거문고 전공하신다고 했고.
2: 네, 맞습니다.
0: 아까 오늘 1번 첫 번째로 참여해 주신 분이 학교 후배이신 것 같던데.
2: 아, 예.
1: 김유리 학생.
2: 네.
0: 아, 알고 있어요?
2: 아,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0: 아, 익히 들어서. 아니, 근데 상공부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2: 아니요. 그 친구는 들었고 저는
0: 아,
2: 네.
0: 아, 수은 네. 학생은 상공부 이번에 안 갔어요?
2: 저희는 저희 연습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루 종일 연습실에만 갇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1: 사실상 상공부죠.
2: 아쉽게도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아까 저희 문자로 거울 보면서 얼씨구 잘생겼다 그렇게 하셨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2: 굳이 또 물어보시니 되게 창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1: 저희가 이렇게 짓궂어요. 네.
2: 네. 사실 저희 집 방에 이제 큰 전신 거울이 있거든요.
1: 아, 네.
2: 그 전신 거울 앞에서 방학 숙제를 하다가 라디오를 틀어서 이제 바토의 상사디아를 틀었는데,
1: 네.
2: 마침 그때 이제 잘생겼다 하시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2: 그때 마침 비친 제 얼굴을 보고, 오, 역시 잘생겼다.
0: 되게 유쾌하신 분이네. 진짜 재미있는 네. 분이신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수은 학생은 실제로 학교 다니면은 방송을 듣기는 어렵죠. 지금 생방송으로는 바투의 상사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죠.
2: 그렇죠. 한참 열심히 들을 때는 쉬는 시간 짬내서 10분이라도 들으려고 노력은 했었으나
1: 네.
2: 어찌어찌 겹치지 않아서 못 들을 때도 많았습니다.
0: 네네.
1: 근데 연습실에서 오랜 시간을 있으시잖아요.
2: 네.
1: 근데 저희도 그래봐서 알지만 연습실에 오래 있다고 연습을 무조건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2: 그치. 아, 그렇죠. 네.
1: 혹시 이 방송 지금 어머니가 듣고 계세요?
2: 아, 아니요. 저희 집이 복층이라 어머니께서는 밑에 계십니다.
1: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어머니 모르니까. 네. 그러면 딴짓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딴짓할 때 뭐 하면서 딴짓해요?
2: 딴짓할 때요?
1: 네.
2: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울도 안 보고 천장을 보면서 누워서 잘 때도 많고요.
1: 아.
2: 혹은 딴짓이라고 하면 이제 핸드폰에서
1: 네.
2: 이번에 올린 릴스 조회수를 확인하며 이제
1: 아 릴스도 하세요?
2: 아 네 인스타에서 릴스를 찍어서 올리는 게 그치. 약간 취미여가지고요. 네.
1: 어떤 내용으로 많이 올리세요?
2: 산에 올라가서 검은고 연주를 하는 영상을
1: 찍었습니다. SNS 그냥 김수은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전국에 김수은이 몇 명 없어요.
1: 그렇구나. 어쩐지 말씀을 잘 하시더라.
0: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네. 오늘 이제 검은고 전공하시니까 검은고 네. 연주를 아마 해주실 것 같고
2: 네.
0: 그렇다면은 어떤 류를 해주실 계획이

0: 있습니까?
1: 신티동류 검은고산도를 전문적으로 오. 배워보고 있는데요.
2: 네.
1: 현재 제가 음원으로 보내드렸었는데.
2: 어, 지금요? 지금 바로 녹음해가지고요?
1: 네, 아까 방송을 들으면서 잠시 방송을 끄고 얼른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2: 와우.
1: 근데 이제 오랜만에 꺼낸 악기여가지고요.
2: 네네. 왜냐면
1: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악기가 수리를 맡겨둔 상태라서.
2: 아.
1: 그래서 연습용 악기를 오랜만에 꺼냈더니 조율이 좋지 않아서.
2: 아, 네네네.
1: 제가 조율을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그 이후로 좀 더 걸렸어요.
2: 아, 네네네.
1: 그런 관계로 혹시 라이브로 연주를 들려드려도 괜찮을지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3: 아, 파일 말고?
1: 네, 음원 보낼 때는 상태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2: 그러면,
3: 아, 그럼 오케이. 더 좋죠.
2: 그러면,
1: 네.
2: 요렇게 하시죠, 수훈 씨.
1: 네.
2: 일단은 악기 밑에 핸드폰을 놓을 거잖아요.
3: 울림통 쪽에.
1: 아, 예, 그렇죠.
2: 그쵸? 한 10초에서 15초만 연주, 이를테면 튜닝식으로, 다스름식으로 한번 해주시고 다시 통화를 한번 해요. 그래서
1: 네?
2: 거리가 우리가 방송으로 적정한 거리인지를 서로 피드백하면서 결정합시다.
1: 알겠습니다.
2: 전화는 끊지
1: 네,
2: 마시고. 예, 지금 한번 네. 해보세요. 예.
3: 자, 악기에다가 이제 전화기로.

0: 좋았어요.
1: 벌써 좋은데요?
0: 순 씨.
2: 네.
0: 지금 저희 감독님들이 딱 적정한 거리래요.
2: 어, 예. 예.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리벌브 넣어드려요 아니면 말아요?
1: 아니, 당연한 거.
2: 어, 당연히 넣어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1: 네.
2: 혼자 연습할 때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1: 네.
2: 이제 제가 오늘 자진머리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1: 네.
2: 자진머리 할 때 제가 셀프로 추임새 넣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0: 아, 좋아요. 저희 이런 거 좋아합니다.
2: 네, 네, 셀프로도 추임새를 넣고 추임새를 많이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봉영 씨가 장단을 잡아 드릴 거예요.
2: 네.
0: 그냥 수훈 씨는 연주만 신경 쓰시면 돼요.
2: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핸드폰 놓으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수훈 씨 딱 들어봐도 끼가 장난이 아니네요.
0: 이 저 수훈 씨는 뵐 것 같아.
1: 그러니까요.
0: 방송에서.
1: 자, 준비가 된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야.
1: 소윤 씨.
2: 예.
1: 너무 잘하네요.
2: 근데 감사합니다.
1: 같은 저 학교에 있는 친구들 다 잘하죠.
2: 아유, 그럼요. 저보다 그러니까. 더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1: 요즘은 오호. 다 잘해, 다. 대회 지금 2학년이면은 지금 슬슬 동아리랄지 국악원 대회랄지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2: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실력이 조금 두려워서 당장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네.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나갈까 고민 중입니다.
1: 준비해서 그래서 올해 왜냐하면 지금 2학년이면은 대학 입시까지 1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2: 예, 그렇죠. 그죠?
1: 경험 삼아서 대회도 나가고 그러실 것 같은데
3: 확실히 진짜 그 수훈 군이 끼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주를 네. 하면서 본인이 셀프로 추임새를 넣는다. 이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2: 네. 예.
3: 근데 이제 중간부터인가 갑자기 추임새 안 하시고
2: 아 잠시 몰입을 좀 해서
3: 그러니까
2: 아, 몰입하는
3: 게 느껴지더라고요.
1: 거의 무아지경에 예, 이르신 것 네. 같은데
3: 그러다가 끝날 때 아 하고 추임새
1: 수훈 학생의 지금 네. 현재의 꿈 목표가 뭘까요?
2: 저는 일단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팔도 유람을 좀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 팔도 유람을
2: 여러 이제 산수 좋고 경치 좋고 운치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 연주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야.
2: 그러니까 수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1: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3: 그러니까 수은 씨 얘기를 계속 듣고 네. 있노라면 수은 씨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2: 아, 예, 맞습니다. 예. 노래 좀 많이 들어요.
1: 부모님이 되게 네. 수은 씨를 잘 키우신 것 같아요.
2: 아, 정말 감사하죠.
1: 형제가 있나요?
2: 아, 아니요, 외동입니다.
1: 외동이셔. 외롭지는 않으셨어요?
2: 저는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 오히려.
2: 주변에서 이제 자꾸 한 명 있으면 좋지 않냐 하시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3: 아, 그래요.
1: 아무튼 우리 수은 씨 네. 다음에 이제 또 뭐 대학생 되시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2: 네.
1: 지금처럼 언제나 밝고 건강하게 또 학창 시절 보내시고 또 대학교도 잘 가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도 챙겨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유, 아주 매력적인 검은고 연주자 김수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근데 방학이라서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공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네. 운 좋게도 이렇게 또
3: 그러니까요. 네,
1: 해주셨고
3: 어쩌다 여름 그 방학 특집이 돼버렸어요.
1: 그러니까
3: 또 너무 좋습니다.
1: 포항에 있는 우리 어린 우리 친구들도 예.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끝곡으로 김경아의 태평소, 산체스의 아이들 듣고 오겠습니다.

0: 김경아의 태평소로 산체스의 아이들 듣고 왔습니다.
1: 어쩌다 여름방학 특집으로 청국장 함께 했습니다.
0: 우연히.
1: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의 참여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까요? 그래서 만났다가 끼가 이 전화통화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끼룩끼룩에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0: 그리고 명인 선생님들도 국악방송 고정해놓고 예. 막 들으시잖아요.
1: 네.
0: 선생님들도 좀 전화 한번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1: 무리수요
0: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에 상사대합니다. 내 배우.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룩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룩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여름이면 자주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냉면인데요. 냉면 먹으러 가면 고민되죠. 물냉을 먹을지 비냉을 먹을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주로 앞사람이 선택한 거에 반대되는 걸 선택해서 나눠 먹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냉면에 식초를 넉넉히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초가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식중독균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데요. 계절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맛이 있다고 하죠. 봄에는 쓴맛, 여름에는 신맛, 가을은 매운맛, 겨울에는 짠맛이 좋다는데요. 어쩌면 여름에 유독 신맛이 당기는 것도 우리 몸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의 오후에 감칠맛을 더하는 노래가 좋다. 오늘 첫 곡은 감칠맛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노래죠. 창부터.

귀화자의 소리로 창부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냉면 이야기와 함께 식초 이야기를 읽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냉면 먹을 때

식초를 그렇게 많이 뿌리진 않는데 보통 그 적당히를 뿌려서 드시죠. 그 노란 뚜껑이나 빨간 뚜껑에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한 번씩 그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 식초를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이 너도 식초 뿌리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한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식초통을 자기가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뿌려줄게 이러고 확 부어서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에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에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태평무 반주 음악 보내드릴 텐데요. 이생강 한국전통무용음악연주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생강 한국전통무용음악연주단의 연주로 태평무 반주음악 보내드렸습니다. 아,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씨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식초보다 더 유익한 노래가 좋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6186님께서 황미랑님 어제 진도아리랑 그분 목소리로 들으니 서편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박진선 명창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마도 녹음의 어떤 그 음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명창의 소리가 좋은 건 당연하고요. 그 음질의 어떤 느낌이 서편제 영화 속에 나오는 진도아리랑에 나오는 어떤 그 고즈넉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과 상당히 닮아있다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서편제 이야기 이렇게 줄거리 쭉 듣다 보면 아무래도 판소리에서 심청가의 주요 대목과 그 줄거리 그리고 주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랜만에 심청가 중 추월만정. 아, 지금 이제 이 추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짧은 시간에 좀 덜 어색하게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심청가 추월만정 함께 듣겠습니다.

안숙선의 소리로 심청가 중 추월만정 보내드렸습니다. 수성가락이 같이 하니까 왠지 더 쓸쓸한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우리 소리 바라지의 바라지 축원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곡이라는 명제가 주어지다 보면 뭔가 증명이 된 음악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음악을 많이 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선곡했던 리스트들 보면서 그래도 이 명곡 안에 들 젊은이들의 음악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바라지 축원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에 보면 사전적 풀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나 라는 대목만 살짝 빼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바라지 등장이 바로 우리 전통예술계의 꽤 중대한 사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끔 그 모든 역사가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예술의 역사를 돌아보면 좋은 의미로 제대로 사고를 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바라지는 심지어 아직 그 여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꽤 창대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가까이에서 응원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역시 처음에는 주변의 염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젊은 연주자들이 저도 그랬고요. 새로운 가락을 만들고 또 새로운 장단을 확장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소리를 찾아 달려가던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위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어떤 그런 활동에 열심히 일 때 내로나 하는 연주자들이 모여서 선택한 것이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서양 악기에 기대지 않고 우리 악기와 우리 소리만으로 새로운 창작과 구성을 해보겠다. 이것이 이제 바라지의 어떤 큰 그 작품을 만드는 방식이었는데요. 분명 쉽지 않은 길이었고 또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시선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그런 그 걱정이나 시선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바라지 팀의 어떤 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담담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밑바탕에 보면 전통음악을 향한 사랑과 존경 덕분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이 바라지 1집에 실린 바라지 축원인데요. 바라지 음악의 어떤 정서적이고 예술적인 뿌리를 이야기할 때 진도시킨 것을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산 사람들을 위한 축원의 말, 그리고 노래, 그리고 가락, 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굿거리가 바로 제석굿인데요. 이 제석굿을 바라지의 손길로 다시 가꾸고 빚어낸 음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바라지 축원입니다. 아마 제목을 축원이라고 지은 이유는 의식보다는 내가 당신에게 건네줄 수 있는 최고의 말,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많은 젊은 국악인들에게 진도시킨 굿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일으키고 또 진도시킨 굿에 대한 배움을 이렇게 입문하고 이어가는 하나의 좋은 문, 입문서이자 개론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킨 굿이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두면서도 완성도 높은 연주, 그리고 작창 덕분에 오늘의 연주자들에게 다시 건네고 있는 힘, 그야말로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곡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바라지 팀이 중요시하는 말이죠. 누군가를 알뜰히 돌본다. 순우리말로 바라지라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돌볼 일에 치여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좀 누가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보살핌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날들이 있는데요. 그런 날 이 음악을 곁에 두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지의 소리와 연주로 바라지 축원 보내드립니다.

왔네 왔네 재석 왔네 재석님이 오실 적에 이대 까문 정성이 지극하니 어찌 그냥 올 리가 있으리오. 명주머니 목에 걸고 복주머니 손에 들고 자손주머니 품에 품고 흐늘거리고 내려와서 이대 까문 억십만금 돈과 재물을 집안 가득히 쌓아두고 잘 사시라고 노적도 정해드리고 업도 한번 정해드립시다. 그렇습니다.

바라지의 소리와 연주로 바라지 축원 보내드렸습니다. 참 보면서 옆에서 응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부러움도

있고 여러분 또 부러움이 있으면 시샘도 나잖아요. 좋겠다 저렇게 잘해서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 여전히 활발한 활동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어떤 전통을 소재로 하면서 그 가치를 그대로 지키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이거 사실 참 말이 쉽지 그 말 빼고는 모든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내고 있는 모습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오늘 바라지 음악을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지영희의 해금, 성금연의 장구, 장단으로 해금 시나위 보내드립니다.

앞서서 바라지의 등장이 전통예술계의 꽤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의 삶이야말로 우리 전통예술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의미의 아주 큰 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희의 해금, 성금연의 장구장단으로 해금 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후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배뱅이 구슬, 판소리 입체창 하면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각 인물들별로 이렇게 연극처럼 판소리 나오는 사설을 나눠서 이제 노래도 하고 안일이도 주고받고 하는데요. 배뱅이 구슬 입체창 형식으로 이렇게 연행한 음원이 있습니다. 윤일지홍, 이은관, 지관팔, 지연화 이런 명창들이 대거 참여를 하셨는데요. 배뱅이 굿 중에서 상좌중과 배뱅이가 반하는 대목부터 사랑가 대목까지 보내드리면서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임리가 염불을 했는데 베베이 그때 쌀을 뜨다가 그 상자중을 보고 또 상자중은 그 베베이를 보고 결국 이 상자중과 베베이 사이에 뭐 이상한 게 왔다 갔다 했든지 결국 상자중리가 도로 올라가지고 밤낮 생각을 하느니 그 베베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상자중이 병이 났어요. 하루는 절에 있는 중임이 물으니까 아 중돌이 물으니까 아무 때 한 분이 어떤 돈에 가서 어떤 아씨를 보고 나 이런 병이 난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상자중 병을 살릴 계기를 겪는데 산에 가서 쌀이나 물려보다가 채독을 길어가지고 이 채독 속에다가 그 병든 상자중을 집어여가지고 겉을 조류다 잘 발라가지고 이 채독을 걸러먹이고서 여러 중돌이 배병집을 찾아가는 듯

이렇게 중님들이 이 차독을 걸머미고 배배니 집을 찾아가서 배배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우린 지금 금광산 절에 사는 중들인데 지금 밀가루 한 차독을 건립을 하는데 이 밀가루 차독은 우리 절에 불공 드릴 때 쓸 밀가루고니 증승댁 제일 깨끗한 바다 좀 두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배배 아버지는 그 차독 속에 중 둔 것은 모르고 중말글 밀가루가 든 줄 알고서 라며 제일 깨끗한 방에 갖다 둔다고 하는 것이 배배이 차는 방에다 갖다 놔두게 됐어요. 차독 속에 있는 중은 두 눈이 멀뚱멀뚱 하고 있는데 이때 배배는 한참 그 예장 받아놓고 이제 물려질 하는데 이제 이 배배이도 그 아무 대한 분의 중 생각이 났든지 낮에 중 들어왔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무 대한 분의 왔던 그 중 생각이 나서 이렇게 노래를 한마디 이렇게 불렀어요.

날 따져가오 날 모셔가오 보고 싶어

시가 차도 뚜껑을 열고 그땐 대비가 은장둘 꺼내가지고 차독 뚜껑을 뚝뚝 꺼보니까 귀가 박죽 같은 중이 하나 앉았는데 아무 때문에 자기가 집에 왔던 상자 중이 분명하니 그때 이제 대비와 상자 중 두 남녀가 멋있게 한바탕 놀아다니는데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한을 지우고 성스러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서 뛴다. 1932년 중국 난징에 설립된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 학교의 교가를 지은 이는 여자부 교관 박차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인철애라는 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철애라는 이름은 그녀가 10대에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옥사한 독립투사의 자녀들이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며 밤을 밝히는 내용의 소설 철야. 남다른 문학 소녀였던 박차정의 재능을 엿볼 수 있죠. 박차정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의 무단 정치에 울분을 참지 못해 유서 한 통만 남기고 자결했을 때 그녀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더해 아버지를 여인 한까지 품고 자란 그녀에겐 원고지 위보다 현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크고 중했기 때문일까요? 장차 그녀의 손엔 펜보다 총이 주로 들리게 되는데요.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전원관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인천 배치기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준비했는데요. 박계향 한혜선의 소리,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 명인이 장구장단을 잡았습니다. 박계향 명인 명창과 그 인터뷰 나눴을 때 이 노래 들으시면서 대금 소리가 참 구수하지라고 저한테 자랑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대금 소리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음악 보내드립니다.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보내드렸습니다. 박계향 한혜선의 소리,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환영 명인의 대금 연주가 박계향 명창의 소리랑 만나니까 대단히 그 따뜻한 예, 그런 느낌을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5055님께서 앞서 배치기 소리 들으시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풍어를 기원하고 만선 귀향을 축원하는 흥겨운 소리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진도아리랑 신청합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김다현님의 진도아리랑 저희가 일단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 PD님이 밖에서 강력하게 없어 없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또 좋은 진도아리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공연실황 음원입니다. 임동식 제 이재하 가락 검은고 산조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임동식 명인의 그 무반주 그러니까 장구반주가 없이 듣는 이 산조를 저희가 진양 대목을 길게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또 검은고 연주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레전드 예, 전설적인 그 명인이고 꼭 또 그분의 어떤 성음이나 가락 이런 것들을 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또 만들어진 음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하의 검은고 연주로 자진몰이 대목 보내드립니다.

아.

0: 저런 박수를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저녁에 꼭 누군가에게 우리 박수를 쳐주기로 합시다 여러분. 예. 이재하의 검은고 연주로 임동식 제 이재하 가락 검은고 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연주만 보면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박수를 다 같이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참 좋은 연주죠. 예. 오이사사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더위에 다들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김준수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준수 씨의 수군가 음원이 있어서 수군가 중에서 일개 한퇴 토끼의 어떤 그 처한 상황을 열거하면서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너는 결국 수궁을 선택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오이사사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찰나쏘잘라. 당신 발 맵시도 오입쟁이로 생겼거니와 풍채 또한 그렇소. 그러나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 이 세상에 있고 보면 죽을 지경을 꼭 8번 당하고서 왔다 그냥만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하는구만. 아니 내 모양이 어째서 그렇게 생겼단 말씀이오? 그 내가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일제한테 그때 신세 삼촌 후추를 다지내고 대하름둥 서란궁에 만하그 눈 쌓이고 천우봉의 바람이 질지 앵무원왕이 끝쳤다. 화초 목실 없어질지 허둑한 바운 밑에 고품배 들어잡고 발바닥 갈짝갈짝 젖은 듯이 앉은 모양 초의 왕의 원헌이요. 일월고 총국회상 소중랑 원헌이요. 가이주령 초골토끼 세우동 구부리고 삼동고생을 겨우지나 벽동홍행존이 일월 주린구 복을 채우려고 심상충곡을 찾고 찾아 이리 저리 다닐째 골고리 묻힌 건목 달게 음차르게요. 퐁붕이 선난 건 매받은 조로다. 목 달게 치거드면 겨랑 치사가 되랑 니랑 재수고개가 될 것이오. 청천에 떠난 곳 혹게 대구리 덮치랑 우구리 굳은 나한 것은 기승으로 휘어들어 모래고 사냥께 산골로 기어올라 버긋버긋 뛰어갈지 토끼 놀라 호드득 호드득 수월자 매도하라. 해동창 보람에 끼뚜루미 삐쪽새 공작이 마루 돌당산 족고리 밤을 툭쳐 죽지 끼고 소루루루루루루 그대 이미전 양발로 덩그렇게 집어오다가 당한 주둥이로 양미간 골칫대 목을 황황황허허 그 부원은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하는지 그러면 누가 개 이간대요. 산 중둥으로 도는지 중둥으로 토르면은 송화의 소문 보소원한 토끼도량고 불다리는 토포우송 불감동 부상을 입고 상사 배모래 함을 쫓총 화약탑 사시를 얼른 넘어 반달 같은 방아샘 고초 같은 물을 던져 한눈 찡그리고 반반이라서 갖는 토끼 찡그려보고 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흘러 내리면 초동 목수 아이들의 몽둥이 드럼내고 남게 고구리고 허리 조동을 쫀드 양은 선술모군 초군이요 그대 간장 생각은 이 백등 치를 관중 환태조 간장 적벽강상 화진주옥 조맹덕정 신이라 거의 조령 초골토끼 층암절 벽석간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갈 때 찌든 고리를 삿대쳐 요리 깡짱 저리 깡짱 깡짱 협동 띠돌째 목공기 쓴대라고 밑공기 조총원이 그 아니 반란인가 반란 세상은 나는 신뢰 조세 행보사 자네 신세 한가하다고 뒤쓰며 무슨 종으로 완월 무슨 종으로 유산 아까 안김생적 성자 종아리 때려 흙었다는 그런

요즘 표현으로 긁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라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토끼는 엄청 많이 긁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뼈를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너무 직설적인 조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대목입니다. 수군가 중 일기한 퇴를 김준수의 소리로 보내드렸고요. 5244님께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미로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음악, 오늘은 제주도의 서우젯 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우젯 소리, 이게 서우젯 소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저희는 민요대전과 국립국악원 사전 기준으로 서우젯 소리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바람과 돌 그리고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부르고요. 신들의 섬이라고도 부릅니다. 척박한 땅과 거친 바다를 마주해야 했던 제주 사람들은 마을마다 신을 모시고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삶을 이어왔고요. 매년 초봄이 되면 영등굿을 열어서 해녀와 어부들의 안위를 빌기도 하는데요. 이때 신방들이 서우젯 소리를 부르고요. 가락이 좋은 이 소리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 놀이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도 불리게 됩니다. 놀이를 하며 부를 때는 무가의 명칭 그대로 서우젯 소리라고 부르고요. 김을 맬 때는 김매는 아외기 소리, 풀무질 할 때 부르는 디딤불미 소리도 있습니다. 서우젯 소리는 또한 멜 후리는 소리, 즉 멸치잡이 노래와 같은 업 노동요 끝에 넣어 불러서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기도 하고요. 태화기나 물허벅을 치며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제주군 대정읍 서우젯 소리를 김영수님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단함도 좀 묻어 있는 것 같고 따뜻함도 묻어 있는 것 같고 신명도 묻어 있는 것 같고 박수 소리 하나에 참 예, 여러 가지 화이팅도 예, 스스로 이렇게 하는 약간 자가 발전 같은 느낌. 예. 화이팅은 보통 다른 사람이랑 손뼉을 마주치면서 하잖아요. 근데 자기 손과 자기 손이 서로 마주치면서 화이팅,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서우재 소리를 김영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제주의 소리인데 뭔가 이제 새로 만든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도 뭔가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의 부흥과 예,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약간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봉사 정신 예,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데요.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장터 노래 보내드립니다.

고성욱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장터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제목이 생경해서 듣고 있다가 이 노래를 내가 어디서 들었지 했던데 노래가 좋다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는데 아마도 고성욱 명창의 그때도 이제 이 노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막 정보를 찾아보다가 고성욱 명창의 별세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고성욱 명창이 평소 제주의 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열혈 소리꾼이다라는 제목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 제주에 이제 먼저 살았던 그 조상들이죠. 선인들의 어떤 생활이나 또 그에서 남겨진 지혜 이런 것들을 노래에 녹여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생긴 노래가 또 장터 노래라고도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동네학춤 반주음악 유금선 명인의 구음 오랜만에 들어볼 텐데요. 음악 보내드립니다.

아마 제자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유금선 명인 그리고 김신영의 소리로 동네학춘 반주 음악에서 굶을 함께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 옆에서 굶하다가 뭐 선생님만 계속 따라해서 혼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5055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진도아리랑 준비했는데요. 조공래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 구름 속에서 울고 이시반짝 새큰 애기 내 품속에서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악인들의 꿈과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연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34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가운데 하나인 임방울 국악제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대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고요. 9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엔 학생부 경연, 12일과 13일엔 일반부와 명창부 경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접수는 학생부와 장기자랑 부문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일반부와 명창부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모집 요각은 임방울 국악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20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접수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예선은 9월 1일, 본선과 시상식은 9월 22일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국악과 전통춤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예술가들이 탄생할 두 경연대회. 관심 있는 분들은 대회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후 우리 전통 예술의 깊은 멋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토요 상설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대표 상설 공연 2016 토요 명품입니다. 올 한 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는 토요 명품은요.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전통무용까지 우리 전통 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8월엔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8월 15일에 수룡음과 산조, 매화가, 춘행전 등 궁중과 민속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8월 22일엔 사물놀이와 고무, 영산회상, 대추타 등이, 또 8월 29일엔 낙양춘, 시조, 연화무, 용강의 춤으로 구성된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열리는 국악이 좋다는요. 먼저 8월 15일엔 음악집단 태동의 파편의 장르 태동이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2일엔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8월 29일엔 검은고 연주자 이선화의 진도, 금가를 통해 진도의 소리를 검은고 선율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품격 있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국악원 토요 명품,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를 찾아주세요. 소리꾼 이희문이 오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에서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늘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화제를 모았던 한 달 한옥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옥을 공연장으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머물고 생활하면서 그 공간에서 얻은 감각과 영감을 공연으로 풀어내는 말 그대로 한옥의 시간과 소리 그리고 일상이 하나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무대의 중심은 경기민요의 정수로 꼽히는 경기 12잡가 완창입니다. 조선 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온 기인 형식의 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공연 중간중간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소리에 대한 생각, 예술가 이희문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해져 공연과 토크를 함께 즐기는 색다른 시간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경기 잡가의 깊은 매력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정무를 볼 때 쓰던 모자의 이름은 익선관이었죠. 한자로는 날개 익자와 착할 선을 쓰기도 하지만 매미 선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애초에 익선관이란 이름이 모자 위에 매미 날개를 닮은 장식이 달려서 붙여진 것이란 설이 있습니다. 그저 모양이 닮은 장식이라 해도 어쨌거나 왕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정도면 매미가 한낱 미물 정도로 취급되는 곤충은 아니었던 걸까요? 실제로 옛 선비들은 매미가 다섯 가지 덕을 지닌 곤충이라며 군자와 관리들의 본보기로 삼았었다고 하는데요. 그 매미의 오덕 중 하나로 꼽힌 것은 바로 신의였습니다. 때에 맞춰 나타나고 때에 맞춰 사라지는 매미의 신이. 올해도 어김없이 가장 뜨거운 계절에 나타난 매미가 이제 해가 진 밤에는 귀뚜라미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조금씩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올 때와 갈 때를 알고 어김이 없는 건 계절의 신이기도 하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난리꽃의 연주와 노래로 싸름 들으면서 8월 11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여전히 매미들의 합창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린 하루였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밤낮 없이 들리던 매미 소리가 딱 입추 지나고부터 밤에는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매미가 조용해진 틈을 타서 벌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절기가 적힌 달력이라도 본다지만 그 작은 곤충들은 어떻게 그렇게 절기에 딱 맞춰서 등퇴장을 하는 건지 정말 신기하죠. 그나저나 오늘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한 매미의 오덕은요. 문, 청, 염, 검, 신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매미 머리에 홈처럼 파인 줄이 각근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첫째로 문덕을 갖췄다고 보았고요. 나무 수액만을 먹고 사는 청렴함이 두 번째 덕목, 다른 곡식은 축내지 않는 염치가 세 번째 덕목, 살집을 따로 짓지 않는 검소함이 넷째 덕목, 그리고 계절에 맞춰 오고 가는 신의를 다섯째 덕목으로 꼽은 거죠. 그러고 보면 여름에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작은 곤충에게서도 다섯 가지 덕을 찾아낸 선비들의 시선이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요. 매미에게서도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하니 이렇게나 많은데 오늘은 우리 각자가 어떤 덕을 지닌 사람들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덕을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와 가장 가까운 누군가 혹은 평소에 나를 좀 힘들게 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덕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운 사람에게도 덕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앞으로 그의 단점이 조금이라도 상쇄돼 보이면서 좀 덜 밉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매미에게도 오덕이 있다는데 사람인들 덕이 없으랴 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 자신의 덕도 좋고 여러분이 발견한 어떤 사람의 덕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구아라니티카 살비아 꽃입니다. 블랙 앤 블루 세이지, 블루 사파이어 세이지라고도 합니다. 검은 빛 꽃받침에 보라색 꽃이 어우러진 꽃인데 다양한 용도로 사랑받는 허브라고도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꽃을 찍으면서 독이 오른 채 공격을 시도하는 사나운 뱀 머리가 생각났었네요. 그 강렬함이 오래 남는 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대체 어떤 꽃인가 하고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요. 정말로 좀 무서워요. 이 뱀이

입을 벌리고 공격하는 듯한 이 가운데 안에 있는 수술이 좀 뱀의 혀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 진짜 우리 1790님의 이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꽃은 꽃인데 뱀꽃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모습에 좀

자,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못난이 김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3033님께서는요. 퇴근하고 나서 장을 보고 집에서 멍 때리고 쉬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멍 때리는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도 종종 이렇게 그냥 가만히 천장을 보면서 멍 때리는 시간 갖거든요. 이게 뇌에 휴식을 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자, 김영기님께서요. 선선한 바람은 불어도 더운 날씨에요. 수고들 하세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간혹 가다가 바람에 약간의 시원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덕 하나 추가요. 맛있는 라디오 덕 추가요. 아, 이렇게 덕으로 또 우리 만나를 생각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3659님께서는요. 퇴근 시간에 듣는 만나 얼쑤 지화자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안주 타령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병훈의 노래로 듣고 옵니다.

전병훈의 노래로 안주 타령 3659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위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죠. 공명 콘서트 길티 플레저 8월 29일과 30일 국립극장 한일극장에서 열리는데요. 8월 29일 토요일 5시 공연에 우리 만나가정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길티 플레저라는 타이틀은 말 그대로 여행하는 길과 차와 즐거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 길티 플레저를 의식한 제목이기도 한데요. 길을 가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온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는 제목이죠.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에 대해 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느끼고 꾸준히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담아 창작 활동을 해온 공명이 이번 공연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 만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시면 네,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 하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월양 거무님께서요. 입주 지나고 나니까 살짝 매미소리가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은 저 혼자만의 착각인 걸까요? 얼마 전처럼 우렁차지 않고 소리가 살짝 소심해진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해주셨는데 저도 느꼈습니다. 오늘 낮에 조금 선선해져서요. 운동을 이렇게 달리기 운동을 좀 다녀왔는데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매미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약간 가을이 오고 있는 걸 의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아직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론 바람이 다르네요. 그러고 보니 매미 소리도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여름이 가고 서서히 가을이 오나 봐요. 화요일 저녁 만나와 편안히 함께합니다. 해주셨는데 우리 승승장군님도 그렇게 느끼셨고요. 3033님께서 저는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신다고 이렇게 나누는 덕을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와, 멋지십니다. 사실 나눈다는 게 말이 쉽죠. 이 행동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멋지시네요. 대들강님께서요. 땀 흐르지 않는 날씨 이젠 매미도 제 할 일 다 해가는 계절. 저녁 풀숲에서 뛰어다니는 귀뚜라미가 매미에게서 바통받을 준비하고 있겠지. 매미의 오덕을 배웠습니다. 만나의 덕은 화합과 화목입니다. 오늘도 만나의 덕과 같이 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좋습니다. 그쵸? 화합과 화목. 우리 만나에 오시면 느낄 수 있는 덕이네요. 자 0093님께서요. 가을 하늘 높은 구름 진짜인가요? 만나는 진짜이죠. 화이팅 해주셨네요. 네 가을 하늘 이제 정말 가을 하늘 같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죠. 구름도 멋지고요. 그리고 만나도 진짜입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흥겨운 장단 맞춰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보미님이 진행하시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삼승할부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내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 흩치며 주홍잎떡 벌리고 어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민요 한 소절 만나보시죠.

0: 네, 오늘은 경기민요 청춘가의 일부가 나왔는데요. 어김없이 중간에 궁따구궁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튀어나왔죠. 바로 그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오늘도 궁따구궁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파른 청춘의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이런 사설로 시작돼서 이 노래가 청춘가라고 불리는데요. 원래는 조선 말기에 이팔청춘가라고 불리던 노래에서 가사가 변해서 지금의 청춘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팔청춘가의 원래 가사는 이팔의 청춘의 홀과부되고요. 서름의 사정을 뒤다려 말할까. 이렇게 과부의 신세 한탄을 담은 노래였다고 하는데요. 이팔청춘이라는 게 이팔의 16, 바로 16살 무렵의 나이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16살이 과부가 돼 신세 타령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야 할 나이라는 게 변해가는 시대 정서에 더 자연스럽게 와닿아서 노랫말도 이렇게 바뀐 거겠죠. 그 뒤에 이어지는 노랫말에 청춘 궁따구궁을 네 사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누나. 라고 여기서 궁따구궁이 나왔는데요. 이 가려진 노랫말이 뭔지는 몰라도 청춘 이것을 내 자랑 말아라. 라고 한걸 보면 아마도 청춘을 상징하는 그 무언가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추측을 확 좁혀드릴 보기부터 드려봅니다. 1번 노안, 2번 묘안, 3번 방안, 4번 혈안, 5번 홍안, 6번 남해안, 7번 병문안, 8번 몬드리안. 자, 이 중에 무엇이 정답일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며 생각해 주세요.
1: 공따구궁
0: 네. 자,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1790님, 제가 보기를 드리기도 전에 정답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좀 결정적인 힌트를 드려볼게요. 궁따구궁에 가려진 오늘의 정답은요. 붉은 얼굴을 뜻하는 한자어인데요.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또 1078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어우 속속속속 들어오네요, 정답이요. 이것이 엊그제 같은데 내년이면 환갑이네요. 인생에 깊이를 더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우리 832 하나님, 그리고 5115님 또 정답 보내주셨어요. 8888님께서 바빠서 안경 쓰고 갑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네, 그리고 6551님도 정답 보내주셨네요. 3033님 한자에서 힌트 얻었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우리 0750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어요. 자,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이르는 말. 1번 노안, 2번 묘안, 3번 방안, 4번 혈안, 5번 홍안, 6번 남해안, 7번 병문안, 8번 몬드리안.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고요. 이번에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2배속으로 음정을 높인 힌트, 네, 이런 버전의 음원도 화끈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정답 들릴 겁니다.

네, 정답 들리셨나요? 1번 노안, 2번 묘안, 3번 방안, 4번 혈안, 5번 홍안, 6번 남해안, 7번 병문안, 8번 몬드리안 가운데 무엇일지 계속해서 샵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도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서윤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기생타령.

조서윤의 노래로 기생타령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오늘은 경기민요 청춘가 노랫말 중 한 단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단어는 붉은 얼굴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이르는 말입니다. 1번 노안, 2번 묘안, 3번 방안, 4번 혈안, 5번 홍안, 6번 남해안, 7번 병문안, 8번 몬드리안 이렇게 보기 드렸죠. 1967님께서요. 10번 이반 해주셨네요. 네. 재밌는 오답 언제나 환영입니다. 4878님께서요. 이것 같아요. 눈부신 이팔 청춘 아이들 보면 부러워요 해주셨고요. 아우 정말 너무나 상큼발랄하죠. 기운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7287님께서요. 오랜만에 보내네요. 발그레한 얼굴은 화장 안 해도 곱지요.

해주셨고요. 6855님께서 맛있는 방송 청춘과에는 정답 소년몸 2번입니다. 2번에는 소년몸이 없어요. 우리 6855님. 네, 2번은 묘안인데요. 아, 어디서 소년몸을 찾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저는 맛있는 라디오 들을 때 이거예요. 해주셨네요. 아유, 정말요. 자,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오늘도 병실에서 만나 경청합니다. 저녁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맛있는 라디오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행복감 많이 많이 느끼시고 빨리 쾌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삼승할부지님, 화이팅입니다. 자, 3045님께서요. 젊음의 상징이 아닐까요? 평생 누구에게나 청춘 시절 공평이 다가와 머무르다가 떠나는 그리운 그 이름이여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시를 써서 보내주셨네요. 아우, 세상에, 우리 만나 청취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감성도 좋으시죠? 4835님께서요. 오늘도 화려한 보기 라인이네요. 혈안인 줄 알았는데 이건 맞나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2723님께서요. 젊은 시절 꽃다운 얼굴이 너무 그립네요. 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 만나 들으며 퇴근 완료 주차하며 정답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어요.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802님도 정답 주셨고요. 승승장구님께서도 붉은 얼굴이군요. 젊을 때는 젊음 그 자체가 빛나죠. 해주셨어요. 정답 보내주셨고요. 윤혜성님께서도 정답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까 힌트 드렸던 배속 하이피치,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음정을 높인 힌트 한번 더 듣고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 또 한 곡 바로 듣고 올게요.

0: 정답 정확하게 들렸죠. 싱싱의 연주와 노래로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8765님께서요. 평상시에 들을 때는 가사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퀴즈를 풀어보려니 신경 쓰고 듣게 되네요. 이거라고 하네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8833님께서 크크 하하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그리고 2628님께서 저는 좀 긴장하면 얼굴이 이것이 됩니다. 언제나 즐겁게 해주는 맛있는 라디오 제게 큰 선물입니다. 수고하세요 해주셨는데 아 정말이에요. 긴장하면 이렇게 얼굴 네, 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1319님께서요. 정답 천리안 뻥이지요. 5번 찍어보아요. 오늘도 일댕겨와 저녁 준비해요. 오늘은 두부조림, 소세지 부침, 상추쌈이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6855님께서 답을 또 수정해서 보내주셨어요. 노래를 듣고 보니 정답이 노년입니다. 아 우리 6855님 보기 중에서 하나 골라주셔도 되는데 아유 안 되겠어요. 자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1: 청춘 홍만을 내 자랑 말어라.
0: 네, 경기민요 청춘가 일부를 백영춘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홍안이었죠. 청춘 홍안을 내 자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된 누나. 이 백발이 노인의 상징인 것처럼 혈색 있는 붉은 얼굴 홍안을 청춘의 상징으로 내세워 젊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청춘 홍안을 자랑 말아라 라고 한 것이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용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그러면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울산 태화강으로 갑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백일홍이 만개했는데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100일간이나 붉은 꽃을 피운다고 백일홍이지만 붉은 꽃뿐만 아니라 노란 꽃, 하얀 꽃, 분홍 꽃 등등 저마다의 색깔로 피어난 꽃들이 청춘 홍안처럼 생생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부터는 경북 동해안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열대야가 해소되겠고요. 낮 기온

는 서울, 광주 32도, 대전, 대구, 부산 31도, 비 예보가 있는 강릉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늘목에 쉬었다나 갑시다. 맑은 바람도 좋고 사름사름 울리는 매미 소리도 좋구려. 저기 저 대나무 밭에 들려오는 서걱서걱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나.

오주하의 연주와 노래로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듣고 왔습니다. 4878님께서요. 더위에 힘든 여름을 정신없이 보냈더니 입추가 왔네요. 가을에는 좀 더 또렷한 정신으로 아름다운 가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기쁜 시간 보내는 복덕 느끼면 좋겠네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들을 좀 보냈다면요. 정말 가을은 날씨도 참 좋고요. 또 모든 곡식이 익어가니까

보기에도 참 좋고요. 네. 이런 가을 진짜 우리 손꼽아 기다리면서 행복감 충만한 그런 날들 보내시면 좋겠네요. 빨리 가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3045님께서요. 제가 오늘 남편과 소통 부재로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였어요.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는 만나가 제 곁에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보미님의 따스한 목소리가 어쩜 저에게 이렇게 큰 덕으로 다가오는지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오늘 좀 속상하셨겠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만나 들으시면서 좀 기운 좀, 네, 나쁜 기분 좀 털어내시고요. 마음 좀 달래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남편분과 네, 살짝이 화해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7426님께서요, 보미님, 오전, 오후 바쁘게 일하고, 이제서야 만나 들으며 쉬어요. 내일은 제 생일이라서 남편과 딸에게 생일 주간으로 선포했어요. 딸 부잣집 5번 딸인데, 엄마가 생일을 따로 기록해두지 않아서 출생신고 날짜를 생일로 삼았어요. 기억하기 좋은 날 태어난 자식의 생일은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긴 해요. 많은 자식들을 건사해서 키워낸 엄마가 참으로 장합니다. 내일은 엄마에게 안부 전화 드려야겠어요. 해주셨네요. 와, 우리 어머님 정말 진짜 애쓰셨네요. 그쵸? 그래도 우리 7426님 이렇게 생일 태어난 날을, 이렇게 따로 기록을 혹은 기억을 안 해두신 우리 어머님을 탓하시기보다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멋지게 키워낸 자식들 멋지게 키워낸 엄마를 먼저 생각하시는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7416님 내일 기쁘게 또 반갑게 어머니께 안부 전화 드리시고요. 사랑 듬뿍 전하시는 네, 그런 날 되시면 좋겠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함께하고요. 매미에게도 오덕이 있다는데 사람인들 덕이 없으랴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이광복의 노래로 바람소리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1호의 연주와 노래로 달편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매미에게도 오덕이 있다는데 사람인들 덕이 없으랴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쿵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매미의 오덕을 닮아야겠어요. 문청염검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염치를 알고 검소하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오늘도 만나 덕분에 매미의 오덕을 알아가네요. 청취자님들 사연 들으니까 부미님과 만나는 청취자들을 포근히 감싸는 포근한 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늘 감사드려요. 신청곡도 감사합니다. 만나서 들으니까 더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 우리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도 깨달음을 얻으시는 승승장군님 더 멋지십니다. 자, 7426님께서는요. 저의 덕은요. 첫째, 이웃들에게 음식 나눔을 잘해요. 음식을 적게 하면 맛없잖아요. 넉넉히 만들어서 음식을 나눠요. 둘째, 문예친, 문화예술 친구들에게 공연, 전시 등을 나눔해서 운치 있게 살아요.

셋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누며 딱 세 가지만 뽑았습니다. 만나 덕분에 덕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만나는 좋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전 국민이 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드시고. 사실 저는 가장 이제 부러운 건 이야기 보따리를 푸신다는 건데,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멋진 재능까지 가지신 우리 7416님 만나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밍님께서요, 새싹사연 주셨어요. 어림도 보시면서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고. 사실 저는 가장 이제 부러운 건 이야기 보따리를 푸신다는 건데,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멋진 재능까지 가지신 우리 7416님 만나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밍님께서요, 새싹사연 주셨어요. 어릴 적에 치과 트라우마로 관리하면서 힘들게 했던 어금니가 염증까지 키워서 내일 드디어 발치해요. 무서워요. 위로해 주세요. 해주셨는데, 어금니 발치. 이거 정말 제가 해봐서 알아요. 너무 아픈데, 우리 차밍님 잘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좀 병원 가시기 전에요. 좋아하시는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안정을 취하시면서 가서 편안하게 잘 치료받고 오세요. 잘하실 겁니다. 화이팅! 자,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여기 산골짜기는 매미 소리 싹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 기온이 17도 썰렁했네요. 지금도 일 땡겨와서 선풍기도 안 틀었네요. 금방 가을이 오겠지요. 해주셨는데, 아니, 벌써 이 산골짜기에는 가을이 왔네요. 그쵸? 선풍기 없이도 지금 설렁하게 선선하다고 하시니까, 가을이, 아이고, 이 산에는 빨리, 더 빨리 찾아왔나 봅니다. 네. 이렇게 시원한 그 날씨 즐기시면 좋겠어요. 자, 음악 듣고 오죠. 김용우의 노래로 자진 방아타령.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를 웃돌던 지난주 23살 대학생이 만든 그늘길 안내 앱이 날씨만큼이나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해당 앱은 시간대에 따라 움직이는 건물 그림자를 지도 위에서 계산해 목적지까지 그늘이 가장 많은 길을 골라 이용자에게 안내해 주는데요. 이 앱을 만든 사람은 서울대 수학교육과 23학번 유민준 씨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6월 군복무를 마치고 오는 9월 2학기 복학을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그는 복학을 준비하느라 학교에 몇 번 다녀왔는데 지하철역까지 걷던 길이 너무 뜨겁게 느껴졌다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앱 개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앱 개발은 유 씨의 오랜 취미였는데요. 중학생 때 학교 시간표와 급식표를 확인하는 앱을 만든 걸 시작으로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자동으로 무음으로 바꿔주는 앱, 졸음을 깨워주는 공부 타이머, 깨우미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본인이 쓰고 싶거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앱이었고 이번에 화제가 된 그늘로도 그 연장선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자본 없이 혼자 쓰려고 시작한 앱이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특히 지도 데이터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국내 지도 보행망 데이터는 비쌌고 공개 데이터는 파편화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2주 만에 완성된 유씨 앱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폭염 피하는 똑똑한 앱으로 소개되면서 단숨에 이용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앱 개발자로서 유씨는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해당 앱이 쓸모 있을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이 앱은 그늘길뿐 아니라 도로 경로 자체를 최적화하기 때문입니다. 도보 경로 자체를 최적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사와 계단, 혼잡도까지 원하는 대로 설정해 검색할 수 있어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교통 취약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유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프렐류드의 연주, 예결의 노래로 몽금포타령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유용한 앱이죠? 저는 이렇게 뭔가를 발명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런 학생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건가 싶네요.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서울대생 똑똑한 머리로 유용한 앱 개발을 잘하셨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시원하고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8833님,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8321님,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8765님께 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세요. 8월 11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한충훈의 대금, 노은아의 해금, 이연희의 가야금 연주로 매미소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멍멍멍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0: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매미 소리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매미는 일생의 대부분을 땅속에서 보낸다고 하죠. 오랜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다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와 짧은 여름 목숨 바쳐 노래하고 훌쩍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매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름이 우리에게 보내는 응원가처럼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주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필현이 쓴 시에 정덕기가 곡을 붙인 매미,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매미가 운다고 말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매미는 생을 바쳐 여름을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시간을 짧은 삶에 모두 담아내듯 온 힘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년 여름마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름의 풍경에는 매미 소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들의 여름 기억에도 언제나 그 노랫소리가 남아 있는 거겠죠.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임승환 씨 길정배 작곡 꿈을 그려요 소프라노 안혜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광년 씨 한만섭 작곡 달에서 그대를 만나다 테너 강창년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강창년이 부른 달에서 그대를 만나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조월태 시인의 시 매미에서 뽑았습니다. 허물 벗고 날아올라 온 세상이 떠나가라 목놓아 부르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이제 지쳐서 가물거리는구나.

조월태 씨 신동수 작곡 매미 소프라노 이지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기철 씨 김동환 작곡 그리운 마음 바리톤 최연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재호 씨 이수인 작곡 고향의 노래 소프라노 김영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최은수가 부른 그리운 마음, 소프라노 김영미가 부른 고향의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매미소리는 여름이 지나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계절을 기억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음악도 그렇죠. 노래가 끝난 이후에 그 순간의 풍경과 마음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을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 한 곡 떠올리시면서 이 저녁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입니다. 이양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 시간에는 한 예술가가 걸어온 음악 여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 공연 실황입니다. 이태백은 아쟁 연주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음악 세계는 하나의 악기로 머물지 않습니다. 아쟁과 가야금 같은 현악기부터 판소리와 고법, 또 진도식긴국과 시나이까지 남도 민속음악의 여러 갈래를 한몸으로 익혀온 예인입니다. 1960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그는 소리와 기악에 능했던 아버지 이병규 명인과 어머니 이임래 명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목포 유달산자락에서 당대의 소리꾼과 악사들이 한데에 어울리는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고 그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소리와 장단을 자연스레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종선에게는 아쟁을, 박병천에게는 식긴국과 무속음악을, 김둑수에게는 고법을 배웠고요. 박계한과 김경숙에게 소리를 익히고 김일구로부터 아쟁과 판소리를 사사받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순자에게 가야금을 공부하며 자신의 음악적 범위를 꾸준히 넓히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이처럼 소리와 장단, 기악을 함께 익혀온 이태백 명인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진도식긴국을 바탕으로 만든 초망, 또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 적벽가와 그리고 여러 명인이 함께한 시나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초망입니다. 진도식긴국의 음악과 절차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린 작품인데요. 식긴국에서는 망자의 넋을 청하고 그 넋이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씻기고 달래는 여러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작품은 그 가운데 망자를 불러들이고 함께 어울린 뒤 다시 떠나보내는 흐름을 하나의 음악적 서사로 구성했습니다. 깊은 계면조의 성음과 무거운 장단으로 맺힌 감정을 드러내다가도 점차 빠른 장단과 신명으로 옮겨가며 그 감정을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는 삶의 덧없음과 이별의 슬픔을 공동체의 음악으로 승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진도 식긴국에 기반한 초망 듣겠습니다. 이태백이 아쟁, 소리, 징을 연주하고요. 허윤정이 거문고, 김태형이 장구와 종을 함께 연주합니다.

경주머니 목에 걸고 자손 주머니

Hey, ya, hey, ho, ho.

꺾어머리에 꽂고 좌상 부처 품에 담고 아. 염불로 양석 삼고 세왕가구 극락갈채 천궁 없이 어이가리

0: 진도 10인 곳에 기반한 초망 들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민속극장 풍요에 오른 이태백 명인의 음악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 공연 실황이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곡이었고요. 소리, 아쟁, 징 연주에는 이태백, 검구의 허윤정, 또 김태영의 장구와 종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태백 명인의 고향이 진도입니다. 그런 그에게 진도는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이 시작된 원향이자 또 뿌리를 뜻하는데요. 진도에서 소리와 기악에 능했던 부모에게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교와 농악대의 장단, 마을 예인들의 소리를 들으며 남도 음악의 감각을 몸에 익혔다고 합니다. 이후 진도 출신 명인인 박병천에게 10인 굿의 장단과 소리 또 시나이의 호흡을 배우면서 어린 시절의 음악적 경험을 전문적인 예술 세계로 발전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태백에게 진도란 모든 음악이 하나로 이어져 있던 기억의 공간이며 지금 그의 음악이 향하고 있는 남도 성음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판소리 적벽가 중 활용도 불지르는 대목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구 명창과 이태백 명인이 소리와 기악으로 한 대 판을 벌렸는데요. 두 명인은 사제 관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태백은 20대 젊은 시절부터 김일구 명창의 음악을 가까이 했고 뒤에는 김일구에게 아쟁과 판소리를 배우면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혔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승 김일구가 소리를 하고 제자 이태백이 북을 잡습니다. 적벽가 중 활용도 불지르는 대목은 황계의 화공으로 조조의 대군이 무너지는 적벽가의 절정 대목인데요. 김일구 명창의 선 굵은 박봉술제 소리와 이태백 명인의 단단한 북장단이 만나는 사제가 펼치는 적벽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때의 오나라 황제는 이제 와선 건 아니고 청룡에게 선기상에 삼성도 뒤따라오가 엄정을 바람을 맞춰 지극충 소리하고 이능이 떠들어오니 조주가 보고 피하야 장주를 날려 이른 말이 정우가 정우가 정부가 정우가 정우가 내 보아라 황공보이기 나를 위하여 양초 많이 싣고 저기 온다 정우가 정우가 내 보아라 대소흥이 정옥이 어짜오네 훈량을 실은 벼량이면 선체가 온중할디 둥덩실 높이 또 요요하고 범유하니 만일 그 속에 간괴 있을진데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그 말이 의심이 나서 그래 그렇겄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불로방 해가라 문빙이 우뚱 나서 저기 오는데 어디 빼요? 성상님 영전에는 진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 제들마다 뜻밖에 사람계가 문빙마다 들어지고 황기화선 20척 그 황부 승계전과 떼떼떼다발 누리누리둥둥내고 싱어 좌우각성들이 동남풍에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우리 퍼 전기가 떠기

0: 강당이 무너지고 두 번 돌이 벗어. 오! 주가 받기는 세 번을 불렀으니 화염이 종지어. 공성은
1: 출렁출렁
0: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산에 화강이
2: 얼씨구!

불빛이 날리라니야. 가련할 손 백만 군병 날로 무두고 봄이라 곰딱 달싹 못하고 손매 키고 김에 키고 살도 마고 장에도 질려 앉아주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표 죽고 맞아 죽고 개 다 죽고 승리해 죽고 들렁거리다 죽고 혹장 들고 차례 말려 무리가 퐁 빠져 죽고 바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으로 죽고 목속이 또 빠져 서빠져 등터져 오사급사 볼사람 다리도 식신 부러져 죽고 죽어보느라고 죽고 부단히 죽고 함부로도 부르 죽고 백색으려고 물다 볼산 낙사야 가삼 광광 부다리다 죽고 실없이 가역시 죽고 거역시 죽고 꿈꾸다가 죽고 어떤 놈은 또 큰 놈은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주머니로 부시러 부시러 방은 못다이지를 지킬 놈들아 이런 다급은 반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사전 들이라 와사와 색감을 하고 공부를 가서 퐁 빠져 죽고 또 한 놈은 토대 끝으로 꾹꾹꾹 올라가더니만 아이고 하나님 나는 3대 옥사 외아들이오 제발로 뿌리하리오 빌라무리가 퐁 헛금이 또 한 놈은 배전으로 퉁퉁퉁 나가더니만은 고향 쪽을 바라보니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은 항일 없이 죽습니다 언제나 시 배우리까 빌라무리가 퐁 헛금이 보고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헌치라고 시조를 반장을 깨다가 죽고 직상물사 폐소중 깊은 물에

0: 모두가 국수풀 등어 철어 조조괴암도 낙날개 도성고 독반 적벽풍파에 떠나갔지. 일등 명장이 있을 때가 없고 날인장도 강구용이로나 화전공연하는 소리 여기서도 비르르르르 저기서도 비르르르르 허저장녀 소왕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천방지충 달아날지 왕계 과연 물음속 쫓아오 명예는 날이 붉은 홍포 입은 놈이 조준이라 조조가 황급하여 긴수염을 그드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어드 오배탈탈탈 도망한 장용활급이 쏘니 한계마저 무리가 폭박구르던 낙수원이 공이나 날할라 한당이 급히 먼저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라지 조조정식 이거 봐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원소 가자 갔다 오면은 똥 싸겠다 이어봐라 정우가 예. 추유 노숙이 응이라니
1: 예.
0: 추유 노숙이 축지 법을 못한 줄 알았더니만은 오늘 보니 축지 법으로 나보다 이 말이 왜 퇴불의 조정이 돼야 앞으로는 인간이라고 적격함으로만 이것이 웬일이냐 정옥이 여자오 내 승상이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옳게 타겠느냐 말 못하지만 속배에다가 얼른 돌려다 뒤에다 꼬자라나 죽겠다 어서가자 어서가자 나는 이제 들어가야겠다

소리와 기악으로 이어진 사제관계, 김일구 명창과 이태백 명인이 함께한 판소리 적벽가 중 화룡도 불지르는 대목이었습니다. 김일구의 소리도 참 인상적이었고 또 함께한 제자 이태백의 북가락도 참 와닿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12일 민속극장 풍류에서 선보였던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날 공연에서 여러 음악가들과 또 이렇게 자신을 키운 스승과 함께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FM과학당을 통해서 이 공연을 만나보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시나위로 FM과학당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시나위는 남도 무속음악에서 성장한 즉흥 기악 합주입니다. 여러 악기가 저마다 다른 가락을 연주하면서도 장단이라는 공통의 틀 안에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나위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악보와 흐름보다는 연주자 사이의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앞두고 이태백 명인이 가진 간단한 인터뷰에서도 그는 산조가 짜여진 음악이라면은 시나이는 상황에 따른 즉흥음악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병천에게 무속의 장단과 소리는 물론이고 또 시나이의 호흡을 어린 시절에 배웠고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스승인 김일구와 함께 이 시나이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이태백과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이태백의 음악을 든든하게 받쳐준 여러 지음들이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있는데요. 아쟁과 가야금의 김일구, 또 이태백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태형의 장구가 함께하면서 이 신화의 가락과 무대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럼 신화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시나위를 미리 당겨와서 들어봤습니다. 김일구의 아쟁과 가야금, 이태백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허윤정의 거문고, 김태형의 장구 연주가 함께한 약 22분간의 시나위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내일까지 지난 7월 12일 민속극장 풍류에 오른 이태백의 음악인생 60주년 기념공연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 공연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진도 시킨 곳을 바탕으로 한 초망,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 적벽과 한 대목, 그리고 남도기악의 즉흥성과 합주의 원리를 잘 보여준 신하위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공연, 이태백 명인의 음악 인생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모시는 글 일부에 그가 잠깐 밝힌 그 소회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스승님들을 모시며 몸에 밴 남도의 가락은 오늘날까지 제 안에서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깊어지고 넓어져 왔습니다. 소리, 곡법, 기악을 아우르며 오직 한국 전통음악의 한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 무대는 남도의 숨결을 호흡하며 묵묵히 걸어온 저의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제가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탐구해온 남도음악의 총체적 예술세계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뜻깊은 판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총체적 예술세계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자신의 악기에는 능하지만 다른 장르와 또 다른 분야의 음악까지는 귀를 열어서 듣지 못하는 그런 음악가들이 참 많은데요. 어쩌면 그런 음악가들에게 이러한 이태백이 갖고 있는 총체적 예술의 모습은 많은 영감과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미래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태백 명인이 걸어온 길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길을 내일 FM과학당을 통해서도 함께 또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M과학당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사랑했으면 조금 더 행복했을까? 이미 지나간 사랑인데, 지나간 사람이고 지나간 불행인데, 아직도 남은 불행이 겁나서, 겁나게 무서워서, 무섭게도 노려보는 사랑. 김원 시인의 시 사랑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사랑이 끝나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 마음에는 지나간 것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 그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이 우리를 오히려 더 빛나게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8월 11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사이의 9월 길 위의 바람 전해드렸어요. 아,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김원 시인의 시 사랑의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이 끝나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에 대해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죠. 사랑이 끝난 괴로움만큼 사랑이 남긴 기쁨 또한 우리 안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차밍님 새싹 사연인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와 시인님이당 이라고 하트까지 붙여서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0507님 오늘은 도서관에서 듣고 있어요. 오늘 여는 시가 마음에 와닿네요. 날은 많이 선선해졌는데 아직도 능소화가 피어있는 걸 보니 괜시리 반가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오늘도 또 이제 이 도서관이 이 무더위 대피를 위한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무더위 쉼터가 되기도 한다고 또 저희가 또 저희 그런 데서 이야기 몇 번 나누기도 했었는데 네 아유 그 도서관에서 듣고 계시다니까 또 한층 더 반갑네요. 근데 진짜 요즘 밤이 좀 선선해졌죠. 진짜 아니 이제 약간 말도 안 되는 그 막 39도 이런 더위 좀 물러가고 나니까요. 33도인데도 밖에 걸어다니면서 아 걸어다닐만 하네 이러면서 걸어다니고 밤에는 아, 막 쓰레기 버리러 밤에 잠깐 나갔다가 막 밤 공기가 막 선선하니까 막 너무 깜짝 놀라고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럴까 막 이러면서 요즘에는 밤에 그냥 온 집안의 창문 다 열어두고 그냥 밤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진짜 아 그래도 더위가 가시기는 가시네요. 이런 생각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능소화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참 반갑고 좋아요. 네. 그리고 3033님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아직도 뭔가 아직 좀 너무 쓸만해서 좀 약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제법 길어졌죠.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도 높아지고 해서 요즘에는 막 2년 정도로는 너무 짧고 3년, 4년, 5년 정도까지는 써도 진짜 뭐 AS 잘 받고 하다 보면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디지털 폐기물들 안 생기게 하는 게 또 좋기는 하죠. 네, 저는 또 근데 얼마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네 요즘엔 괜찮으니까 또 몇 년 더 쓰셔도 또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어떠셨는지 이 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감성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1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덩덕궁 어플로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진짜로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곡입니다. 내게 남은 여름 안정화의 노래와 장수연의 피처링이 함께합니다.

네, 안정화 장수연이 함께한 네 개의 남은 여름이었습니다. 3033님, 인찬영님, 계절에 맞는 선곡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처서 때에는 더위가 전보다 덜해지면 좋겠어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뭔가 여름이 아, 끝나가나?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점점 들락말락하고 있죠. 33도, 34도 이러는데도. 아, 그래요. 그래도 진짜 이제 말도 안 되는 더위는 잠깐 지나간 것 같으니까, 네, 이 틈에 좀 주변 좀 정리 좀 잘하고 몸 관리도 좀 잘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아직 금물일 것 같기도 해요.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우리 소리로 재탄생한 세기의 판무파탈 창극 살로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우리 소리와 안무로 재해석한 창극 살로메는 인간의 집착과 욕망, 광기를 판소리 특유의 폭발적인 발성과 강렬한 무대로 풀어낸 화제작인데요. 2024년 초연 당시 파격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미학으로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악계 아이돌 김준수와 소리꾼 최혜림이 더블 캐스팅으로 살로메 역을 맡았고요. 정은혜, 유태평양, 정윤현 등 윤형 등 인기 소리꾼들도 한 무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공연되고요. 그론도에선 이

22일 토요일 오후 2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멈추었던 밤산책 다시 나왔어요. 보통 날은 호수공원을 걷는데 오늘은 그냥 주택가를 걷고 싶어서 아파트 단지 맞은편 조금 좋은 주택가를 걷는데 좋군요. 바람에 조금의 습긴 있지만 고맙게 느껴지는 바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밤산책 가기 좋죠.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난 목요일 밤인가 금요일 밤인가 이때쯤부터 이제 조금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쉬고 있던 런닝족들이 우르르 다 강변으로 뛰쳐나오고 천변으로 뛰쳐나와서 막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었다는 소식 듣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 밤 좀 걷기 좋은 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 산책도 뭐 당분간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저희 그런도 들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7426님, 인천시인님 선선한 바람 덕분에 조금 살 것 같아요. 오늘 낮에 31도 남짓이었는데 더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내일 제 생일이어서 미리 남편과 함께 생일밥 먹고 왔습니다. 과일 듬뿍 생크림 케이크도 주문해 놓고요. 내일은 딸에게 생일 선물로 손편지 받을 건데요. 벌써부터 설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세상에 진짜. 아유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생일 잘 맞이할 수 있다면 또 그만큼 그보다 더 기쁜 생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그룬도도 저도 7416님의 생일 함께 축하의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연 보내주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태원 작곡의 클래식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신청합니다 라고 이제 신청해 주셨어요. 네 그럼 또 바로 전해드려야죠.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클래식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끝까지 방심이 안 되는 곡이었죠. 이거 끝인가? 아닌가? 그래서 허윤정의 검은 거 연주로 클래식 전해드렸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아, 3911님, 인차님, 순대국밥이 좋으신가요? 소머리국밥이 좋으신가요? 전 닭게장이요. 사실 농담이고 다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 식당 간판을 많이 봐서 한번 여쭤봤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요? 저는 순대국밥입니다. 순대국밥. 아시나요? 순대국밥 은근히 다이어트 음식인 거. 칼로리가 별로 안 높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열량이 그만큼 높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순대국밥, 돼지국밥, 이런 것들 좀 좋아해요. 아, 3677님, 시인님 안녕하세요. 홍천에 사는 지인이 옥수수를 많이 보내줘서 맛있는 옥수수 먹으며 근원도 듣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한 시간 함께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쵸. 여름 옥수수인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번 여름 옥수수 아직이네요. 진짜. 아유, 옥수수.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옥수수를 막 진짜 옛날에 뭐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같이 살 때처럼 막한 박스 받아가지고 뭐 틈만 나면 삶아 먹고 이럴 순 없을 것 같고, 진짜 어디서 그냥 옥수수 한두 개, 한두 알 파는 데 있으면 사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들긴 하네요. 옥수수 진짜. 저는 요즘에 복숭아 또한 박스 사가지고 쟁여놓고 지금 하루에 한두 알씩 먹고 있는데, 이제 한동안 너무 덥고 비안 오고 이런 덕분에 복숭아 당도가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게좀 저는 엄청 달고 맛있어서 맛있게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차밍님, 오늘은 정신줄 놔야지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치과 갔는데 오늘 뽑자는 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내일 예약 잡았습니다. 두려움에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시인님 목소리에 진정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일을 뽑아야 돼요. 아유, 어떻게, 너무 진짜. 아, 이거 진짜. 저요도 지금 제정신 아닐 것 같고, 마음의 준비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다음날 무서워서 못하고, 최소한 사흘 뒤로 미룰 것 같은데. 네,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요. 네, 뭐, 이제 의사 선생님.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니까 네, 잘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도 필요한 치료니까 하시는 거겠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 또 넘어가 보죠.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추천 알고리즘의 시대죠. 수많은 추천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웁니다. SNS도 동영상 사이트도 항상 추천이 가득하고요. 책도 누군가의 추천을 찾아보게 되고 영화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맛집까지 우리는 추천을 통해 찾아가게 됩니다.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인기 많은 영상 종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를 추천하는 거라고 하죠. 뭐 가전제품도 추천하고 여행지도 추천하고 바야흐로 정말 추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이건 당연한 현상이긴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다른 누군가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여러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효과적인 선택을 내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추천이 일종의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오픈런의 행렬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일종의 추천 쏠림이 생겨나는 건데요. 이런 상황 정말 좋기만 한 일일까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네, 정민아의 노래로 난나님의 신청곡 노란 샤스의 사나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민아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였습니다. 난나님이 가을이 온다고 하니 노란 은행잎이 떠오른다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요즘에 넘쳐나는 추천 알고리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천을 막 일부러 더 찾아보고 의존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 또한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여러 정보를 찾고 추첨되는 것을 찾곤 하지만 결국 이런 추첨이 일종의 쏠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에 사람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맛집이라고 해서 추천받아서 가서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내 취향이 아닌 경우 의외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유행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것도요. 물론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사실 사람의 취향은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채로운 법이니까요. 내가 뭘 좋아하고 또 뭘 원하는지 모른다면 내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끔씩은 이 추천 없이 한번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경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맛집, 나만의 장소, 나만의 명작, 나만의 명곡 이런 것들을 찾고 이 리스트를 쌓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나에게 맞는 것, 어울리는 것을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문화가 더 풍요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요즘에는 대세가 아니면 다 고사해버리는 그런 분위기죠.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로 요즘에는 작은 서점, 작은 영화, 작은 식당 이런 것들이 다 기회를 얻기가 참 어렵다고들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끔은 아무런 추천도 계획도 없이 낯선 마주침을 기대하면서 여가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분명 그 마주침이 우리의 삶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차밍님, 아까 또 노란 샤스의 사나이 듣고 와 너무 이색적이고 좋아요. 우쿨렐레로 띵까 띵까.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 귀여운 곡이네요. 라고도 이렇게 음악 감상 보내주셨고요. 신청하신 난나님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콩콩이 순이님은 인찬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졌네요. 서울도 시원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진짜 오늘 분명히 낮에 30도 넘어서 더운 날씨였는데요. 근데도 저는 에어컨 하나도 안 틀고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버틸만하다 괜찮네 이러면서 근데 몸이 뜨거워져 있더라고요. 집이 더워지긴 더워져서 밤이 된 지금은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참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0507님 시인님 좋아하는 건 널리 널리 알리면 좋은 것 같아요. 라디오 듣는데 친구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라면서 사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어디 팝업 스토어에서 제 시집이 이렇게 DP돼 있는 거, 전시돼 있는 걸 이제 찍어.

싶어서 이 0507님께 보내드린 모양입니다. 아유 참그 친구가 또이 0507님이 제 이야기한 걸또 떠올리시고 또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주신 거죠. 아유 참 이거 너무 저 또한 감사한 그런 일이네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친구가 내 가까운 사람이 무엇인가를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주면 그걸 보면 저도 그 사람이 막 생각이 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몇 년째 임영웅 씨의 팬으로 지내고 계신데 그러다 보면 사실 저는 이렇게 딱히 막 그렇게까지만 별 이렇게 생각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이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아유 나도 이거 콘서트 예매를 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해보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걸 널리 널리 알리면 모두가 다 뭐랄까 생각하게 될 기회가 되기도 하고 모두에게 널리 좋은 일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론도 참 좋다라고 주변에 많이 많이 말씀하시면 또 모두가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살짝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봉근과 앤디 킴이 함께합니다.

이봉 군과 앤디 킴이 함께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였습니다. 9315님, 인찬님, 저는 원래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도 서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조금씩 멀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수 없어서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찬님은 평소에 표현 잘하는 편인가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마음 표현, 그러니까 참 나는 네가 좋다, 너는 나는 네가 참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들, 아 진짜 뭐 상대한테는 참 기분 좋아지는 말이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말이죠. 근데 저는 잘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뭔가 약간 민망해서 막고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너무 막막 다정하게 막 이렇게는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숨김이 있는 건 아닌데. 아 고마워 뭐 어떡해 막 어떠 막 이런 말들 살가운 말들을 아우 잘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물론 이제 기회가 되면 막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참아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잘하는 게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잘하는 일인데 별거 아닌 일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야죠. 9315님은 표현 많이 하시는군요. 저도 좀 많이 보고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그런도에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마음들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서로 마음을 전하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통 성악곡에 산타령이 있습니다. 서도 소리와 경기 소리로 구분되는데요. 서서 부른다고 해서 선소리나 입창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러 곡을 이어서 부르는데 경기 산타령은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으로 구성되고 서도 산타령은 마지막에 자진산타령이 아닌 경발림으로 끝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서도소리 경발림을 새롭게 노래한 곡 예결밴드의 경발림을 준비했습니다. 경발림 사설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산천경계와 명승지들이 나오는데 관동팔경, 서도팔경 같은 것들로 이런 내용입니다. 삼등의 황항루, 성천의 강선루, 개천의 무진대, 영변의 약산대, 놀기 좋기는 부병루, 대동강이라. 가요로도 잘 알려진 영변 약산을 포함해서 예부터 유명한 장소들이 나열됐죠. 예결밴드는 이런 경발림을 하드록에 강렬한 에너지를 더해 재해석했습니다. 또 홀스라이딩, 그러니까 말을 타는 것 같은 리듬과 아르페지오 주법을 통해 광활한 사막을 질주하는 이미지를 그려내면서 긴장감과 기대감을 더했다고 해요. 그럼 들어보시죠. 예결밴드가 노래하고 연주하는 경발림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경발림을 예결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들었습니다. 예결밴드는 소리꾼 이예결을 중심으로 2018년에 결성한 국악예술단체로 탄탄한 밴드 사운드와 전통 민요 소재를 결합해 서도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을이 온다님, 아 진짜 말을 타는 기분이 드는 노래네요. 신나게 들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을 속으로 어서 빨리 질주하고 싶어요. 라고도 이렇게 감상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진짜 좀 뭔가 신나는 그런 진짜 이게 약간 록사운드, 락사운드가 되게 약간 뭔가 신나서 막 발을 구르게 하는 막 그런 맛이 있죠. 그게 또 우리 소리하고 잘 결합한 곡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또 이번엔 또 뭔가 약간 여유로운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곡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야월선유가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야월 선유가를 그리고 시작의 달무리까지 감상하셨어요. 콩콩이 순이님, 민찬님들 따뜻한 목소리로 한 시간 가득 채워주어서 늘 감사해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차밍님, 아쉬워라 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 시인님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내일 어금니 잘 빼고 살아서 봬요. I'll be back. 아우 그래요 진짜. 아니 이게 이가 그냥 이가 아니고 어금니였군요. 아우 어떻게 진짜. 네 어떻게 됐는지 꼭 잘 말씀해 주세요. 무사히 안전히 네 잘 되겠죠.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2115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창극 살롬의 공연 초대는 목요일날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선한 밤이에요. 네 진짜 걷기도 좋고요. 또 이런저런 활동하기도 나쁘지 않은 밤입니다. 이 밤 여러분들 더 시원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와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핫팔이 넘고 우회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귀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천천히 늙는다는 뜻의 저속 노화. 요즘 많이들 신경 쓰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요, 식단하고 운동해가면서 천천히 늙고 싶은 우리 마음도 모르고 더위가, 이 더위가 우리 몸을 빨리 늙게 만든다고 하네요.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여러 지표로 가늠하는 생물학적 나이라는 게 있는데요. 폭염에 노출될수록 이 생물학적 나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잠깐만. 아유, 그럼 우리 이번 여름에 얼마나 빨리 나이를 먹은 거야? 아유, 속상해라. 한낮의 더위는 지나간 이 시간만큼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겠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조금 느긋하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조용필님의 Bounce 이 노래는 그냥 Bounce라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Bounce 하게 되는 이 노래 Bounce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폭염과 노화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극심한 폭염에 나흘 정도 노출되면 무려 6개월을 빨리 늙는다. 웬일이래. 그리고 더운 지역이 시원한 지역보다 2.5년 빨리 늙는다.

이런 결과들을 내놨더라고요. 폭염이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덥죠. 또 이런 더위가 내년, 내후년에도 쭉 이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천천히 늙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느낌님, 오늘 라이브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바운스 바운스 하셨는데 아 오늘 라이브로 내어드리는 세 글자 퀴즈가 있는 날이죠.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시카고모님, 출근 준비 중이에요 하셨는데 아 저희와는 다른 시간대에 사시는 분이시라 예, 지금 출근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기보다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상태이십니다. 2553님, 아들이 두 달 동안의 훈련 끝에 태권도 3품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무더운 날씨에 토요일에도 매주 연습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해주셨는데 3품은 3단인 거잖아요. 어른으로 따지면.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단 따는데 1년 걸리고 2단 따는데 2년 걸리고 3단 따는데 3년 걸리고 그렇다고 하던데 어른들은 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저는 태권도를 배운 건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잠깐 배운 게 단데 최저 학점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나보다 잘할 것 같다. 뭐든지 뭐 당연히 폼 뭐 이런 거 품새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저하고 대련을 해도 저한테는 무조건 이기실 것 같은데 든든하네요. 우리 2553님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날 위해서님, 야구가 방학이어서 평온한 나날들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지는 경기를 선사하네요. 출석합니다. 저 이분 이 말씀이 저번에 야구가 이제 폭염 때문에 잠깐 쉬게 되어서 허전하지만 그래도 지지를 않으니까 너무 좋네요 라고 글 주셨었잖아요. 제가 이 그 문자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난 토요일 콘서트 때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연에는 아무도 질 일이 없으니까 다 같이 즐겨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시작을 했죠. 또다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아이고 아쉽게도 응원하는 그 팀이 또 오늘 결과가 좋지 못했나 보네요. 내일은 이길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한번 저 한번 믿어보시죠. 김건모 씨의 노래입니다. 시인의 마을.

김건모 씨의 시인의 마을 듣고 왔습니다. 금빛 노을님께서 극한의 폭염도 춘디는 피해갔나 봐요. 여름 시작할 때보다 분명 더 영해지신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자를 쓰면 조금 더 어려 보인다고 모자 한 5년 하는 것 같아요. 3473님, 월말 월초 야근으로 운동 못 하다가 간만에 덩덕훈과 함께 운동 중입니다 하셨는데 아, 이제 운동을 조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아유, 한동안은 안 돼요. 운동 큰일 나요. 예, 괜히 뭐몸 생각해서 운동 아닙니다. 그러다가 예, 큰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운동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요. 날씨가 한준희님도 호수공원 네 바퀴 돌고 왔어요. 바람이 시원. 이야, 진짜 기분 좋으셨겠다. 예, 어느 호수공원일까? 예전에는 호수공원 하면 그냥 아는 게 일산이어서 일산인가 했는데 요즘은 뭐그 지역마다 호수공원들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그 호수를 따라서 트랙을 잘 만들어 놔서 대부분 뛸수 있게 걸을 수 있게 해놨던데 좋은 시간이셨겠어요. 정례김님, 오늘 밤도 즐거워요. 덥지만은 않은 즐거운 하루 하셨는데 그래요. 2시간 동안 저하고 하루 마무리 잘 해보실까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으로 소통을 활발히 하는 화요일입니다. 1부에 세 글자 퀴즈 풀어볼게요. 예. 원래는 앞에 세 글자만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맞추는 건데 오늘 약간 좀 형태를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선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희소식이 되기를 기대하며 2부 결정해드립니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보내주세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의 투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머리 결정 이렇게 달고 양자택일 형식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좀 시원해졌는데 호수공원을 뛸까요? 말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2부에 K클래식 한장 같이 넘길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덩덕궁에 출석 좀 불러야겠다. 우리 덕궁이들 만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빨리빨리 덩덕궁에 손 들어주세요. 흔적 남겨주세요. 그동안 노래 한곡 듣습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듣고 왔습니다. 웨스턴 가드님께서 전인권님은 멀리서 봐도 전인권. 제주에서 봤어요 하셨는데 아 멀리서 봐도 그 아주 막 탐스러운 머릿결과 짙은 선글라스와 아주 세월과 음악적인 깊이만큼이나 패여있는 그 주름 다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시력이 워낙 좋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강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교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가는데 저 멀리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서 있는데 실루엣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멀리서 보면 거의 전지현이다 했는데 지나가는데 진짜 전지현이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차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진짜 전지현이다 막 이러면서 야, 전지현은 아니 그 자꾸 그냥 이렇게 반말로 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뭐 연예인이시니까 그냥 연예인을 없는 데선 그냥 그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다들 야 전지현은 진짜 멀리서 봐도 전지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탄했던 적이 있는데 웨스턴 가드님도 전인권님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0328님 지금 집안에 귀뚜라미가 들어왔나 봐요. 계속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요. 못 찾아요. 예, 걔가 사람들 눈에 그렇게 잘 띄게끔 대충 자리 잡고 그렇게 귀뚤귀뚤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계속 잡혀 나가겠지. 그 아이들 생존 본능이 있을 텐데 그냥 예, 소리 들려주는 거 그냥 놔두시죠. 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으니까. 아, 맞아. 저거 해야지. 덩덕쿵. 우리 덩덕쿵. 덕쿵이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와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을 지켜주시는 분들 제가 덕쿵이라는 애칭을 지어드렸죠. 오늘 1등은 너의 나라님이십니다. 출. 아주 예, 간단 명료하게 흔적 남겨주셨고요. 그 뒤로 자몽에이드 세스펜서 1편 단심 세준 푸른달 클로버 지화자 김인설 안개꽃 안잘레나 졸려 디미니쉬 핑크공주 러블리수 날 위해서 옥토끼 물보라 선미 금빛노을 여름아이 그리고 예 넘겨주세요. 넘긴 거야? 푸들푸들 토파즈 나무 튀김소보루 박은영 서쪽들 사랑빛 시원한 바람개꿀 콩콩이순이 토닥토닥 해바라기 일산 멋쟁이 안 맞는 프라다를 입는다 빵빵빵 권쌤 김인설 선화 해피 미소 모자이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늘도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2시간 잘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제가 퀴즈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원래 제가 노래 세 글자만 불러드리는데요, 오늘은 세 글자만 빼고 다 불러드릴게요. 제가 풀로 불러드리는 노래 가운데 중간에 묵음 처리하는 그 세 글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습관적으로 그냥 노래 가사, 아니 노래 제목이랑 가수 이름이랑 쓰시면 안 돼요. 예, 잘 들으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어떤 단어를 빼먹고 불렀는지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세 글자예요. 그래서 세 글자 퀴즈라는 이름은 유효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오늘도 정답과 오답 포함해서 총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오늘은 오답도 아마 재밌는 오답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예, 이런 형태의 퀴즈가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어? 더 어려워졌다고요, 사랑비님? 아니라니까. 예.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아주 난이도 최하로다가 드려보겠습니다. 노래는 이거예요. 아, 이거는 힌트처럼 조금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예, 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연가 불러드릴 건데요, 중간에 제가 어떤 단어를 퀴즈로 남겨놨을지 잘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보내실 곳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덩덕쿵도 이용하셔도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채팅창은 퀴즈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막 다 보내시고 그래봐,

세 글자 퀴즈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M4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글자 퀴즈 새로운 형태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일단 내 이름 석자님, 내 사탕. 내 사탕 영원히 기다리리. 내 사탕을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야? 9904님은 내 사람 영원히 내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직? 예, 기다리셔야죠. 퍼플님, 이음밤 영원히 기다리. 정답 처리해드리고 싶네, 아주. 4278님, 언제나 영원히 기다리리. 예, 진짜로 틀리신 건지, 일부러 틀리신 건지 약간 헷갈리는 오답이었어요. 가을마중님, 내 사장 영원히 기다리리. 사장님이 월급 안 주고 가셨나? 대만종님, 내 사슴 영원히. 쥐포님께서는 내 신랑 영원히 기다리리. 언제 들어올 거니? 예, 해주셨고요. 가을마중님, 내 사위 영원히. 사위가 어디 외출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안 나타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애틋하네요. 돈빵성님께서는 내 서방 영원히. 우리 서방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천군민님께서는 내 사랑 영원히. 이 절은 생소하네요. 노래가 시원하고 향긋한 가을바람 같아요 해주셨는데, 그쵸? 저도 이절 처음 불러보고요. 작가님이 가사를 뽑아주셨는데 이 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1절하고 그 글자 수가 좀 달라서 제가 그냥 자체 편집 대충 해서 불렀습니다. 귀여미님, 내 사랑 영원히. 달콤하네요. 우크렐레 반주와 잘 어울려요. 7989님, 내 사랑 영원히. 여름엔 바다에서 모닥불 피우고 수다 떨어야 제맛인데 올여름은 너무 더워서 불멍은 생략하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큰일 나죠. 고구마 될 일이 있습니까. 6731님, 내 사랑. 엄마가 애청자이신데 연가 같이 따라 부르시네요. 행복해 보이시는 엄마의 내 사랑은 음악이 좋은 밤 아닐까 싶네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예쁜 사연 감사합니다. 모자이크님, 내 사랑 우리 아내. 알겠어요. 5169님, 내 사랑 영원히. 예,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막밥 먹으려고 하다가 퀴즈 참여합니다. 엄마가 밥 먹지 말고 빨리 보내라고 난리를 치시네요. 엄마 말씀 잘 듣는 5169님. 효녀, 효자? 예, 둘 중에 하나.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일단 정답은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였죠. 덩덕쿵으로 당첨되신 분은 돈빵성님이십니다. 예, 한번 안고 싶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1로 성함, 주소, 닉네임 알려주십시오. 문자 당첨자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자, 콩콩이 순이님의 신청곡을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임기훈 씨의 노래인데요. 지난 공연 때 박승화 씨가 게스트로 오셔서 솔로 시간에 불러주셨던 그 노래입니다. 코요태의 만남의 원곡이죠. 원래 발라드 곡이에요.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이 약간 그 가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시는데요. 가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임기훈 씨의 당신과 만난 이날에 죽어서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춰서요라는 가사가 있는데 왜 비둘기는 죽어서도 행복하지? 라는 의문을 많이들 품고 계십니다. 정확한 의미는 만드신 분만 알겠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시원하게 얘기해 놓으신 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 듣는 우리 입장에선 창작자의 의도도 뭐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목을 맬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듣기에 이런 느낌이면 그게 맞는 거겠지 뭐. 근데 이런저런 해석을 해놓은 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퍼와봤습니다. 네. 지금이야 비둘기가 사실 되게 터부시 되고 예. 미움받는 새가 됐지만 원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평화, 순수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비둘기는 그 일가구 일처제, 단혼제 습성을 지닌 새라고 합니다. 한번 짝을 지으면 죽을 때까지 다정하게 함께 지내기 때문에 예로부터 금슬 좋은 부부나 영원한 사랑을 비유할 때 비둘기 쌍이 자주 활용되었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많이 노래에도 쓰였죠. 지금 아우 아무거나 다 막 주워 먹는 그 비둘기들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죽어서도 행복하다는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

눈을 맞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깊은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극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입니다 라는 의견이 있네요. 너와 함께라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한탄 없이 행복할 것이야 라는 애절한 진심을 담아냈다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수 임기훈 씨인데 임지훈 씨랑 많이들 헷갈려 하셨어요. 예, 목소리 톤은 완전 다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임지훈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회상.

임지훈 씨. 임지훈 씨의 회상 듣고 왔습니다. 2630님께서 9월 1일에 크루즈 여행 가거든요. 그때도 음악이 좋은 밤 함께 할게요 해주셨는데 아유 좋으시겠다. 제대로 된 크루즈 여행이란 걸 저는 거의 못 해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음밤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크루즈에서 여행하는 크루즈에서 공개방송하는 거. 예, 우리 이음밤 가족분들 모시고 이음 가족들 모시고 뭐 이렇게 공개방송 장비 들고 가가지고 그 배들에는 그 크루즈에는 그 기본적으로 공연장들이 있거든요. 크고 작게. 거기서 뭐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공개방송 형식을 빌려서 아 이음밤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매일 밤 공개방송 하는 거지. 낮에는 뭐 수영하고 뭐 이러고 놀다가 한 3박 4일 이렇게만 해도 참 좋겠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상상은 해볼 수 있죠. 혹시 알아요? 또 언젠가 진짜로 추진하게 될 날이 있을지. 아, 2811님 오늘 카페 가서 여기저기 사진 찍다가 철푸덕 넘어졌어요. 다리가 까졌는데 순간 너무 창피해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자꾸 손목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일단 자고 일어나 봐야 알 것 같아요. 이음밤 들으며 진정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 심취하셨구나. 너무 집중하시다가 내 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셨어.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일어나서 내 몸부터 살펴야 되는데 쥐부터 살피죠? 누가 봤나? 교통사고도 아니고 세상에 자고 일어나 봐야 알 것 같다니 꽤 크게 넘어지신 것 같은데 예, 괜찮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끝곡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요. 2부에서 이어갑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 이솔로몬의 동백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4322님이 청해 주셨고요. 사연이 함께 왔어요. 폭염에도 아랑곳 않고 피는 여름꽃 페튜니아와 배롱나무 꽃입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페튜니아와 배롱나무 꽃, 참 세상에 꽃도 많아. 예, 예쁜 꽃들도 많고, 저 배롱나무 꽃은 들어봤지만 여전히 구분할 줄 모릅니다만 페튜니아는 또 처음 들어봤네요. 멀리서 찍힌 사진이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고, 아무튼 예,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아, 이솔로몬 노래 잘 들으셨죠? 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이음밤에서 결정해드립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어느 쪽이 나을지 판단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다수결로 결정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민부터 봅니다. 대만족님이신데요. 야, 아이디만 봐서는 무슨 고민이 있으실까? 그런 의구심까지 드는데, 저는 멋없는 아들입니다. 곧 어머니 생신인데 센스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요. 친구와 함께 즐기실 뮤지컬 티켓이 좋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가시라고 호캉스가 좋을까요? 일단 뮤지컬 대 호캉스예요. 키워드는 뮤지컬 호캉스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더 키워드가 또 있죠. 친구 vs 아버지. 뮤지컬 대 호캉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선호도가 갈릴 수도 있고 친구와 아버지도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조합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즐기실 뮤지컬, 아버지와 함께 가실 호캉스. 이건 뭐 친구하고 호캉스, 아버지와 뮤지컬 이거는 없는 걸로 할게요. 일단 대만족님이 이렇게 정해주셨으니까. 자, 뮤지컬, 호캉스 키워드 하나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입니다. 무료인 덩덕쿵도 가능해요. 아, 뮤지컬 친구들과 우리 아들이 예매해줬어 하면서 보시는 뮤지컬도 좋을 것 같고, 아버님과 예, 오랜만에 호캉스 지대로 편하게 즐기시면, 아이고 여보 우리가 참 자식 잘 뒀어, 자식 농사 잘한 것 같아, 이런 훈훈한 대화가 오고

Happy birthday to you, 조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호캉스냐 뮤지컬이냐, 아드님이 어머니 생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선물이 더 센스 있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일지 고민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의견 봅니다. 9903님, 친구와 뮤지컬, 생신이니까 자유로움을 주세요. 뭔가 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친구분하고 같이 가는 건 자유로움이고 아버지하고 호캉스는 자유로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9414님, 뮤지컬, 예전에 영타 콘서트가 있어서 모시고 갔을 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이야기 나누면 엄마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예, 그 막 이제 무대 위에서 가수가 춤추고 노래하고 배우들이 연기하고 보면은 아주 너무 재밌긴 하죠, 실제로. 예. 0328님, 엄마 나이면 무조건 친구죠. 뮤지컬 티켓 끊어주면 좋겠어요. 어머니 나이 되시면 무조건 친구인가요? 보통 사춘기 청소년들 가족보다 친구라고 하는데 그게 또 좀 더 올라가면 또 그때가 또 돌아오나 보죠. 호캉스 의견도 있습니다. 2115님, 예, 호캉스 더위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한 표. 김인설님, 아버지와 엄마는 하나입니다. 호캉스 해주세요 하셨어요. 자, 아버지와 엄마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김인설님 정이 내리셨는데 보시기에 부모님께서 너무 금슬이 좋으셨나 봅니다. 예. 0760님, 호캉스, 여름에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호캉스가 나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이거는 그냥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 의문이 든 건 있었어요. 왜 아버지와의 뮤지컬은 아니고

좋아하셔. 근데 어머니 혼자 또 호텔 가는 건 또 싫어. 어디 여자가? 아닌가? 호텔은 나랑 가야지. 예.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여러분의 의견 취합해 보았습니다. 54%의 득표율. 예, 아주 오늘도 박빙이네요. 호캉스로 결정됐습니다. 대만족님, 아버님과 함께 호캉스 보내드리세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나들이 갈까?

볼빨간 사춘기에 나들이 갈까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 2부 순서 결정해드립니다.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사연으로 8318님, 뒤늦게라도 휴가를 갈까요? 어차피 더위도 한풀 꺾였는데 기다렸다가 겨울에 갈까요? 자, 아직 휴가를 안 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여름 휴가를 갈까? 아니면 아유 늦은 김에 좀 더 기다렸다가 그냥 겨울에 갈까? 자,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름 혹은 겨울 이렇게 키워드 넣어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예, 또 무료인 덩덕궁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요것도 역시 예, 유튜브 댓글은 집계에서 제외되니까 그냥 여러분 의견 그냥 나는 남기는 거야 누가 집계하래 이런 의미로 보내시는 거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한 표 행사하시고 싶으시다면 문자나 덩덕궁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휴가 여름 휴가도 좋고 이거 또 그럼 이런 의문 여름 늦여름 휴가도 가고 겨울 휴가도 가면 안 되는 건가? 예, 이런 거는 참 참으시고 일단 여름 겨울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보내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자,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이었죠. 8318님이 보내주신 고민. 아, 뒤늦게라도 휴가를 갈까요? 어차피 더위도 한풀 꺾였는데 기다렸다가 겨울에 갈까요? 자, 여름파 사연 소개합니다. 4322님, 예, 여름. 저도 이번 주 연휴에 휴가 갑니다 하셨는데 그렇군요. 같이 가죠. 예, 같이 가요 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어디가님, 여름 휴가 가세요. 사람 너무 버글댈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나중은 없습니다. 가실 수 있을 때 바로 떠나세요. 0476님도 여름 이후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야, 이거.

좀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다. 사실 그 저도 약간 지금 뭐 여름 겨울 이 계절적인 선호를 떠나서 지금이 겨울이라면 겨울 휴가 가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그냥 여름 휴가. 왜냐하면 뭔가 뭐 미래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 좀 참고 뭐 희생하고 이런 것들 좋은 얘기죠. 예. 그래야지만 사실 미래가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좀 어리고 젊은 사람들 얘기지. 이제 한풀 꺾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길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더 아끼고 이럴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겨울이 낫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0560님. 여름에는 집에서 에어컨 켜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 없는 겨울에 가는 게 제대로 쉴수 있는 휴가 같아요. 저도 겨울 휴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더울 때는 예, 그냥 뭐 계절적인 요인만 가지고 보면은 겨울 휴가도 훨씬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충분히 들수 있는 것 같아요. 8399님, 열이 많은 저로선 여름에는 에어컨 있는 집이 최고의 휴가랍니다. 그래서 겨울을 추천해요. 7516님, 저 같으면 겨울에 갈것 같아요. 올해 너무 더워요. 여름엔 그냥 집에서 커피 마시고 책 보고 악기도 배우면서 재미지게. 다 더워서 더우니까 겨울에 가자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자, 결과 발표합니다. 69%의 득표율이에요. 예, 먼저 사연보다는 조금 그래도 기울었네요. 여름 휴가 8318님, 여름 휴가 떠나세요. Right now. 윤건의 노래입니다. 가을에 만나.

신승훈 씨의 노래였습니다. 어느 멋진 날까지 듣고 왔네요. 느낌님께서 먼지 하나 안 보이는 목소리네요. 신승훈님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티끌 없는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5299님, 화요일마다 합창단 연습을 하러 다니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아들이 아파서 응급처치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네요. 다행히 지금은 열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좋아져서 이제야 재웠는데요. 지친 하루 힐링하고 싶어서 이음밤을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방긋 웃으며 일어나길 바라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직 아드님이 좀 어리신 것 같은데 많이 좀 놀라셨겠어요. 정작 아픈 사람보다 옆에서 이거 지켜보는 사람이 더 힘들죠. 저도 뭐 지켜보는 입장도 돼보고 그냥 아픈 사람 입장도 돼봤는데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는 아휴 그냥 내가 아픈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한 100배는 더 크게 들더라고요. 꼭 좋은 아빠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사람의 마음인가 그냥 가족의 마음인가 싶기도 하고 예, 모쪼록 건강한 내일 아침을 저도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7516님께서 송재호 씨의 늦지 않았음을 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푸른 하늘의 꿈에서 본 거리라는 노래랑 되게 비슷해요. 표절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나 후렴 부분은 늦지 않았음을 그대 내게 말하여 준다면 요거 시작할 때 그 꿈에서 본 거래 어지럽던 내 사랑도 이제는 하늘 이거 하면 거의 그냥 제가 즐겨하는 석고송처럼 그냥 쑥 물 흐르듯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연유냐 푸른 하늘의 꿈에서 본 거리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죠. 이제 유영석 씨가 부르기도 하고 직접 만드셨는데 이제 송재호라는 신인 가수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유영석 씨에게 찾아와서 꿈에서 본 거리하고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받아가신 곡이래요. 그래서 비슷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작사 작곡이 유영석으로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니 뭐 표절을 운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흡사함을 느낍니다. 두 곡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송재호의 노래입니다. 늦지 않았음을.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자연을 음악으로 그려낼 때 국악기 소리가 참 잘 어울리죠. 자연 속에서 자연을 한껏 느끼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일은 옛 사람들에겐 풍류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교감을 노래하면서 과거의 풍류를 오늘의 음악으로 되살리고자 만든 곡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권진원이 작곡 작사를 했고 서울예대 출신 뮤지션들이 투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노래를 했는데요. 권진원 씨는 한국의 음악인으로서 정체성을 찾고 싶었고 국악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록밴드 사운드의 스트링 연주, 여기에 양금, 소금, 꽹가리, 북, 장구가 어우러지고 또 합창이 함께하는 곡이 탄생했습니다.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고 하나가 되는 느낌을 전하는 곡, 권진원 그리고 투원이 함께 들려줍니다. 산, 들, 바람, 숲.

자, 제목처럼 산들, 바람, 숲의 풍경이 마음속에 그려지셨을까요? 꽹과리, 장구, 북소리는 심장이 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소금 소리는 산들바람, 또 양금 소리는 나뭇잎에 반짝거리는 햇빛 같기도 합니다. 노랫말도 참 밝고 건강하죠? 나는 살아있다, 나는 노래한다, 모두 살아있다, 모두 노래한다. 이렇게 온 몸과 마음으로 자연을 느끼면서 삶을 예찬하는 노래였습니다. 권진원과 투원의 산, 들, 바람, 숲. 급히 읽으면 산들, 바람, 숲 되겠어요? 의도하신 건가? 예,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사랑비님께서 하나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음악입니다 라고 감상평 주셨고요. 러블리 수님도 가사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보태주셨습니다. 3473님께서 아까 노래 비슷하다는 얘기 나와서 생각나는데 토요일 쭌지 30주년 공연 보고 와서 물결이 내리는 밤 계속 듣다 보니 시간을 거슬러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코드 전개가 비슷한 걸까요? 아님 제가 맞기라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 일단 맞기라 그런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시간을 거슬러가 린 씨 노래인 거죠. 제가 그 노래가 지금 정확하게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단순 비교는 못하겠는데 이 물결이 내리는 밤이란 노래는 굉장히 흔히 쓰이는 자주 쓰이는 보편적인 코드 진행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한번 들어도 되게 익숙한 뭔가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멜로디. 뭐 굳이 단점이라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거랑 이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비슷한 노래 1시간 동안 맘먹고 고르면 한 100곡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많이 하잖아요. 석거송. 그 석거송에 되게 많이 쓰이는 코드 진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차용했어요. 제가 먼슬리 하면서 굉장히 이제 코드들을 흔하지 않은 코드 진행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 뭡니까? 석거송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래 역시 명곡은 또 많이 사랑받는 곡들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고 편안한 진행이 많은 거였어 라는 걸 좀 깨달으면서 이번엔 좀 평이하게 가보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 노래는 처음 들을 때부터 느낌이 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그거는 그 평이한 코드 진행이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윤주 씨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잎.

영롱한 목소리 하윤주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꽃잎 듣고 왔어요. 가을모기님께서 오늘 홍제폭포 지나왔어요. 그래요. 홍제동에 그쪽에 자주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이은밤의 첫 그 공개 방송의 추억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이음 가족들에게도 아주 예. 애틋한 장소가 된 것 같은데 올해는 공개 방송 안 하나요? 안 그래도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문자 보내셨었는데 PD님께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공개 방송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올해는 그냥 뭐 딴 거 하고요. 그냥 방송 듣고요. 비공개 방송만 그냥 계속 주야장천은 아니고 하루에 두 시간씩 하고요.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또 모실 기회가 생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03님께서 큰딸은 제가 차를 타면 보조석에 타는데 둘째 딸은 둘이 타도 매일 뒷자리에만 앉아요. 이게 은근 서운했는데요. 일요일에 갑자기 옆에 타면서 여기 타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사귀는 거라고 오늘부터 1일이라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알바하고 오더니 피곤한지 바로 헤어지재요. 딸한테 차였어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차를 태울 때 항상 뒤에 태우잖아요. 그 카시트 해가지고 법으로 예, 정해져 있죠. 앞자리에는 아예 아이들은 태우면 안 되고 예, 뭐 초등학교 뭐 몇 살까지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앞에 타는 것보다 뒤에 타는 게 이제 되게 익숙할 테고 물론 그래서 앞에 타보고 싶어 하긴 하던데 예, 큰딸은 뒤에 그 카시트 졸업한 지가 둘째 때보다 훨씬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알바하고 와서 일일 만에 헤어지자 그러고 다시 이제 또 사장님 자리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성향인가 싶기도 하고 예, 재밌네요. 언젠가 다시금 재회하시기를 예,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되시기를요. 웨스턴 가드님 올해는 여러 일로 마음이 고장나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음밤이 위로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누구나 다 고장이 조금씩 나죠. 예, 크고 작고의 문제이긴 하지만 고장난 마음들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고쳐주는 곳 그곳이 바로 이음밤입니다. 예, 웨스턴 가든님도 많은 분들의 고장난 마음을 같이 고쳐주고 계시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지요. 소울지기의 사랑 거짓말이 왜 하필 거짓말이래나 참말만 했는데 마지막 곡이 거짓말이네. 아니에요. 안 거짓말이에요. 들려드리면서 이제 오늘 순서는 마치고요. 내일 춘길 씨 모십니다. 예, 예전에 모세로 활동했던 그분 트로트 가수로 새로운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 춘길 씨 같이 만나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예언자란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 칼릴 지브라는 나무야말로 지구가 하늘을 향해 쓰는 시라고 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지구가 하늘을 향해 쓴 시 작품이 나무라 했으니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수많은 사연,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나무들에게 만약 다리가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들은 한 곳에 서 있지 않고 여기저기 이리저리 무언가를 향해 옮겨 다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차지할 숲의 공간은 좁아지거나 없어지겠죠. 참 다행입니다. 나무에게 다리가 없으니 말이죠. 늘 그 자리에 서서 두 팔 벌려 우릴 맞이하고 있는 나무가 있어서 더욱 시원한 여름입니다. 남창가곡 개면조 소용이 어흐마 듣겠습니다. 이오규의 노래입니다.

앞에서 시작부터 떠들썩하게 불러서 더욱 시원한 노래였죠. 남창가곡 개면조 소용이 어흐마 들으셨는데요. 이오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칼릴 지브란이 한 이야기, 나무야말로 지구가 하늘을 향해 쓰는 시란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시 작품이니 이 숲속에 가면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나무들이 서 있어서 때론 숲속 정적이 깨질 수도 있겠죠. 저마다의 사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나무들에게 만약 다리가 달려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만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리저리 무언가를 향해 옮겨 다니겠죠. 혹시 숲 밖으로 나가기도 할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한데요. 요즘 숲속 그늘로 들어가면 기온이 보통 몇 도가 더 낮아져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서 그 고마운 마음에 오늘 칼릴 지브란 이야기와 함께 숲속 나무와 관련된 상상을 좀 해보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여밀락 1장입니다. 이료풍류회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밀락 1장 들으셨는데요. 일요풍류회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이번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주는 그늘막들로 버틸만 했습니다. 도심에 꽤 우거진 가로수들이 많아 참 다행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로수 참 잘 심어놨어요. 이번 여름 이 나무 그늘이 있어서 참 고마운 때입니다. 윤혜성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봄봄님께서 화요일의 행복 산책길 오늘도 함께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바람이 좀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조금씩 느끼고 계시죠?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가을 느낌이 바람에서 묻어나는데요. 가을바람을 우리가 금풍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방위로는 서방에 해당하고요. 서쪽이

0: 오행 중에 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풍은 바로 가을 바람을 말하죠. 여전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 기운에서 금풍이 아주 조금씩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즈음이라서 이번에 금풍을 소재로 한 시조를 노래한 평시조 한수 만나보시겠습니다. 금풍이 부는 밤에 나뭇잎이 다 지거다. 한천 명월야에 기러기 울어옐제. 천리에 집 떠난 계기 잠못 이루어 하노라. 평시조 금풍이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입니다.
1: 금풍.

금풍이 부는 밤에 나뭇잎이 다 지거다. 한천 명월야에 기러기 울어일제 천리에 집 떠난 계기 잠 못 이루어 하노라. 평시조 금풍이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조시 속에서는 나뭇잎이 다 지는 늦가을의 가을바람, 금풍 이야기라서 음악 듣는 동안 서늘한 기분이었는데요. 미리 듣는 가을 노래 오늘 시원하게 듣습니다.

들어보셨습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1007님 늘 거기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을 노래 없이 반주 음악으로만 연주한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요 중에서 속도가 비교적 느린 육자백이나 흥타령 이런 곡을 반주 음악으로 들어보면 기분이 많이 다른데요. 가곡에서 느린 속도의 음악을 반주 음악으로 들을 때는 또 어떨지 이번에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가곡 반주 음악 듣겠는데요. 곽태천의 피리, 사재성의 해금, 이삼스님의 대금, 김상준의 단소, 송인길의 가야금, 윤현숙의 검은고, 이오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래 없이 듣는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어떠셨나요? 곽태천의 피리, 사재성의 해금, 이삼스님의 대금, 김상준의 단소, 송인길의 가야금, 윤현숙의 검은고, 이오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반주음악이라기보다 독립된 줄풍류음악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가곡 반주음악은

기본적으로 악기 선율에 가곡 선율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반주 음악만 들어도 독립된 기악곡의 모양새를 모두 갖추게 되죠. 오늘 가곡 반주 음악 노래 없이 기악으로만 감상해 보셨습니다. 3453님께서 아주 예쁘게 그린 그림 그리고 백일홍 사진과 함께 어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네 미술관에 백일홍이 만발입니다. 제 집에는 그림의 꽃이 만발입니다. 여름의 고집도 한풀 꺾인 듯 오늘도 안온하게 국악 산책과 작업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올려주신 그림 아마도 직접 그리신 것 같은데요. 아주 예쁜 그림입니다. 화가이신 듯한데요. 3453님 오늘도 작업하고 계시겠죠? 반갑습니다. 이어서 보허자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보허자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입추 지나 날이 꽤 시원해졌어요.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절기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간

폭염 경보가 있었던 모든 곳이 다 해제됐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저녁 무렵, 아침 저녁으로 아주 시원해져서 쾌적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음악은 왜 존재할까?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글을 하나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책 속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을 글이 음악은 왜 존재할까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음악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 가설을 세우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을 약간씩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략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했다.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음악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뇌에 음악이 이토록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을 테다. 전 세계가 음악과 함께 산다. 약 3만 5천 년 된 팬파이프가 발견되었다. 그 말은 보행자 도로보다 팬파이프가 먼저 있었다는 뜻이다. 인류학자들은 우리의 삶에 음악이 어떤 의미였을지 알고자 한다. 나는 인류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 나는 음악 없이 살 수 없지만 인류학자는 없어도 된다. 그러나 인류학자와 음악이 모두 필요한 질문이 있다. 음악이 진화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 가설이 있다. 1. 음악은 파트너 선택에 유리하다. 2. 음악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3. 음악은 사회에 유익하다. 첫 번째 가설. 음악은 파트너 선택에 유리하다. 지구력이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세련된 석기시대의 남성은 음악으로 자신의 창조성을 드러내 매력적인 석기시대 여성을 얻었다. 두 번째 가설.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음악을 발명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가설이 있는데 전 세계에 비슷한 자장가가 있기 때문이다. 자, 자라고, 제발 좀 이제 자, 라고 소리를 지를 때보다 노래를 불러줄 때 아기는 확실히 더 평화롭게 더 오래 잔다. 남자는 저음을, 여자는 고음을 가진 까닭을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남녀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다. 그러나 자연은 모든 중요한 소리를 고음으로 만들었다. 아기 울음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휴대전화 벨소리, 또한 고음은 이끄는 소리이고 저음은 따르는 소리이다. 남자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면 여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사제, 판사, 백파이프 연주자를 보라. 그리고 여자처럼 고음으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좌향좌라고 명령할 때 마지막 좌를 높이 올린다. 여자는 남자보다 보통 한 옥타브가 높다. 마지막 좌를 낮게 깔면 아무도 왼쪽으로 돌지 않을 것이다. 귀에는 고음을 감지하는 유모세포가 저음을 감지하는 유모세포보다 3배가 많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일까? 고음, 이끄는 소리 여자 대 저음, 따르는 소리 남자. 세 번째 가설, 음악은 사회에 유익하다. 내가 누군가와 음악을 한다면 나는 그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음악은 사람을 연결한다. 그것만으로도 음악은 사회에 유익하다. 모든 행사와 중요한 사건에는 그에 맞는 노래가 있다. 민요, 자장가, 동요, 노동요, 선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 애도의 노래, 장송곡, 행진곡,

응원가 등 자연은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런 특이한 성대를 주었을 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 네 옥타브를 노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졌다. 물론 모두가 머라이어 캐리처럼 노래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의사소통만 해도 되었다라면 굳이 네 옥타브를 낼 필요는 없다. 한 옥타브를 내는 성대면 충분했으리라. 그러므로 노래하라. 파트너 유혹을 위해, 잠들기 위해, 혼자 또는 여럿이 당신은 뮤지션이다.

경기민요 창부 타령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보내드렸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책,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 음악은 왜 존재할까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글 읽어보았습니다. 음악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 가설을 세우면서 설명한 글인데요.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글이라서 음악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었죠. 음악을 발명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가설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자장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 또 자연이 모든 중요한 소리를 고음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 음악은 왜 존재할까라는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실제 음성의 특성상 남성의 목소리보다 여성의 목소리가 더 뚜렷하고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사실,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크리스토퍼 로이드의 이야기도 그런 설을 뒷받침하고 있네요. 글동무님께서 오늘도 좋은 음악과 말씀들 감사드려요. 국악산책 덕분에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아쟁산조입니다. 윤윤성 명인이 자신의 아쟁산조를 발표한 그 음악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1980년대 무렵에 그 아쟁산조를 발표하셨습니다. 명인은 10대 때부터 단가, 판소리 곱법, 태평소 이런 여러 악기, 음악을 배우면서 남들과 비교되는 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나이 19대에 부친이 타계하시자 당시 여러 국극단의 악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반주하시면서 음악성을 더욱 키워나가셨고요. 한편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그려나가셨습니다. 임춘행 여성국극단에서 일하실 때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바로 한일섬 명인을 만나게 된 건데요. 이후에 아쟁 연주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아쟁 연주자로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셨는데요. 자신의 산조는 80년대 초반에 구성해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윤윤성류 아쟁산조 듣겠습니다. 윤윤성 명인의 제자이죠. 명인의 아드님인 윤석영 연주자와 함께 거의 형제처럼 함께하면서 명인의 집에서 아쟁산조를 배운 신현식의 아쟁 연주로 듣겠고요. 김지혜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윤윤석 류 아쟁산조 들으셨는데요. 신현식의 아쟁, 김지혜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쟁 연주자 신현식은 어려서 부친에게 박종선 류 아쟁산조를 배웠는데요. 윤윤석 류 아쟁산조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그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명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신현식의 부친과 윤윤석 명인이 거의 의형제처럼 지내셨다고 하죠. 이 아쟁 연주자 신현식은 방학 때가 되면 거의 명인 댁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아쟁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명인께서 거의 막내 아들처럼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스승의 음악을 이은 연주 감상해 보셨습니다. 나우에님께서 새싹 문자로 안녕하세요. 방금 전 읽어주신 책 제목과 저자 이름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란 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판소리 한 대목 골랐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공명 출사 대목입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공명이 사는 초당을 두 번이나 찾아갔을 땐 허탕을 했고요.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제갈 공명이 초당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바로 만날 수가 없었고요. 약간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공명이 분명 안에 있긴 한데 바로 나오지 않는 거죠. 이 성질이 급한 장비는

0: 불을 지르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공명이 유현덕을 보고 갖게 된 인상 또 유현덕의 공명에 대한 첫인상이 이 대목에 비교적 상세히 묘사가 됩니다. 우선 공명이 현덕을 살펴보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머리 장단에 맞춰 부르는데요. 그 부분 좀 풀어볼게요. 면여 관옥이요 자고 기이하여 순약 도지하고 수수 과술이라. 면여 관옥이라고 하면 얼굴이 마치 관옥과 같고 자고 기이 두 귀를 스스로 돌아본다는 말인데요. 두 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크단 말이죠. 또 순약도지는 입술이 마치 연지를 바른 듯 붉다 이런 뜻이고요. 수수과술 손을 아래로 들이우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손이 그림에도 보면 유비의 모습이 지나치게 긴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유현덕의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오모홍포에 뚜렷이 앉은 모양 중흥할 인군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오모홍포라고 하면 검은 모자에 붉은 도포란 의미인데요. 그와 같은 앉아있는 모습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인군의 모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하 내용을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공명 출사 대목을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동자가 나오고는 선생이 개옵시냐. 동자 대왈. 이제야 도산하야 서책을 보시다 초당춘수 깊어싸우니 기침키 어렵싸옵니다. 오 그러면 고치 말라. 현덕이 발장 끼고 계하에 서 있을지 육덕 성질은 급한지야. 우리는 부럽뜨고 검은 발을 뒤거들면 고성대가라. 오 우리가 가는 금기고 여비라. 저만한 사람을 보려고 삼고초로 지금 건을 저렇게 고만을 보려 저무 초당을 베어 못 찌르고 한 그름에 불을 쌓아봤어. 지르면 공명이 재주가 있다니 잔말인가 가수인가 자나깨나 죽나 살아버리라. 달려드니 현덕이 말류헌다. 현재야 현재야 현재야 우는 그리 말라. 그런 놈이 없난지라. 기성이면 불성이라. 은나라 탕인군도 기운을 보량으로 신야의 산빙호공 춘추 때 제환공도 동방야인 보량호고 다섯 번 찾아갔다 개우 한 번 보았었고 중랑도 강태공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정성으로 와룡 선생을 보리로다. 운장은 익덕 따르고 저편 멀리가 하해를 기다리라. 그제야 공명이 잠을 깨어 그란 숙을 벗으되

창일지요 대몽을 수선 각곡 평생.

얼필을 다한 후 동자불놈으로 시되 밖에 속객이 오셨느냐? 동자 대답하되 천일 왔던 유황숙 세 번째 데려와야 반일이 되어 싸웁니다. 그러면 어찌 진즉 고치 아니하였는고? 공연이 거동

공보하라. 후당으로 들어가. 이윽히 친정 타각. 그관을 현지하고 현덕을 안겨하여 단을 올라이 빌려준 국.

이 못할

당신이 영웅이 분명구나. 현덕이 공명을 아무리 보아도 영웅이라. 유황속 끌어안져 지성으로 비는 날이. 선생 잠깐 듣주시오. 당신이 이약하고 구군이 망극이라. 종묘

0: 백성계사직이요 집상은계 백성계라
1: 치고
0: 폭풍은 삽사보고 백설은 푼붓 헛내기 손보라
1: 헐,
0: 충철은

겨 천이제제와 안방부 지심으로 옛날을 구하소서. 공명이 배사유할 양이 본시 무식하와 포위 천사로 남양의 박갈기와 강호곡이났기 그를 좀 좋아일삼거든 천하 도모한단 말씀만 불성설이라. 낭설 포문하시고 존가 허행을 하셨나니다. 형익도 펼쳐놓고 중원시사 운운하여 이해로만 말씀뿐이오 나올 뜻은 없는지라. 현덕이 기가 막혀

0: 여보 선생님 여보
1: 쉬워.

0: 무리요. 신원 이 한순미라 현덕 일편신미 구청 사모친다.
1: 판소리 적벽가 중에 공명 출사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시원한 태평소 소리 준비했습니다. 경기 호적 풍류인데요. 최경만의 태평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경기 호적 풍류, 최경만의 태평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한낮에 볕이 뜨겁지만 저 볕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알곡이 익어가겠구나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 푸른빛의 풋사과가 한참 나와서 싱싱하고 맛있던데

있는데요. 앞으로 이 여름 햇빛 제대로 받으면 하루하루 다르게 붉어지고 더 먹음직한 사과로 익어가겠죠. 결실의 계절로 달려가는 즈음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싱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막대를 찾아짚고 망사대를 찾아가서

돈을 받아 손에 쥐고 차가 집을 더

아이고 저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그러니 영감 속이 어찌 그렇게 속이 얍소.

여보 뺑파. 그만 일어나소. 삼복도에 2, 30리 걸어가다가 조반을 먹고 벌써 황성을 올라가세. 여보 주인, 우리 마누라 봤소? 아, 젊은 봉사하고 벌써 떠났소. 멋이 어쩌고 어쩌 녀석? 날 보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그 봉사 혹은 내오간 줄 알았지. 영감하고 내오간 줄 알았소.

새끼 호리나 바싹 깨물어 갈련.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인사불사 생각한다. 날이 차차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 눈에는 늘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어느덧 중장년이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애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다 자란 성인 자녀마저 온전한 개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품 안에서 계속 통제하려 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정성껏 입혀서 단단하게 키워내는 것까지가 부모로서의 일막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자녀가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조용히 응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몫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녀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가도록 조금은 거리를 두는 일, 어쩌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단단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불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경기민요 본향 노랫가락입니다. 소리의 한명순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 민요 본향 노랫가락이었습니다. 소리의 한명순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부모의 지나친 밀착과 보살핌 속에서 자란 청년들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네.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모든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는 완벽한 울타리가 되는 것. 당장은 그것이 안식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실전에 나섰을 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과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빼앗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바짝 끌어당기기보다는요, 한 걸음 물러서서 손을 놓아주는 것, 그 따뜻한 믿음과 지지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한 울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결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풍경 소리 준비하고요. 수요일에 만나는 정겨운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태평춘지곡입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새음원 시리즈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음악들을 꺼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에 발매된 김돌산 신방 봄풀이 앨범 가운데서 지장 봄풀이를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제주에서 이 봄풀이는 신들의 근본과 내력을 노래와 말로 풀어내는 서사무가를 뜻하는데요. 이 지장 봄풀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뒤 결혼 후 남편과 자식, 시댁 식구까지 모두 잃은 지장 아가씨의 기구하고 서글픈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지장 아가씨는 죽은 가족을 위해 정성껏 굿을 올리며 치유를 이끄는 존재이자 후에 새로 환생하게 되는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한데요. 제주에서는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당이라는 말 대신에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신방은 제주도의 어떤 곳이라도 제법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이 소리를 전해줄 김돌산 신방은 제주 월정리 본향당의 계보를 이어오며 옛 사설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제주굿의 귀한 큰 신방입니다. 자, 그럼 우주와 인간의 삶을 이어주는 제주 서사무가의 장엄하고 원초적인 울림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돌산 신방의 지장 봄풀이,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0: 야치장 만부살신 불어수다 동으로도 일천걸어 서울로도 일천걸어 남으로도 일천걸어 북으로도 일천걸어 야걸음질 놀라운 한 신명도 치매로 본명도 치매로 아주 싹거둔한 삼천걸음두에 삼천군병에 와각바각 진이로우라 가는 구나 옛날 혼합시 시절에 가던 군병이로구나 가벽시 시절에 가던 군병이로구나 천지대소별랑 시절에 가던 군병 초궁전의 군병 이궁전의 군병 상궁전의 시황삼맹감 삼천서일월두에 분양두에 터신지신 노방신장 삼천야 군병이랑 예. 창굽이었디야 맥굽이었단지 술단지 다 털었구나 진로 봐라 진라제 발로 봐라 발간기 저싱돈 헌폐지자 이싱돈 치화금전 야 다란이로 예, 저먼정들에 예 삼천군병 나간 실방도 알아 울립니다.
1: 김돌산 신방의 소리로 제주 신화의 오랜 역사가 서려 있는 지장본풀이 긴 호흡으로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제주구세의 명맥을 잇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기록으로 남긴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음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들뼛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서 매나리 가락 듣겠습니다. 피리 연주의 지영희입니다.

0: 지영희의 피리연주였습니다. 메나리 가락 듣고 오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눈이 뻑뻑할 때 찾는 일회용 인공 눈물. 그런데 눈에 넣기 전에 용기부터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세럼이나 앰플 같은 화장품 가운데 일회용 인공 눈물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라서 서랍이나 화장대에 함께 두면 얼핏 보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화장품을 인공 눈물로 알고 눈에 잘못 넣어서 안구가 손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죠. 눈에 넣도록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들어있는 보존제나 다른 성분이 눈에 닿으면 화끈거림과 이물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결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각막이 손상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익숙한 모양만 보고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인공 눈물을 눈에 넣기 전에는 용기에 적힌 제품 이름과 의약품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 눈물과 화장품은 같은 서랍이나 주머니에 넣지 말고 보관 장소를 따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용기에 글씨가 작아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겉포장과 함께 보관하거나 눈에 띄는 표시를 붙여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었다면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마시고요.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바로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씻은 뒤에도 통증이나 충혈, 또 눈부심과 이물감이 계속된다면 안과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인공 눈물과 화장품이 같은 곳에 놓여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우리 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판소리 신봉사 중 안시맹인 대목입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주봉신입니다.
1: 이렇듯 방아 찍고 밥도 먹고 사랑방에서 편히 잔 연후에 아침밥까지 잘 얻어먹고 다시 황성을 올라갈지 또 석양을 당도하여 한모롱이를 돌아드니 어떠하신 여인인지 저기 가시는 게 신봉사시오.
2: 하시고,
1: 신봉사만 이르지 못이지오. 신봉사 혼자 말로 이곳에서 날 사람이 없는데 그게 안 이리로다. 따라가니 집 안으로 들어가 유당에 앉히고 저녁을 잘 대접한 연후에 여인이 다시 나오며 봉사님 내당으로 들어가십시다.
2: 예.
1: 내당으로 들어가니 내당에 어떤 부인 11월 부르더니 좌로 주어 앉힌 후 그 부인 헌옷 말이 당신이 분명 신봉사시지요. 그거지 아십니까? 아는 도리가 있습니다. 대승은 안가옵고 십세전 안맹어요. 진원 법을 대강 배워 삼게 35세 금년이래야 방년인 줄 내 무가로쓰나 간밤에 구멍을 꾸니 1월이 떨어져서 무리가 잠긴 것을 처음에 선뜻 건져내요. 품이 다 안 왔으니 천상의 1월이란 사람의 안목이란 내 배필 달과 같은 뱅이

0: 간이 없겠네다. 신봉사 속으로 어찌 좋던지 두부자루 터진 듯이 한번 웃더니만은 말사 좋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쉽까 몰라.
1: 아이고,
0: 신봉사와 안시맹인가 그날 밤 지낸 일이야 니 알 수 있으리요. 통방 화축에 호주몽을 꾸었겄다. 모든 근심 다 잊어버리고 잠시라도 즐기더니 그날 밤 몽사가 귀헌지라

0: 건월
1: 다
0: 안심행인 묻는 말이 우리가 백년 가약을 맺은 후 첩은 평생 소원을 이뤘는가 하옵난디 무슨 걱정이 많으신지 첩이 도리어 불안하옵니다. 신봉사 듣던 게 허는 말이
1: 다
0: 이내 발작 기바고요 평생을 두고 증오

0: 아까운 일을 상기했는데 간밤에 꿈을 꾸니 내 몸이 불 속에 들어 보이고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메어 쳐보이고 나무에 떨어져 뿌리를 덮어보이니 나 죽을 꿈인가 원하이다.
1: 하시고
0: 안심행이 니 말 듣고 묵묵히 앉았더니 그 꿈 잔이 좋사이다.
1: 하시고
0: 해몽을 이르게 들으시오.
1: 다
0: 신암하중허니 회복을 가지라. 몸이 불 속에 들었은 지 옛일이 회복될 대목이요.
1: 하시고
0: 커피 찾고 허니 입궁치 살기라. 가죽을

0: 하니 자손을 가봉이라 나무에 떨어져 뿌리를 덮었으니 자녀를 상봉을 대모이오.
1: 아, 좋지.

신봉사 이 말 듣고 탄식어요 하는 말이 내게는 천부당 만부당이요 마 이불을 송설이요

0: 송반을 마친 후 그날 함께 길을 떠나 황성을 당도하니 소경이 어찌 보였던지 소경이 천재 되었구나.
1: 아,
0: 복명산

0: 할치고
1: 이런 이런 소리 원이 큰 산 전개 펑 그렇게 들린다.
2: 판소리 신봉사 중 안시 맹인 대목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들으실 곡은 산조합주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연주의 숙명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산조합주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였습니다. 10분의 긴 호흡으로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해금연주의 한다해.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전남 강진으로 가겠습니다. 강진하면 고려 청자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청자촌 안에 우리 옛 그림의 정겨운 멋을 만날 수 있는 한국 민화 뮤지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요즘 복을 부르는 호랑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 복을 부르는 민화 호랑이, 호랑이 왔답니다. 이번 전시는 이달 27일까지 한국 민화 뮤지엄 2층 기획 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화 속 호랑이를 주제로

한 작품 45점을 선보이는데요. 민화 속 호랑이는 예로부터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는 길상의 상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무섭고 용맹한 호랑이이면서도 어딘가 익살스럽고 친근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민화 호랑이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시대와 작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호랑이들을 살펴보며 전통 민화가 가진 상징성과 그림의 재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작품 감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민화 호랑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거울 촬영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관람객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옛 사람들은 그림 한 점에도 복을 바라는 마음,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강진 청자촌을 찾으신다면 고려 청자의 고운 빛도 만나고 민화 속 호랑이가 전해주는 넉넉한 복의 기운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강진 한국 민화 뮤지엄에서 이달 27일까지 열리는 기획전 복을 부르는 민화 호랑이, 호랑이 왔다. 네, 오늘 풍경 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봄 내려온다 듣겠습니다. 노래의 이날치입니다.

한 발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

이날치의 노래로 범 내려온다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이준호 작곡의 바람강입니다. 이 곡은 전통적인 단선율에서 벗어나 우리가락의 재즈적인 화성과 감각을 더한 25현 가야금 독주곡입니다. 정길선의 섬세한 연주를 통해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야금의 다채로운 울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야금 연주의 정길선입니다. 바람, 강, 10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제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된 고생스럽고도 낭만적이었던 풍경 하나 소환해볼까 합니다. 혹시 수십 년 전 여름날 한강에서 수영하며 피서를 즐기셨던 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1930년대 어느 신문에는요,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름볕이 뜨거워 간다. 푸른 물의 유혹은 도시 사람이 그리워하는 안식처이다. 한강, 서울의 동남을 흐르는 한강이야말로 한여름 서울 사람의 몸 쉬는 곳이요, 정신을 씻어 내리는 곳이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던 피서지는 다름 아닌 한강이었습니다. 특히 용산구 이촌동 백사장 주변, 여름만 되면요, 사람 반, 물 반이었는데요. 이미 1930년대부터 한강 인도교 아래 경성부영 수영장을 개설하고 다이빙대 같은 그 설비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1932년에는 연희전문학교가 양화진에 학생용 수영장을 만들었을 정도로 한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천연 수영장이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그 시절엔 여성들의 수영장 방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는 점입니다. 골방에서 땀만 흘리지 말고 강으로 나와 태양을 쬐야 건강해진다면서 여성들에게 튜브를 무료로 빌려주기도 했답니다. 물론 익사사고 위험도 커서 1939년엔 한강은 황천행 입구다라는 뭐 흉흉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 경비선은 물론 보이스카우트 단원들까지 나서서 막루대 감시를 서야만

만 했던 곳이죠. 자, 음악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마포나루입니다. 연주의 슬기둥입니다.

마포나루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슬기둥이었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뜨겁고 활기찼던 그 한강 수영장은요, 시간이 흐르며 큰 걸림돌을 맞이합니다. 바로 수질 오염과 개발이었습니다. 1962년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우글우글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한강에서는 수영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968년에는 건설용 모래를 마구 파내는 바람에 100m가 넘던 백사장이 순식간에 위험한 흙탕물 연못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민의 피서지였던 정겨웠던 한강 수영장은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세상 참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직접 강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죠. 요즘 한강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뚝섬과 여의도, 잠실과 난지에는 이제 화려한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들어서서 여름철 밤 10시까지 시원한 야간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얼음탕 이벤트부터 한여름밤의 버스킹 공연, 전통 줄타기 공연까지 열리고 있으니 옛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다채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강변 북로 위를 가로지르는 성수 구름다리에 올라서 저 멀리 한강을 바라보면서 물멍을 즐길 수도 있고요. 동작대교 위에 있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잔 손에 쥐고 붉게 물드는 노을과 오가는 지하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밤이 되면요,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아래서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야경을 즐길 수도 있죠. 시민 누구나 나름의 방식으로 거닐고 쉬어갈 수 있는 곳, 또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명소인 한강. 비록 백사장을 달려서 텀벙텀벙 뛰어들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오늘

해질녘엔 한강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시원한 강바람에 묵은 시름을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추억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숙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마을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김남순, 대금의 박영호입니다.

김남순의 가야금과 박영후의 대금 연주로 들려드렸던 강마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곡 함께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준비한 곡은 낙동강 서곡입니다. 연주에 경상북 도립국악단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낙동강 서곡이었습니다. 연주의 경상북 도립국악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시간에는 한강을 모델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역별로 유명한 강들이 있죠. 경상도의 낙동강, 전라도의 영산강, 또 충청도의 백마강. 그런 곳이 예전에는 피서지로 네,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문 외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이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어제는 많은 것이 해제된 날이었습니다. 폭염경보 해제, 열대야 해제, 한낮 외출 자제도 해제, 야외 작업 자제도 해제. 2주 넘게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던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이번 주는 폭염경보 해제와 함께 내 마음을 짓누르던 것들도 하나씩 해제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걱정도 해제, 남의 눈치도 해제,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해제, 오래 묵은 서운함과 미련은 물론 자꾸 밀어둔 일에 대한 부담까지 해제. 폭염이 물러나듯 나를 답답하게 하던 것들도 조금씩 힘을 잃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리네 쌀. 오늘 첫 곡은 해금 연주자 김주리의 명랑타조였습니다. 자, 지금 전국 날씨가 우와, 안동이요 16.6도예요. 대구가 21.5도, 제주 21.5도, 또 대전도, 야, 대전 왜 이렇게 15.3도입니다. 서울은 21.5도, 인천 22.9도로 기온이 확인되는데요. 이 정도면 보일러? 보일러 좀 오반가요? 어쨌건 지난밤에는 에어컨 당연히 끄고 주무셨을 것 같고 창문 열어놓고 주무신 분들은 아, 새벽에 제법 춥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기온입니다. 야, 당연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폭염경보 해제, 열대야 해제, 한낮 외출 및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이 말도 이제 해제됐습니다. 낮에도 마음껏 다니십시오 라는 건데요. 무더위 해제와 함께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도 하나씩 해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폭염경보도 해제됐는데 여러분도 오늘 뭐 하나쯤 해제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눈치, 걱정, 잔소리, 다이어트, 미뤄둔 약속까지 다 해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미뤄둔 약속은 이제 실행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내가 하고 있는 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거 해제하고 싶으신지 그 이야기 이 아침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창호의 드리네 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걸을까의 노래 바람 아리랑 듣습니다.

함께한 팀이죠. 이 노래는 달리기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무더위 떠났고 폭염경보도 해제됐고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하나 한 가지도 한번 해제시켜보자 이런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내가 해제하고 싶은 것.

우리 애청자분이신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냉기가 계속 에어컨 틀어놓으면 뭐랄까요? 이 피부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어가지고 되게 춥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또 더운 데에서 택시로 승차한 그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에어컨 좀더

여름은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목금탕 조승하시랑. 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할로 상봉. 여자한테도 지적 얼기를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체백은직 모두 다 백발음어시로구나 세월아 가지 마라

장비 달아놓고 콧북투시 거는 놈과 부무부력 허는 놈과 연기와 못못하는 놈 자리로 잡았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못 입네들 서로 고아 앉아서 한 개

음악공장 자몽의 사랑도 매화로다에 이어서 아트쿠도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사철가 듣고 왔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오늘 내가 해제하고 싶은 것 얘기 나누는데요. 해바라기님, 몸에 붙어있는 파스 이거 해제하고 싶어요. 엉치부.

부분이 아파서 파스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붙였는데 다 떼어내고 예전처럼 편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아픈 곳이 하나 둘 늘어가니까 불편하고 슬픕니다. 젊어서 운동 많이 할 걸.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시면 되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젊은 분들한테, 자녀분들한테, 노인들이 할수 있는 운동 뭐 없을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답을 찾아가서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막 헬스 하시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8093님, 아침잠 좀더 자기 해제입니다. 아, 이거는 좋은 해제는 아니네요. 아침 더 느릿하게 여유를 못 부린다는 얘기이신데,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아이 밥 챙겨주고 등교까지 시켜줘야 합니다. 2학기 시작하셨어요. 아하. 그렇군요. 아이 그래도 또 아이가 학교로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아싸 좀더 자야지 커피 한잔 마시는 여유를 누려야지 하실 수 있잖아요. 6503님, 저는 매사에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 사람입니다. 심지어 운동도 잘해야 되니까요. 이 몸이 늘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는 그냥 출석에 의미를 둬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뭘 해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해내지 마!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해내기도 하고 잘 하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자, 바버레츠의 노래, 가신 애들 듣습니다.

바버레츠의 가신 애들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6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플룻,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국내 정상급 3중주단 트리오 솔러스의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흐에서 피에르에 이르는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공연은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크리스틴 헤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인데요. 전세계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적인 대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책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트리오 솔러스 공연은 5쌍께, 나이팅게일 책은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정선아라리 빠른 소리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0: 오호.
1: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가려진 곡식은 무엇일까요? 요새 쪄먹음은 맛난 간식인데 옛날 강원도에선 이걸로 밥도 지어 먹었대요. 보기 드려요. 1번 조, 2번 보리, 3번 수수, 4번 옥수수, 껌이죠? 강원도에서는 이걸 강냉이라고도 부르고요.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도 이걸로 만들쥬. 아, 지가 너무 많이 알려드렸나? 이제 아시겠쥬?
1: 네, 청어가 오늘은 힌트 힘조절 실패입니다. 민요 가사 맞히기 퀴즈입니다. 오늘은 정선 아라리 빠른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벗은 신발 하나.
1: 이 곡식을 잘게 쪼개서 밥을 지어 먹던 강원도의 생활 모습이 노래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가사 내용입니다. 자, 효과음에 가려진 이 곡식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조, 2번 보리, 3번 수수, 4번 옥수수입니다. 창호가 힌트를 거의 다 줬어요. 강원도에서는 강냉이라고도 부르고 여름에 뉴슈가 넣고 쪄먹으면 으아 진짜 맛있죠.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해 보시지요.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성시경의 노래 팝콘 듣습니다.

0: 성시경의 노래 팝콘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퀴즈 정선아라리 빠른 소리 들려드렸는데요. 가사 중에 땡땡땡 밥은 오골박자 끓는데 이 땡땡땡은 뭘까요가 오늘 퀴즈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조, 2번 보리, 3번 수수, 4번 옥수수였습니다. 아까 강원도에서는 오늘 정답 이것을 강냉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25님 정답 옥수수요. 사투리로 옥시시. 옥시시라고 그래요? 어느 동네 사시나요? 옥시시. 아, 재밌네요. 0853님 정답 4번 옥수수. 제가 옥수수 킬러라서 한 번에 서너 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우와, 진짜 많이 드시네요. 식사 대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혼자서 오전 7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혼자 일하는데 간식으로 옥수수 먹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려 14시간을 일하시는 건가요? 중간에 쉬엄쉬엄 쉬는 일도 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115님 오늘 처음 사연 주셨어요. 정답 4번 옥수수. 저희 시어머니 옥수수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손주 좋아한다고 꼭 옥수수를 택배로 보내주십니다 라고 하셨고, 5784님 옥수수 정답입니다. 지인이 매년 보내주셔서 삶은 옥수수가 냉동실에 그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1612님 아드님이 휴가 나오셨다가 오늘 부대로 복귀한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마음이 좀 서운하시겠네요. 그죠? 그래도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다음 휴가가 있을 거니까요. 그걸 또 기다려야겠죠. 정답 옥수수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무엇일지 창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옥수수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0: 어잉,
1: 지가 저번 날에 강원도 가서 사 먹은 옥수수는 진짜 됐다 맛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쪄준 건 뭔가 좀 밍밍해요.
0: 아, 그거 밖에서 파는 옥수수에는 달달한 감미료를 넣어서 그럴 거야.
1: 지도 알아요.
0: 뭐?
1: 그게 뉴슈가잖아요.
0: 아니.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진짜 창호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7851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089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그리고 2115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합니다. 7851 범장기지 떡, 0897 어쩌다 못난이 김치, 2115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똑똑한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다.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안녕. 자, 창호 보내면서 하모니카 연주가 박종성 이분 하모니카계의 손흥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시고요. 고명진 이렇게 두 분이 함께하는 하모니카 산조 열림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총사령관님이란 호칭이 마땅하겠으나 오늘은 아버지의 여식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곧 최전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하다고 다들 만류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대안의 잔다르크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저의 뜻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 지보경. 회복할 복 영화 영.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나길 고대한 어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보경이 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만주로 건너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보경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보경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대한의 잔다르크 지보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다른 목적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
1: 우리 형차.
2: 이한철의 청어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 강원호의 여러분들의 소리로 연자맷돌 끌어내리는 노래, 제주도 민요였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OTT 드라마였죠. 파친코의 주인공 선자 역으로 잘 알려진 배우 김민아 씨가 부른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드라마 안에서도 훌륭한 연기, 영어 실력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노래도 굉장히 잘 부릅니다. 최근에 또 지난달 말일이었죠. 7월 31일 제5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라이브 노래를 했는데요. 우와, 라이브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That's Life라는 노래인데요. 그걸 오늘 한번 실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노래는 1963년 마리온 몽고메리가 부른 것으로 최초 발표가 되었고요. 잘 알려진 버전은 그로부터 3년 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버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가사 내용은 인생의 오르내림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결국 정상에 오를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아가 부르는 That's Life 함께 들어보죠.

김민아의 노래 That's Life 실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노래 잘하죠. 60년대? 5, 60년대?

근데 그 소울 음악 혹은 뭐 리듬 앤 블루스 그 느낌 그런 음악을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나 봐요. 그냥 노래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취향이 있다는 것도 참 좋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김민아 검색하면 프로필이 일단 나오고 뉴스가 쫙 뜨는데 17kg 감량 화제의 김민아 이거로 뉴스가 아주 도배되어 있는데요. 감량하기 전의 모습도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연기 또 노래를 들려줄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주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알알뉴스. 자, 알알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이 8월 12일, 3일 뒤면 광복절인데요. 광복절 앞두고 연예계의 친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배우 하영 씨가 가족사를 언급한 일이 예상보다 큰 파장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1: 예, 배우 하영 씨는 그 중증외상센터 등등 이제 드라마에서 예. 조연으로 활동을 하고 오. 이제 지금 막 광고도 많이 찍고 주연
0: 아,
1: 예, 주연작도 이제 많이 맡게 된 그런 배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나왔었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본인을 홍보하면서 가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4대째 의사 집안이다. 오. 명문가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프로그램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통은 연예인의 뭐 할아버지나 네. 증조 할아버지까지 알게 되는 일은 없잖아요. 아,
0: 말하지 않는 이상.
1: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증조부가 안상호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0: 예.
1: 근데 이 안상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1902년에 일본 동경자의 의학 전문학교 졸업해서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딴 인물이에요.
0: 오.
1: 그리고 귀국 후에 순종의 전의를 지내면서 그러니까 뭐 주치의 같은 거죠.
0: 예.
1: 국내 1호 양의원을 열기도 했습니다.
0: 그래서 의사 4대째 의사는 맞긴 하네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어떤 인물인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1: 예, 그런데 이 안상호라는 인물이 이미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사람이더라고요. 부정적인 것으로.
0: 아, 그래요?
1: 예. 그 KBS 역사 스페셜에도 이제 친일 논란으로 나왔던 아하. 사람이에요. 거기에까지도 나왔던 고종 독살설까지도 연루가 돼서 나왔던 건데
0: 그렇군요.
1: 이 안상호의 1918년 매일신보 인터뷰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1: 안상호가 이 인터뷰에서 나는 일본인과 같아서 옷도 일본 의복을 입고 아내도 일본 여자다. 집안 규율이나 음식 생활을 다 일본식으로 하고 있다.
0: 예.
1: 조선인과는 상종할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놨어요.
0: 그러면서 심한 말이네요.
1: 자신의 가정을 꾸린 그런 일본인 아내와 살면서 일본인 가풍으로 일본 음식만 먹고 일본 생활을 하는 자신의 가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0: 자신의 입으로 내선일체를 얘기한 거네요.
1: 네. 이게 정말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왜 여기 매일신보에 이 집의 인터뷰가 실렸냐면
0: 예.
1: 아주 훌륭한 내선일체 사례로 소개를 하려던 거였어요.
0: 이야.
1: 이 매일신보가 총독부 기관지였고 그리고 이 매일신보가 한 몇 가정을 더 이렇게 특집으로 기사를 꾸려서 소개를 해요.
0: 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1: 네.
0: 전 국민이 다 이래야 된다라는
1: 네.
0: 거잖아요.
1: 괜히 뽑힌 게 아니겠죠. 와. 총독부 기관지의 눈에 들려면 이 정도 해서 아주 훌륭하게 내선일체 되고 있고 식민 통치를 어떻게 정당화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0: 오호.
1: 행복해질 수 있고 집안의 웃음이 끊일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0: 야, 진짜 싫은데요. 많이 싫은데요. 이 말은.
1: 그래서 그 원래 영친왕이랑 이방자 여사가 이제 결혼하게 될 때 영친왕은 왕족인데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백성들의 민중들의 분노 이런 것들을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 기회

0: 기사를 썼다는 얘기가 있고요.
1: 예.
0: 또 그 안상호는 대정실업 친목회라는 곳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1: 예.
0: 대정실업 친목회라고 하면은 그냥 뭐 평범해 보이잖아요.
1: 예.
0: 근데 요거를 이 대정이 뭐냐면 다이쇼예요.
1: 다이쇼. 다이쇼.
0: 그 일본은 일왕 그 천왕이라고 해서
1: 아.
0: 그 연호가 있잖아요.
1: 예.
0: 뭐 헤이세이, 레이와, 쇼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예.
0: 그 당시에 그 일왕, 천왕에 대해서 대정, 다이쇼. 그래서 그렇게 추종하는
1: 우와.
0: 친목회인 것이고 여기에 라인업을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1: 예.
0: 이 여기 멤버는 이완용, 송병준 등이 참여했던 모임입니다.
1: 대표적인 친일파들인데요.
0: 네. 그런 아주 유명한 친일파들이 들어가 있는 모임이고요.
1: 이야.
0: 그리고 또 있어요.
1: 또 있어요?
0: 그러니까 우와. 고종의 독살설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1: 아, 의사니까.
0: 예. 고종 주치의였으면은 충분히 이제 접촉이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고.
1: 예.
0: 그래서 여러 기록에도 그 영친왕 비인 이방자 여사의 수기에도 나오고 당시 일본인 관료의 회고록에도 그 총독부가 안상호에게 독살을 명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 기록이 있군요.
0: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와서 우리가 고종을 어떻게 그 뭐 부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1: 아,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거는 뭐 떠돌던 소문이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일본인들조차도 안상호가 독살을 했다더라. 그 사람한테 시켰다더라 라는 말이 돌 정도의 그런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다.
1: 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우 하영 씨는 몰랐을까요?
0: 그거를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어떤 후손이라면

0: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고종이 독살됐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어쨌든 고종이 승하하고 나서 예. 3.1 운동에 또 발단이 된 거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역사적으로 굉장히 굵직한 아주 중대한 일이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증조부의 이야기였고 조부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1: 예. 고 할아버지도 뭐가 있어요?
0: 예. 고 안부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인데요. 이 1949년부터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을 연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소록도 하면은 요즘에는 또 뭐 좀 잊혀지기도 했지만 요즘에도 예. 이 꼬꼬무나 뭐 이런 데 나와요.
1: 맞아요.
0: 뭐 예,
1: 네.
0: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이 소록도 병원에서 강제 정관 수술과 낙태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던 때입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 상대로
1: 예.
0: 강제로 에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또 이제 뭐 시체를 해부한다든가
1: 어이구.
0: 이런 식이었는데
1: 반인권적인 일을 자행했네요.
0: 예, 물론 이 안부 교수가 인권유린 행위에 직접 가담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요 시기가 그때 악명 높았던 때예요.
1: 예.
0: 낙태 자행하고
1: 아.
0: 예. 그때 소록도 병원에 부임을 했고
1: 의혹을 피해갈 순 없겠네요.
0: 아, 그렇죠. 그리고 한센병을 연구했다라고 돼 있지 한센병을 치료했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야.
0: 예. 그래서 이 사태를 계기로 이 소록도의 비극도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이 일이 진짜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1: 오. 그러니까
0: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가
1: 그래요?
0: 이걸로 장악이 된 수준이 제가 그 많은 테마와 그 많은 뉴스 기사와 이슈들을 보지만
1: 네. 이번 주 머리 기사로 지금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0: 예, 이렇게 온갖 커뮤니티의 베스트 게시판을 3분의 2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1: 지금도 제가 뉴스 클릭해놓고 있는데 연예계 뉴스에서는 하영 씨 이름이 막 계속 보이네요.
0: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 소록도 병원 이 시기, 이 재직했던 이 시기가 환자 가슴에 침을 꽂아서 골수에서 낙윤을 검출하는 방식의 실험이 이루어졌고요.
1: 예.
0: 환자 사체는 당연히 유족 동의 없이 해부학 실습에 이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또 지금 또 새롭게 또 나오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또 요거를 어떤 대응하는 모습도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낸 거예요.
1: 아하, 대응이 나빴군요.
0: 예, 하영 씨의 소속사가 처음에 사실 무근이다. 친일 의혹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뭐 매일신보 인터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0: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건 뭐 아니라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 친일이 친일이 아닌 게 되냐.
1: 이야,
0: 이걸 없앨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났고
1: 아 진짜 화나네요. 우리가 예전에 반민특위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0: 네.
1: 친일 청산을 잘 못했던 탓이 이렇게까지도 흘러내려오는 것 같아요.
0: 그거 지금 사람들의 분노를 더 사고 있는 게 계속 새로운 자료 그리고 자랑했던 자료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뭐 이제 본인의 집이 본가에 냉장고가 다섯 대가 있는데
1: 예?
0: 이제 뭐 음식을 거의 뭐 못 먹어서 썩혀서 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아우.
0: 이제 저 국민 정서적으로는 아우. 우리가 안 그래도 반민특위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독립운동의 운동가의 후손들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뭐 친일파는 대대손손 떵떵거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1: 저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에요.
0: 정말요?
1: 저희 외증조부가 서장환 독립운동하셨어요.
0: 네.
1: 우리 근데 우리 집 못 살았는데.
0: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런 분들을 정말 이렇게 우대하고 추대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정말 속이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막 누리꾼들도 속상하니까 친일파라는 말을 없애자. 왜냐하면은 뭐 친미, 친중, 뭐 친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1: 아,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뭐 매국노, 뭐 민족 반역자 이렇게 말을 해야.
1: 그러네요 진짜.
0: 예, 창피한 줄을 알 것이다.
1: 요즘 막. 특히나 일본 문화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0: 네.
1: 뭐 애니메이션도
0: 네.
1: 좋아하고 일본 음식도 좋아하고 그거랑 이거는 좀 굉장히 구분돼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일본 누리꾼들도 이 소식을 또 기사로 듣잖아요.
1: 예.
0: 그리고 또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전화를 아직도 저러고 있냐.

0: 그래서 지금 후손이 저렇게 뭐 욕 먹어야 되는 것이냐. 쟤네는 참 뭐 막 반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1: 야, 그러면 안 되죠.
0: 어쨌든 계속 새로운 것들이 요즘 뭐 파묘된다고 하잖아요.
1: 네.
0: 막 새로운 자료들이 또 올라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확인했다. 죄송하다.
1: 아, 입장을 이제 바꿨네요.
0: 예. 그런데 요 사과도 사실 뭔가 좀 찝찝하게.
1: 제한적으로 사과했나요?
0: 일단 뭐 그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본인의 안부호 선생, 뭐 안상호 선생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친일 거 의혹이 정말 잘못된 거란 얘기는 평가하지 않았어요.
1: 야,
0: 그러니까 예, 몰랐다.
1: 예전에 예. 광복절날 뭐 대전에 어딘가에서 아파트에 뭐 일장기 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아
1: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0: 아니 굳이 왜 품들여서 일장기를 거냐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뭐 원래 같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연좌제냐, 연좌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1: 네.
0: 이번에는 굉장히 그 분노의 목소리가 좀 하나로 모아지고 있고 그도 그럴게 본인 스스로가 가족을 너무 많이 언급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또 그동안 이제 최근에 연예계에서 그런 팽배했던 어떤 스펙 자랑
1: 예.
0: 돈 자랑, 금수저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연좌제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역사 인식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방학만 되면 맞벌이 부모님들 걱정이 커지는데요. 정부가 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틈새 돌봄 시작했습니다. 이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더불어 아쉬운 점도 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0: 네, 이 틈새 돌봄이 뭐냐면요. 지역 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마을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을 방학 동안 늘립니다.
1: 예.
0: 그래서 아침부터 간식 주고 점심 일부는 저녁까지도 챙겨주는 사업이에요. 7월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 아하.
0: 보건복지부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2,500개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이용료는 일반 아동은 하루 2,000원, 주 10,000원 이내가 되고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무료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참여센터가 목표대로 늘어나면 매년 방학마다 전국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정책이고 반응도 좋습니다.
1: 여기까지 좋네요.
0: 예. 다만 이제 뭐 이것도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좀
1: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
0: 채워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실제 시행 시점에 문을 연 곳이 1,460여 곳이거든요.
1: 예.
0: 근데 목표치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서 첫 발을 뗀 거예요.
1: 아.
0: 준비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부 지역별 수요조사가 그러니까 요 지역, 요 마을은 몇 명 정도 지금 필요해서 배치를 해야 될까라고 수요조사를 하는 게 지난달 13일에 시작이 됐어요.
1: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0: 예.
1: 다투한 그 시기에 그래도 일단 여름방학 네, 때부터 네. 해보자 이렇게
0: 안 할 수 없으니까
1: 후다닥 한 거네요.
0: 예, 그러니까 보름 채 안 되게 준비해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상당수 센터가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되면은 이 정도 원래 정기 이용자들 왔던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일시돌봄 인원을 이미 확정을 해둔 상태에서 다시 또 뭔가 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여력이 없었던 거죠.
1: 예.
0: 그래서 새로 신청하고 싶었던 가정들은 좀 정작 좀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근데 그 방학철 돌봄 공백이라는 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정작 해법은 늘 뒷북이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이번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1: 네, 첫 시행이니까 시행착오가 뭐 없을 수는 없었겠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좋은 출발로 여겨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정재일의 연주, 박민희의 노래, 비웃어주오. 누구를 향해야 될지 느낌 오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0: 비웃어 주오, 박민희의 노래, 정재일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횟감 하면 광어 아니면 도다리인데.
1: 도다리 좋아하시는구나.
0: 광어가 좋죠. 광어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네.
0: 요즘 광어 몸값이 엄청 치솟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왜일까요?
1: 네, 제가 너무 슬픈 소식이고요. 저 광어회를 너무 좋아하고.
0: 네. 네.
1: 회는 사실 없어서 못 먹는 편인데.
0: 회를 좋아하시는군요.
1: 예. 근데 광어 회한 접시값이 석 달 만에 훌쩍 뛰었어요.
0: 와.
1: 대형마트 광어회.

0: 광어회 300g이 요즘에 25,000원 안팎입니다. 근데
1: 예.
0: 지난 5월 초에만 해도 한 마트가 할인 행사로 한 19,000원대 뭐 이렇게 팔기도 했는데 석달 사이에 확 오른 거예요.
1: 한 20% 올랐네요.
0: 네. 그 도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협 노량진 기준으로 양식 광어 1kg 경매가가 일주일 사이에 2.3% 정도 올랐고,
1: 예.
0: 지난해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13.2% 상승했습니다.
1: 아이고,
0: 또,
1: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잠시 후에.
0: 바로 뭐, 근데 예상하실 것 같아요.
1: 네.
0: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서. 예. 그 바다 밑에서 사실은 폐사 규모가
1: 네.
0: 어마어마한 상태라고 해요,
1: 오,
0: 지금. 너무
1: 이것도 결국
0: 뜨거워져서.
1: 지구 온난화 때문이네요.
0: 그렇죠. 근데 워낙에 더웠잖아요. 근데 뭐 사람도 견디기가 힘든데 밑에서 이제 바다도 너무 끓고 있던 거죠.
1: 아이고, 여름 해수욕장 수영하러 갔다가 이것은 바닷물인가 온천인가 이런 상황이네요.
0: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 전국 양식 어류 누적 폐사가 하루 만에 11만 7천여 마리 추가가 또 됐고요.
1: 예.
0: 그래서 56만 마리도 넘어섰고
1: 아이고.
0: 포항 한 지역만 놓고 봐도 27개 양식장에서 100만 마리 넘게 폐사해서 피해액이 6억 3,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거 포항 쪽만요.
1: 예.
0: 그래서 이게 광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정 수온이 18도에서 25도라고 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27도 넘어서면 바로 폐사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지니까 정부도 이것저것 진짜 노력은 많이는 해요.
1: 바닷물 수온을 뭐 직접적으로 낮추지는 못하겠지만 뭐할
0: 네.
1: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네요.
0: 어떻게 좀그 바닷물을 온도를 다 내려주지 못해도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런
1: 아, 예.
0: 예를 들어서 해수부가 액화산소 공급 장치나 뭐 저층 해수 공급 장치
1: 아.
0: 그리고 하물며 차광막 같이 해가지고
1: 네.
0: 조금 더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런 식으로 고수온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1: 양식장의 수온을 조금 낮춰준다던가
0: 네.
1: 그러는 거네요.
0: 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 이제 막물 뿌리고 막 이렇게 온도 조절하듯이
1: 예.
0: 바다에서도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장비 보급에 94억 원을 투입을 했고 또 이런 보험도 더 상향을 해줬고
1: 예.
0: 한데 그래서 지난해보다 62%나 늘려가지고 정부가 막 투입을 했어요.
1: 예. 재정을 투입했어요. 네.
0: 그런다고 해서 이 드넓은 바다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원발의 오줌누기죠.
0: 충분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대책이지 요 폐사를 없애고 가격을 잡는 대책은 아니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살만하잖아요.
1: 살만하죠.
0: 지난주에
1: 예.
0: 비하면.
1: 그러면 이제 이 폐사가 좀 멈춰질까요?
0: 근데 바다는요,
1: 예.
0: 육지보다 느려요.
1: 아.
0: 늦게 데워지고 늦게 식습니다.
1: 아, 아직 더 데워질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네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다 수온이 가장 높은 시기가 늘 8월 말에서 9월 초예요.
1: 아이고.
0: 더 뜨거워지고 더 오래 갈 거죠.
1: 그리고 광어는 더 비싸지고.
0: 그렇습니다.
1: 아하.
0: 그래서 업계에서는 진짜 이 광어 가격의 정점은 다음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뿐만이 아니라 우럭도 그렇고요, 전어도 그렇고요, 고가의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 네, 극한 무더위가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밥상 물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될까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식재료 보관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식중독뿐만 아니라 식재료 때문에 불이 날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식재료만으로도 불이 날수 있나요?
0: 네.
1: 조리하다가 뭐 가스불 뭐 이렇게
0: 아닙니다.
1: 그거 아니에요?
0: 내가 그 옆에 없었는데도
1: 예.
0: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1: 어머머머.
0: 자연 발화 때문입니다.
1: 그래요?
0: 예. 대표적으로 이 자연 발화가 위험한 식재료가 들깨가루예요.
1: 들깨가루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불이 붙어요?
0: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4년인데 대구의 한 방앗간에서
1: 예.
0: 들깨가루가 마대에 담겨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자연 발화, 불이 시작이 돼서 15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점포 내부가 꽤 탔고요.
1: 예.
0: 기계도 탔고요. 그래서 소방당국은 라이터나 담뱃불 같은 외부 불꽃이 아니라 들깨가루 그 자체에서 발화가 시작된 걸로 봤습니다.
1: 우와, 이해가 가능하군요.
0: 들깨가루가 되게 고소하잖아요.
1: 고소 맛있어요.
0: 예. 들깨는 기름을 내죠.

0: 기름 성분이 많습니다.
1: 예.
0: 근데 이거를 곱게 갈아서 대량으로 쌓아두면 공기하고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산화가 활발해진다고 해요.
1: 오.
0: 근데 이 과정에서 어디 아까도 마대자루에 담아놨잖아요.
1: 예.
0: 그런 그때 이제 막 열이 살살살살 나는데 그 안에서 그 열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안에 계속 쌓이면 결국에 발화점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1: 이야.
0: 신기하죠.
1: 예.
0: 예. 그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기름 성분이 있는 식물성 분말류를 대량 적재하면 이런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물론 저희 집에 반주먹 정도 있었거든요.
2: 그거는 아니겠죠.
0: 요걸로 분리 나진 않는다고 해요. 다행히.
2: 너무,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0: 예, 뭐 방앗간 정도 됐을 때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2: 호대자루로 이렇게 쌓아뒀을 때
0: 네,
2: 정도?
0: 네. 크게 해두면은 그게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한 봉지 이렇게 있는 거는 불 붙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2: 예.
0: 다만 또 이런 경고도 하고 있어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이 위험이 더 잘 나타나고
2: 아하.
0: 그리고 이게 들깨가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있대요.
2: 그래요?
0: 이거 식재료는 아니긴 한데
2: 네.
0: 예를 들어서 기름 묻은 걸레.
2: 와, 기름 묻은 걸레도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불날 수 있다?
0: 이거 저 생각도 못했거든요.
2: 생각도 못했네요, 진짜.
0: 그러니까 물론 뭐 집에는 주로 물 묻은 행주 이런 게 있지만
2: 예, 근데 뭐
0: 식당,
2: 산업 현장 같은 데서.
0: 그렇죠. 예. 산업 현장이나
2: 식당도 그러네요.
0: 식당도
2: 예.
0: 이제 밑에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마대로 계속 그거 닦았다가 또 닦고 하면 기름이 계속 쌓일 수 있잖아요.
2: 네. 그런데 뭐 높은 열에 계속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0: 주변에 기름 있고 뭐 또 이럴 수 있는데 요 기름 묻은 걸레. 진짜 저도 생각도 못한 포인트여가지고 요거 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2: 예.
0: 또 요거는 농촌에 많을 것 같아요. 덜 마른 건초나 볏짚.
2: 아.
0: 예.
2: 요것들도 또 불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은 건초나 볏짚도 대량 쌓아두잖아요.
2: 예.
0: 농촌이나 이제 축산하시는 축가 이쪽에서.
2: 근데 이 불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 이거 그냥 화르륵 붙어가지고 끄기도 어려울 것 같고.
2: 예.
0: 보통 그리고 이런 쪽에는 논밭이고 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2: 그러네요.
0: 근데 우리가 예전에 대형 산불 났을 때 보면은 그 쓰레기 소각하시다가 작은 그 불티가 튀면 커다란 산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2: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또 숯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2: 숯이요? 숯.
0: 예. 대량 보관된 숯이나 석탄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같은 원리로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2: 그냥 뭐 집에 한두 개 놔두는 숯 공기정화로.
0: 그건 괜찮겠죠. 네. 보통 공기정화 하실 때는 숯을 또 물 안에 넣어두지 않으시나요? 반 정도.
2: 맞네요. 네.
0: 그 정도는 물기를 머금고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걸레, 볏짚, 숯, 석탄 이게 조금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2: 예.
0: 어떤 핵심이냐면 기름기 있는 물질을 밀폐된 채로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
2: 아하.
0: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들깨가루는 그럼 어떡하냐.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는 게 제일 좋대요.
2: 아, 그러네요.
0: 예. 근데 뭐 살림 요리하시는 분들은 뭐 훨씬 잘 아시겠지만 들깨가루 같은 거는 냉장고에 오래 두면 그 쩐내 같은 거 나잖아요.
2: 네. 그래서 그냥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0: 그럴 바엔 냉동이 낫다는 거예요.
2: 차라리.
0: 예. 그러면은 쩐내도 안 나고 보관하기에 훨씬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들깨가루 들깨 싸던데 하면서 그냥 두고두고 써야지 하면서 많이 사신 분들은
0: 네.
2: 이 좀 소분해가지고 그쵸. 당장 드실 것은 상온에 두고 대부분의 나머지 것들은 이제 냉동 보관하시는 게
0: 좋죠.
2: 오래 먹을 수도 있고
0: 변하지도 않고
2: 나고,
0: 맛도 괜찮고
2: 네, 예.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소분 그 해주는 게 좋겠고 보통 근데 이런 가루 같은 게 우리가 국밥 하나 먹거나 뭐 하나 할 때
2: 네.
0: 없으면 아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두고 기억이 또 잘 안 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2: 그렇네요.
0: 네, 냉동 보관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기름 묻은 걸레는 구겨서 쌓아두지 말고 펼쳐서 말리거나 물에 적신 뒤에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2: 네, 애청자분들도 사연 주고 계시는데요. 2772님, 어떤 가게에 밤에 불이 나서

0: 누가 방화한 것인지마 조사해 보니까 들깨가루에서 자연 발화한 것이라는 예전 뉴스 기억납니다. 예. 무섭네요. 다들 조심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보틀마을님도 밀가루 재분소에서도 분진 폭발이 생기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아, 역시 우리 애청자님들이 척척 박사세요.
0: 네. 그러니까요. 자, 여름철에는 음식도 생활용품도 열과 습기를 피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꿀팁 가지고 오셔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RR뉴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보내드리면서 최지의 거꾸로 프로젝트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함께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산조의 깊은 호흡과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 공연 긴산조 협주곡 3가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독주곡으로 이어져 온 산조의 전바탕을 국악관현악과 결합한 협주곡 무대인데요. 올해는 해금과 검은고를 중심으로 산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휘는 원영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가 맡고요. 작곡가 장태평과 김연섭이 새롭게 만든 협주곡을 선보이는데요. 지역이류 해금산조 보존의 대표 홍옥미 명인과 국가무형유산 검은고산조 전승교육사 김무길 명인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지역이류 해금산조 협주곡입니다. 섬세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아낸 해금산조인데요. 지역이류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협주곡입니다. 한갑등류 검은고산조는 단아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가락과 섬세한 식임새가 특징인데요. 김연섭 작곡가는 이 작품에 삼조라는 이름을 붙여 산조를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담아내는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전통의 깊이를 품은 선율 위에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색채를 더한 긴산조 협주곡 3에서 우리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AI가 판소리를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으로도 궁금해지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여름방학마다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인천문화예술회관 2016 썸머 페스티벌이 8월 15일과 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과 국악이 만난 특별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5일엔 전통음악집단 셋이 선보이는 A와 I가 추어주는 판소리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죠. 이번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의 대표적인 눈대목을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함께 감상하는 색다른 국악 공연입니다. 판소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풍부한 표현이 매력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긴 사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AI가 만들어낸 일러스트가 무대 배경에 펼쳐지며 이야기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와 생생한 연주 그리고 AI가 그려낸 새로운 풍경이 만나 판소리를 더욱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올여름 가족과 함께 색다른 국악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A와 I가 추어지는 판소리에서 AI와 함께 펼쳐지는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이 경기도 화성으로 찾아갑니다. 익숙한 고전 이야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극 귀토 토끼의 팔란이

오는 8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 아트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얘기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궁으로 끌려간 토끼가 특유의 재치와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는 별주부전,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국립창극단의 귀토, 토끼의 팔라는 단순히 옛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무대가 아닙니다. 판소리가 가진 해악과 풍자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시선과 감각을 더해 새롭게 탄생한 창극인데요. 팔란이라는 제목처럼 토끼가 겪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모험은 무대 위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공연은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 아트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다양한 문장 부호를 선택해서 사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마침표, 그리고 쉼표, 가끔은 느낌표와 물음표, 그리고 말줄임표도 간간히 씁니다. 이런 문장 부호들을 쓰다 보니 이건 마치 우리 삶의 모습과도 같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무언가 진술하거나 설명을 끝내면 마침표를 찍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중간에 쉼표를 하나 찍고 호흡을 가다듬어 말을 다시 이어갑니다. 무언가에 감탄하거나 기쁘거나 놀라거나 명령할 때는 느낌표를 쓰죠. 의문이 들 때는 물음표를 씁니다. 할 이야기가 남았거나 여운을 두고자 할 때는 말줄임표를 쓰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 부호는 무엇일까요? 어떤 문장 부호처럼 살면 좋은 걸까요? 오늘 산책길에 문득 물음표 하나 던져봅니다. 생소병주 세령산 듣겠습니다.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생황연주입니다.